0: 8월 11일 화요일 시원한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오늘 첫 곡은요. 신화승님이 듣고 싶어하는 조용필 바람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만성질환 하나쯤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만성이라는 말 앞에서 좀 덤덤할 때가 있는데요. 이 병과 이미 오래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런 태도가 꼭 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태도, 일상의 태도도 이런 만성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런 익숙함 속에서 일을 대하다가 혹시라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은, 아주 가끔은 경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아 이러다 말겠지 하고 넘겨왔는데 그런데 좀 걸리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백은혜 문자 샵 1053 CPB시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빵똑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예, 도금숙님, 류아느님, 신우영님, 신하숙님. 박지연님은 수능 100일 전날입니다.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원하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각 9시 8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은빛창가 광고 듣고 은빛창가 함께할게요.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했다가도 그게 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문득 깨닫게 되죠. 아, 그동안 내가 몸을 너무 안 쓰고 살았구나. 영약하게 대처하는 잔머리만 굴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평소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펜 따나 굴리고 자판이나 두드리는 일이 훨씬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에게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머리만 쓰라고 하면 아, 차라리 몸 쓰는 일이 100배 낫지 그건 못할 일이야 하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게 느껴지고 남이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기 마련이지만요. 막상 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세상에 쉬운 법이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죠. 먹고 사는 일이 늘 목구멍인 포도청이라고 세상 어디에도 만만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도로 공사하시는 분들, 교통정리를 하시는 경찰분들, 얼음조끼 한 장의 의지에 뙤약밭 아래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신 여름입니다. 반대로 이맘때 여름 성수기를 맞아 빙과 업체나 얼음 제조 공장에서 영하 수십 도의 추위와 싸움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시원하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동상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이분들도 이 여름이 못지않게 고되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남은 여름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평안하게 이 계절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노동자의 사랑과 꿈을 노래한 곡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Working on the Highway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살만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폭염 중에, 아직은 폭염이죠. 이 폭염 중에 정말 힘들게 뜨겁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지만 또 막상 남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결코 만만치 않듯이 폭염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말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또 이 아이스 얼음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동상과 싸우는 이 시간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야, 이 여름은 어디에 계시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그리고 주변에 애쓰시는 분들도 돌아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5687님, 저는요, 만성기관지염이 있었는데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도라지 진액을 엄청 많이 복용하고 충분한 휴식 등 관리를. 그래도 아직 한여름에 목을 감싸는 일은 여전하지만요. 아우, 그래도 이 도라지 진액으로다가 이 치유를 하셨다는 거네요. 중요한 건 휴식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라는 거. 만성도 고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56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신혜원님, 제가 앉아서 하는 일도 해보고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도 가져봤어요. 정말요? 다 각기 어려움들이 있어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네요. 어떤 여직원분은 종일 냉장고에서 초콜릿 만든 일을 하는데 감기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아우, 우리 신혜원님께서는 확실하게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사연을 주셨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지혜롭고 아 그렇구나라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연 주셨습니다. 7277님, CPBC 방송은 행복이고 기본이고 축복이에요. 나날이 정들어서 하루라도 걸으면 큰일 납니다. 중독이신가요? 우리 CPBC 라디오 중독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행복하시면 됩니다. 519님이 첫 대학 MT 때 해변에서 듣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하고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또 힘이 난다고 하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멍.

김현정 멍 들려드렸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한 분에게 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드려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아, 휴가철이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꼭 남겨주셔야 돼요. 바흐에서 피엘에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연주할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로스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애터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애터 샵 1053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특별한 책 선물입니다. 휴가 때 책 한 권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 선물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서사 전 세계 천만 부의 판매를 올린 베스트셀러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입니다. 나이팅게일을 드립니다.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당첨자 다섯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입니다. 7277님이 듣고 싶어하는 유익종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리고 박혜영님이 신청하신 정수라 바람이었나 두 곡 듣고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우리 마음에 여유 한 자락 들여놓게 되는 권대웅 작가의 시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대목이 있다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구름을 볼 때마다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느리느리 지게를 짊어진 할아버지처럼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세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했다 망했다 살다 간 아버지처럼 그렇습죠.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새들어 사는 구름처럼 달처럼 모두 세월의 방을 얻어 전세에 살다 가는 것이겠지요.

달팽이 패닉이었어요. 착한 질의 행복. 오늘은요, 짧지만 우리 인생을 명징하게 돌아보게 하는 권대행 시인의 시 인생을 소개해드렸어요. 하늘빛이 고운 날 솜사탕처럼 그림같이 펼쳐진 구름을 올려다볼 때가 있죠. 가만히 구름이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느리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움직임을 달팽이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느림을 지게를 짊어지고 삶의 무게를 버티며 걸음을 옮기시던 할아버지에 빗댔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표현이죠. 이 무더위에도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도 어쩌면 저 하늘의 구름처럼 각자의 속도로 느리느리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하늘의 달도 그렇습니다. 구름에 가렸다가 다시 나타나고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시인은 집안의 세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죠. 마치 흥했다, 망했다 살다 간 아버지처럼. 아, 이 표현이 정말 역시 시인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냐고. 구름도 달도 결국 하늘에 잠시 새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도 이 세월 속에 잠깐 방 하나 얻어 살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빌려 쓰다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맑은 하늘 위에 그림처럼 떠있는 구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런 느린 움직임을 볼 때 그 마음 어떠십니까? 혹시 또 느릿한 구름을 보면서 아휴 내일 비가 오는 거 아니야? 내 무릎이 아파 기상청이야 이런 생각 하나요? 하늘을 보면서? 인생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것을 잘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우리 권대행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나눠주세요. 5815님, 저는 하루 종일 서서 조리를 하기에 무릎이 관절 3기이지만 움직여야 먹고 살기에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 또 5815님의 인생이죠. 우리 권대행 시인의 시에 인생을 이야기하듯이 5815님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도 아마 이 무릎 관절이 중간중간에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저러나 서서 일을 하면 무릎이 나아질까요?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시겠죠. 무쪼록 잘 버텨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봅니다. 듣고 싶던 노래가 나와서 너무 좋다라는 7854님. 네, 어떤 때는 또 지나가는 구름처럼 또 노래도 지나가는 노래가 내 마음을 붙들을 때가 있습니다. 수녀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초가을의 전령사 같아요. 김정배님이 시인 같습니다. 제 목소리를 가을의 전령사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마치 시처럼 다가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권대행 시인의 시 인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구름과 같은 이야기, 우리 하늘에다가 전세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도 나눠주시면서 우리 서로 이 어려운 나그네 삶을 함께 버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중국의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석훈, 어른이 됐고 함께 듣고 왔습니다. 7909님, 시 잘 들었어요. 저는 김인수 클라라, 축일입니다. 오늘 김인수 클라라, 클라라 담임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3590님도 수산나시라고요. 축하드려요. 오늘 클라라와 수산나 성녀 축일인데 그 세례명 가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3590님은 요 며칠 하늘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6249님 오늘 소개된 시 제목과 시인을 한 번 더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릴게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권대웅 시인의 시 인생이란 시 함께 나눴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도 달도 그리고 우리도 결국 이 세월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짊어진 삶의 무게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시더라도 구름처럼 느릿느릿 저마다의 속도로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월에 방한칸 얻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 유나의 오르토 구름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은표위의 유럽 장일범입니다. 한창 여름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올여름 저희도 여행을 떠나보려 하는데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여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음악 한 곡이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와 풍경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3일 동안 유럽 6나라를 여행하며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명곡을 따라 도시와 자연을 만나고 그곳에 담긴 예술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부터 만나보시죠. 오페라와 르네상스의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자, 펠릭스 멘델손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자, 이탈리안. 자, 사악장 살타레엘로. 자, 도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프레스토. 야닉 네제사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펠릭스 멘데스존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안 4악장 살타렐로 프레스토 감상하셨습니다. 이 정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이탈리아로 딱 넘어오면 변화하는 정말 그 거짓말같이 다른 풍광과 또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굽이굽이 치는 그런 자유를 느끼게 하는 이탈리아의 풍광 여기다 담았습니다. 야닉 네세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였습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음표 위의 유럽 올여름 가장 아름다운 유럽 여행이 시작합니다. 자, 곤돌라가 떠다니는 이탈리아의 운하, 정열이 살아 숨쉬는 스페인의 광장, 깊은 숲과 고성을 품은 독일,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동화 같은 풍경의 체코, 그리고 낭만이 흐르는 헝가리까지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 그리고 그곳의 이야기를 따라 귀로 떠나는 유럽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권도 비행기표도 필요 없으니까요. 가볍게 놀러오세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품격 있는 유럽여행 음표 위의 유럽. 여러분 많이 많이 동참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자,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 특집 음표 위의 유럽 1부는 오페라와 르네상스의 나라 이탈리아를 여행할 건데요. 또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르주 오리익이 작곡한 영화 로만 할러데이,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의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뭐 잠깐이었지만 약간 그 가슴 설레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 메인 타이틀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안토니오 펠레그리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디 로마, 로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여행지는 이탈리아인데요. 르네상스 예술이 꽃피고 오페라가 탄생한 나라, 또 로마의 오래된 유적과 나폴리의 푸른 바다, 베네치아의 운하까지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수많은 영화와 음악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로마 하면 영화 로마의 휴일을 빼놓을 수 없죠.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스페인 계단과 진실의 입, 베스파를 타고 달리던 거리, 또 영화 속 로마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한데요. 이 로마를 대표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피아 가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전해질 만큼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길인데요. 20세기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는 이 길을 멋진 음악으로 남기죠.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피니 디 로마, 로마의 소나무, 양옆에 가로수로 쫙 피어 있습니다. 자, 4곡 이피니 델라 비아 아피아, 아피아 가도의 소나무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카데미아 나초날레 디 산타 치칠리아, 산타 치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페라는 물론 나폴리 미니와 깐소네까지 일상 속에서도 음악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나라죠. 그 중심에는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 나폴리가 있습니다.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말처럼 나폴리는 아름다운 풍경과 낭만으로 사랑받는 도시인데요. 예부터 지중해 여러 문화가 모여들면서 독특한 음악 문화도 함께 꽃피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폴리 미녀, 즉 나폴리타나인데요. 나폴리타나는 전문 작곡가와 가수들이 만든 창작 미녀입니다. 축제와 음악 경연 대회를 통해 많은 이에게 불렸고 훗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대중음악인 깐소네의 뿌리가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오솔레미요, 산타루치아, 도라오라 소렌토로 같은 나폴리 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탈리아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면 나폴리타노가 되겠고요. 또 이 나폴리어로 얘기하면 나폴리타나 이렇게 부르죠. 자, 에두아르도 디카푸아 예, 오솔레미요. 아, 나의 태양. 자, 이 태양은 하늘에 있는 태양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보컬의 안드레 보첼리, 스티븐 머큐리오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심포니카 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에르메스 알레산드로 마리오의 산타 루치아 룬타나, 테너 루체노 파바로티, 잔 카를로 키아라멜로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코무날레 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에르네스토 데 쿠르티스의 토르나 소리엔토, 도라오라 소렌토로, 보컬의 알피보, 예술전당에서 그 넘버 있죠? 발레리아노 키아라발레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운하만큼이나 카니발로도 까르네발레로도 아주 유명하죠. 매년 2월이면 화려한 가면과 의상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는데요. 베네치아 이 카니발은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축제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자유를 즐겼던 축제였죠. 그 화려하고 흥겨운 분위기는 음악에도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니콜로 바가니니의 베니스의 사육제 이 카니발입니다. 사실 이 곡은 베네치아에서 전해 내려오던 미녀 선율을 바탕으로 바가니니가 눈부신 바이올린 기교를 더해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인데요. 축제의 흥겨움을 한껏 느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Variations on O Mamma Mamma Cara, 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 주제에 의한 변주곡 Il Carnevale di Venezia, 베네치아의 이 사육제 작품 10. 바이올린의 살바토레 아카르도, 바가니니의 제레라고 불렸었죠. 그리고 프랑코 땀뽀니가 지휘한 The Chamber Orchestra of Europe의 연주입니다.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오페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베르디와 푸치니, 로시니와 도니제티까지 수많은 작곡가가 오페라의 역사를 써내려간 곳이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그 중심에는 주세페 베르디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오페라를 넘어 이탈리아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까지 담아냈는데요. 일부 이탈리아 여행의 마지막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시칠리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자리한 시칠리아는 그리스와 로마, 아랍과 노르만 문화가 차례로 스며든 독특한 매력을 간직한 섬인데요. 베르디는 이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를 남겼죠. 13세기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시칠리아 만종 사건을 바탕으로 자유를 향한 열망과 민중의 저항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자, 주세페 베르디의 이 베스푸리 시칠리아니,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 가운데서 에디 몬포르테 일 첸노, 몬포르테의 신호, 조르노 디 피안토, 슬픔과 무서운 고통의 날 함께 듣겠습니다. 테너, 정말 엣지 있게 아주 자신의 스타일로 잘 불렀던 리차드 터커, 그리고 넬로 산티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데어 비너 슈타츠 오퍼, 비너 슈타츠 오퍼 오케스트라, 빈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자, 2부는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 프랑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름특집 음표 위의 유럽 2부에서 찾아갈 나라는 Bonjour! 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를 꼽을 때 파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예술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몽마르트르와 화려한 공연으로 밤을 밝히는 무랑 루즈, 또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까지 파리는 언제나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낭만과 설렘을 안겨주는 도시인데요. 지금부터 우리도 파리지향이 되어서 사랑과 자유, 삶의 낭만을 노래해온 샹송의 선율 속으로 떠나보시죠. 루이 굴리엘미의 라비앙 호우스, 보컬의 에디트 피아프, 장밋빛 인생입니다.

파리에서 예술의 향기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을 꼽으라면 몽마르트르를 빼놓을 수 없죠. 언덕 위에 자리한 이곳은 19세기 말부터 화가와 시인, 음악가들이 모여들던 예술가들의 마을이었는데요. 피카소와 르누아르, 둘루즈 로트렉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고, 거리의 카페와 작은 공연장은 새로운 예술이 태어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릭 사티도 젊은 시절 몽마르트르의 캐바레에서 피아니스트로 연주하며 음악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그 시절 탄생한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Je te veux, 우리말로 그대를 사랑입니다. 에릭 사티의 Je te veux, 자, 보컬의 허스키한 목소리의 주인공 줄리엣, 그리고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의 연주입니다.

자, 프랑스를 사랑한 작곡가는 프랑스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의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도 22살이던 1778년 새로운 기회를 찾아 파리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시간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함께 여행을 떠났던 어머니를 이곳에서 병으로 잃는 큰 슬픔을 겪게 되죠. 그럼에도 모차르트는 파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음향을 연구하며 새로운 작품을 남겼는데요. 바로 교향곡 제31번 파리입니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관악기와 화려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당시 파리 관객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교향곡 가운데 하나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1번 디장조 켈보노 297 파리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칼뱀이 주연 벨리너 필라모니커 벨린 필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파리의 아침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카페 테라스에는 커피 향이 퍼지고 거리마다 예술가와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데요. 이런 파리의 생동감을 음악으로 옮긴 작곡가가 자크 오펜바흐입니다. 오페레타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음악으로 당시 파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오페레타 유쾌한 파리인 서곡은 밝고 경쾌한 선율 속에 파리 특유의 활기와 낭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파리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죠. 센강 위로 달빛이 비치고 오래된 다리와 건물들이 은은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거장 클로드 드뷔시는 이런 밤의 분위기를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자, 먼저 자크 오펜바흐의 가이테 파리지엔느, 유쾌한 파리의 여인, 오페레타 서곡 함께 감상하시는데요.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클로드 드뷔시의 스윗 베르가마스크, 베르가모 모음곡, 그 중에 사막장 글래딜루인 달빛,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잇의 연주입니다.

파리의 상징 가운데 하나, 이 파리의 심벌 바로 개선문이죠. 아크트 트리옹프.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을 시작한 건축물인데요.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무명용사의 묘가 자리한 추모의 공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엑도르 벨리오스는 이런 프랑스의 역사와 영광을 음악으로 남겼는데요. 대장례 및 승리 교향곡은 혁명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 행렬과 승리를 기념하는 행진을 하나의 작품으로 담아낸 교향곡입니다. 웅장한 금관악기와 힘찬 행진곡풍의 선율은 개선문을 지나 샹젤리제를 행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프랑스 작곡가 아주 급진적이었던 엑도르 베를리오즈의 생포니 푸네브르 에 트리옹팔, 장성과 혁명을 위한 위대한 대교향곡 작품 15, 그 중에서 3악장 아포테오스, 알레그로 논트로포 에 폼포조 함께 듣겠습니다. 이 굉장히 그 폼포조 하면은 어떤 힘을 내면서 이런 뜻이죠. 자, 샬 두투아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생포닉 드 몽레알,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또 합창단이 함께해 줍니다.

파리를 조금 벗어나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르사유 궁전인데요. 루이 14세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궁전은 화려한 거울의 방과 끝없이 펼쳐진 정원으로 프랑스 절대 왕정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당시 베르사유는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기도 했는데요. 궁전에서는 매일같이 음악과 무용, 오페라와 발레가 펼쳐졌고 왕실은 예술가들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바로 장필립 라모죠. 라모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작곡가로 궁정 오페라와 발레 음악을 통해 프랑스 특유의 우아함과 품격을 음악에 담아냈는데요. 장필립 라모의 Suite Légende Galante Prologue,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모음곡 가운데 서막의 서곡 이 일곡 오버처 듣겠습니다. 프란스 브리헨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of the 18th century,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번에 만나실 곳은 프랑스 남서부 스페인 국경과 맞닿은 아름다운 해안 도시 생장드루즈입니다. 대서양을 마주한 이곳은 프랑스 바스크 지방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인데요. 하얀 집과 붉은 지붕,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지금도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곳은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라벨은 어린 시절을 바스크 문화권에서 보내며 스페인과 바스크 지방의 리듬과 선율을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그 영향이 그의 대표작 볼레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하나의 리듬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같은 선율이 악기를 바꿔가며 반복되는 이 독특한 작품. 오늘 자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함께 듣겠습니다. 프랑수아 자비에 로트가 지휘한 레시에클의 연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볼레로와 함께 1부 이탈리아, 2부 프랑스 여행 떠나봤습니다. 음악과 떠나는 또 세계여행 너무나 재밌죠? 내일은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키아와 헝가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 여러분 즐거운 음악여행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쯤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계기관 당국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 2024년 11월 29일 오전 9시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 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년 뒤인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해 안보와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국방부는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해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광주군 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유사시 미군이 항공전력을 전개하는 곳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를 돌려받아야 기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며 차질 없는 세종 집무실 이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급 체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은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국정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1,600채가 파손됐고 그중 61채가 완전히 무너져 당국은 잔해에 갇힌 주민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 지역의 산호세델 팔마르 인근으로 서부 지역 주요 도시의 피해가 컸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교민의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한 교민 가정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약간 기울고 집 내부에 금이 가는 피해가 확인됐다며 현지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약 800여 명의 교민이 있으며 대부분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수도 보고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진앙이 보고타로부터 서쪽으로 약 23km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붕괴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격전을 위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를 지시를 두고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표심을 자극하고 정권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시를 두고 광주기지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서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국가안보와 한미동맹마저 정략적 계산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제2의 레버리지 사태로 귀결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 호남권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표심 몰이용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어제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국비와 추경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시장은 불필요한 행정은 줄이고 필요한 일은 신속하게 추진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신천과 금호강, 낙동강 등 도시의 자연환경을 균형 있게 정비하고 하수, 오수 문제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도시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저출생 대응 등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와 추경 편성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핵평지점과 강정 고령지점의 조류경보를 관심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평지점은 지난 6월 8일 관심단계 발령 이후 처음으로 경계단계로 상향됐고 강정고령지점은 지난달 27일 관심단계로 내려갔다가 2주 만에 다시 상향된 것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녹조가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인 대일공업과 506억 원 규모의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일공업은 내년 연말까지 경주 명계 3 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시트프레임 생산 공장을 새로 짓고 5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베트남에 있던 생산 라인을 국내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새 공장에서는 제네시스 차세대 모델에 들어가는 시트 프레임 등을 생산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관련 인허가와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등 행정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제29회 경상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총 116점 중에 22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첨성대와 석굴암 등 경주의 문화유산을

0: 쿠키로 표현한 경주 쿠키가 선정됐습니다. 금상에는 신라 왕실 문화와 금속공예를 결합한 신라 금관 은장도 안전 커터가, 은상에는 기와 아래 바람 고등어, 경북 드로잉 굿즈 키트 등이 뽑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상작을 관광 홍보관과 각종 박람회에 선보이고 판로 지원 등을 통해 관광 기념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최근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버들치 우량종자 80만 마리를 어업인들에게 분양했습니다. 이번에 분양한 버들치는 4에서 5cm 크기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키우면 상품성이 있는 8에서 10cm까지 자랍니다. 버들치는 뼈가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 탕과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킬로그램당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입니다. 한편 경북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버들치 시험연구를 시작해 작년부터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달성군이 올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9곳을 추가 지정하고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과 연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달성군의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은 올해 상반기에만 433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06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이 2027 대입수능 100일 전이죠. 우리 수험생들 아유 그러지 않아도 힘들 텐데 공부랑 씨름하느라 얼마나 힘들까요? 초심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대로 꺾이고 마느냐, 그래도 밀고 나가느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슬램덩크에서 안 선생님이 그러죠.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나는 거란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윤상의 달리기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모입니다. 2027 대입 수능 시험이 100일 남은 시점, 우리 정말 수험생들, 학부모분들, 선생님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제 수험생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물론 원서를 신학교 딱 하나만 쓰긴 했지만 그 고3 수험생의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하나에 뭔가 내 인생이 다 달려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시험을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재수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정말 복잡복잡하게 섞여 있으면서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했던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 본당의 많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손자, 손녀, 우리 대자, 대녀, 정말 이번 수능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본당 신자분들의 마음이 요즘 저에게 이렇게 막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대입 트렌드가 조금 저 때보다는 바뀌어가지고 이 수시를 쓰는 친구들이 좀 많아져서 수능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한테 신부님 저는 수시 써가지고 대학교 이미 붙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주로 뭐 예체능 쪽 이런 쪽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약간 다른 대학 수능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시험생들 이렇게 수능 100일 남은 시점에 에너지 잃지 말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내보고 해보자 가자 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들, 사실 이 자녀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데 부모님도 역시 수험생이 된 것 같은 이 기분, 저도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아유 저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또 수능 끝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순간순간이 또 수능 100일 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잘 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신신우신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구체사원님께서, 신부님 저도 조카 마르첼리노가 수능시험 봅니다.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마르첼리노 이 얼마 안 남은 정말 수능까지 화이팅 하길 바래요. 4861님께서요. 아,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명대사인데요. 이 포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이에요. 이 포기하는 순간 시합은 끝나는 거란다. 저도 하루하루 수능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힘냅시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포기와 관련된 명언 하면 저희 형이 저에게 해줬던 그 말이 있었는데, 야 네가 배추냐? 배추나 포기할 때 쓰는 말이야.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쓰는 말이야 라고 저를 막 이렇게 놀렸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자전거를 자꾸 못 타가지고 이 자전거 그만 안 탈래 할 때 형이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해줬던 그런 말이었는데요. 아무튼 우리 모두 무언가 큰 걸 준비하고 내 하루하루 일상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두에게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정말 힘과 에너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오늘 우리 수험생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화살기도 한번 날려야겠네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모두 모두 강용인의 빵집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오늘도 문 활짝 열었고요. 아,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학부모님 오셨습니다. 오사룡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상전도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요. 저희 집엔 재수생에 수험생까지 있는데요. 와, 어떡하나 어떡하나. 저처럼 눈치 보며 사는 수험생 어머니들 조금만 더 참아줍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어떡합니까 우리 오사룡님. 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자식된 입장, 이 수험생의 입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만큼 뭔가 이렇게 막 날카로워지고 막 짜증도 나고 나는 긴장도 되고 하는데 엄마는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우리 오사룡님께서 재수생의 수험생까지 빨리 해치워버리고 내년에는 아주 홀가분하게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유, 그래도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함께 마음 써주는 부모님들이 나중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아는 순간들이 옵니다. 화이팅! 9231님께서요. 고3 딸과 모처럼 싱싱후싱 들으면서 점심 먹어요. 그저 건강하게 완주하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제 수험 생활이 조금 기억이 나긴 합니다. 네, 제가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긴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 제가 봤던 모의고사, 가장 못본 최악의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더안 나와가지고 나 신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하느님께서 딱 하니 붙여주시더라고요. 이 정말 긴장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분위기 잘 연습하고 또 노력한 대로 또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그래서 9231님께서 우리 고3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신신우신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매일 요일별로 특별한 빵 함께 구워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늘 새로운 조합과 또 만나는 재미가 있는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가 함께합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 여러분 모두 모두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해서 오늘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 아마 많은 응원의 노래들 또 함께하고 싶은 노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사연들 기다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우리 정승재 안토니어 선생님과 육중한 밴드가 함께 부릅니다. 잘될 거야.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보통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일상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함께 배송해 드릴게요. 6935님께서요 신부님 100일 하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강아지 입양 100일인 게 생각이 났어요. 파양된 사연 듣고 가슴 아파서 데려왔는데 이제야 낯가림과 경계심을 좀 풀고 안정감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우리 강아지 우리 사랑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받으며 지내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머어머 우리 또 강아지 이렇게 입양하셔가지고 새로운 가족으로 또 맞아들이셨군요. 우리 또 이 100일이라는 의미가 각자에게 또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리 6935님 앞으로 사랑이와 함께 더욱더 사랑 가득한 또 그러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페퍼톤스의 샤인.

페퍼톤스의 샤인, 시도에 가보자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우리 또 젊은 날의 청춘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이기도 했네요. 7633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며 열심히 알바하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웃을 날이 있겠죠? 신부님이 힘내라고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늘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7633님 힘내세요.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더 좋은 미래, 더잘될 날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정말 미래에 바뀔까? 이런 걱정도 되고 뭔가 불안감에 휩쓸 때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7633님처럼 열심히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앞길은 열려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진인사대천명. 어떤 뜻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문구를 또 신학교 신부님께서 이렇게 파놓으셨어요. 라틴어 격언과 함께 파놓으셨는데, 우리가 미래 안 바뀔 것 같아 라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7633님처럼 내 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 그 순간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7633님의 지금 이 순간, 비록 정말 산을 오르는 것 같은 너무나도 큰 힘듦이 따라가 오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기쁠 날이 있길 바라면서 정인과 윤종신의 오르막길 전해드릴게요.

0: 정인과 윤종신의 오르막길, 인순이의 거위의 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이 복음이 베드로가 이제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정말 베드로도 호수를 걷다가 다시 이 두려움에 빠져 이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그런 복음의 내용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에 들었는데요. 우리의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용기와 의지. 내가 예수님께서 오너라 했을 때 그 물 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내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수험생들, 청년들, 나의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힘이 부족할 때, 다시 내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실 거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보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또 수능 100일 전 맞이해서 많은 사연들 또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이 힘내라는 말만 많이 한 것 같아요. 정작 이 수험생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이 용돈과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힘내라고 100번 말해주는 것보다, 아유,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자, 이거, 뭐,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 라고 하는 약간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말로만 응원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마음으로 정말 우리 본당, 그리고 우리 주변, 우리 모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화요일 빵집 콘서트 우리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가 함께 할 텐데요. 아, 오늘 2부에는 이 두 명의 남자가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더 채워줄 예정입니다. 이 라디오 빵집 콘서트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1부 끝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항해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수원.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호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지가 직접 보는 오늘의 빵집 BGM 소녀라는 노래였는데요. 오혁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누군가를 위하고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 자꾸만 나를 위해서 어떤 나의 이 이익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아, 나 혼자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실 그런 내 옆에도 늘 누군가 있었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왜 나는 뭔가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라는 이 가사가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수학능력시험이 이렇게 100일 앞으로 다가온 그런 와중에 정말 내가 그들의 마음 안에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자그마한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노래를 함께 또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와 또 기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혜경님께서 우리 집은 수능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또 아직 수능 볼 사람도 없고요. 그래도 모두들 또 수능 치는 학생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수능 끝날 때까지 지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고 또 보내주셨고요. 별님께서 신부님 저 목요일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 잘하고 올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별님 곁에 우리 신신우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9님께서 오늘 쓰리 미남 이 특집 기대합니다. 우리 미남 용디 신부님 포함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 미남 특집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애니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두 분만 출연하는 신신우신 17이다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런 조합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빵집 콘서트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 두 분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 과연 미남 특집 이 조합으로 또 어떤 맛을 보여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라디오로 만나는 빵집 콘서트 모두 입장해 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각본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들은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첫 곡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신신우신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빵집 콘서트, 우리 오늘도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일당백 브라더 두 명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17이다의 루키, 대세는 바로 나, 정아동 프란치스코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여러분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동안 뜸했제노, 돌아왔제노. 이상진 제노입니다. 참여해주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우리 두 분의 조합은 또 처음 조합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약간 남자 이렇게. 네, 뉴 브라더 조합. 네, 어떠신가요? 두 분 이렇게 오늘 첫 곡으로 한 맞춰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1: 그래도 오늘 그 제노 형이랑 이렇게 또 처음 나와보는 건데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약간 사람을 좀 네.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도 이렇게 반주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좀 살짝 이렇게 내가 노래 부르기 불편한 사람이 있고 네네네. 좀 그런데 네. 너무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리허설 때도 그래서 PD님이 와가지고 네.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둘이. 네.
3: 감사합니다.
0: 그럼
3: 실제로
0: 보통
3: 편하기 때문에
0: 이제 뭐 정준 형제님과 기타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뭐도 편하게
3: 나올 줄 알았어.
1: 정준 형님 정준 형님만의 그 편안함이 있죠. 편안함. 와 이렇게
3: 조심해야 된다니까. 리허 조심해야 돼.
0: 그래요. 두 분의 오늘 이렇게 또 무대 이 시간 좀 약간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 두 분께서 꾸려져 실 무대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두고 보면 좋을까?
1: 네. 아무래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수능은 이제 마이너스 100일이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오늘 항상 이 전에는 저희가 저번에는 캠프 때 막 신나는 곡 막 하고 맞아요. 막 했잖아요. 네. 오늘 감성은 약간 제노와 하동의 이제 약간 100일 응원 위로 그다음 또 감성의 이런 기운을 가지고 분위기를 가지고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약간 위로와 감동을 주는 예. 네,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주셨는데 3286님께서 이 엄마의 마음도 하루에 몇 번이나 바뀌는데 우리 수험생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싶어요. 제 아이도 마음의 또 이 불안을 변덕으로 표현할 때 저도 화가 나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라파엘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느님이 내신 이 존재 가치를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두 분 수능 100일 전 기억나시나요?
1: 와 끔찍한데
3: 작년이었나?
0: 작년인가요?
3: 작년이었나? 와
1: 사실 저는 그 100일 마이너스 100일 저는 이제 입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전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또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노래랑 공부를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 돼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공부를 좀 못하긴 했지만
3: 갑자기요? 갑자기 예.
1: 그래서 네 어쨌든 그 기억이 너무 납니다. 그 100일 딱 됐을 때 그 카운트가 딱 세지잖아요. 네. 괜히 막
0: 맞아요.
1: 떨리고 막 네. 초조해지고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 저는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수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1: 아니 지금 위로와 감동을 줘야 되나?
2: 이거 조금
0: 나는 수능 안 봤는데 뭐.
2: 근데 뭐 그래서 조금 그래도 수능을 수시로 바꿔서 조금 생각하자면 저희 네. 면접을 보는 수시였어 가지고 그때 또 그렇네요. 굉장히 떨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또 어렸으니까 그때 또 고등학생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제 서른이 넘는 성인이지만 와 고딩 때 저 딱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막 불안하고 불안이 막 변덕으로도 표출되고 그런 것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정시 파이터 출신이고
3: 정시 파이터
0: 정말 수능 시험에 모든 걸 내 걸었던 왜냐면 저가 신학교를 지원했을 때까지만 해도 수시가 없었어요. 신학교에
1: 진짜?
0: 네, 그래서 무조건 수능을 보고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실 이제 수능 100일 전쯤 되면 이제 웬만한 공부는 다 끝나 있고
3: 그렇죠.
0: 이제 모의고사 풀이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안 끝나셨었나 봐요.
1: 저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초조했나
3: 입시 준비하면 그럴 수 있죠.
0: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100일에서 이제 딱 두 자리로 바뀐다. 그 약간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나의 어떤 인생을 다 걸어서 준비했던 그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수능 100일 전부터 수능 D-Day까지는 시간이 호로록 그냥 정말 국수 먹듯이 지나갔던. 야. 네. 저의 인생에 이제 두 가지의 100일이 있거든요. 이 수능 100일 전과 저녁 100일 전. 네, 두 가지의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수능 100일 전은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고요. 저녁 100일 전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긴 100일이었는데 아무튼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저도 이제 우리 CPBC 라디오 열심히 들으면서
3: 네. 이렇게
0: 저는 이렇게 그때 이제 산호찬노라고 하는 우리 성가 프로그램 들으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 시절에 저에게 또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두 분의 노래가 우리 100일을 앞둔 우리 청취자분들의 좀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네.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고3이 그래도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래도 저희 캠프 때 또 고3들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그 또 오늘 중간에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수능 100일을 앞둔 그런 수험생들에게 뭔가 힘과 위로가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금 이 시간
3: 오, 이 자신감 좋아요. 네,
1: 이렇게 또 노래를 들으면서 네. 뭔가 그때는 뭔가 이 100일이 딱 남았을 때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어디다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네, 네.
1: 근데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라는 하느님한테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의지를 했던 것 같고 고3 때 저는 또 캠프를 갔거든요.
0: 네. 오.
1: 저는 빼지 않았던 엘리트 코스를 밟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성골. 네, 캠프를 가가지고 힐링을 막 하고 아 이제 아. 다시 이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지 했더니 네. 한 그때 마이너스 50이었어요.
3: 이야 기가 막히다.
0: 아까 100일부터 공부 시작하셨다고. 어, 네.
1: 그냥 책 펴놓고 그냥 아 뭐 이거를 이게 하기는 해야 된다. 이거 하기는 해야 된다. 왜냐면 부모님이 문을 열어보잖아.
0: 네, 아 그렇죠.
1: 공부는 하는 척이라도
3: 효자다 효자. 척이라도 했다.
1: 네, 그래서
0: 지나고 보면 사실 그 수능 시험이 내 인생의 뭐 전부까지는 아니었다. 그쵸. 물론 맞아요. 이제 어떤
1: 너무 아니죠.
0: 네, 한
1: 너무
0: 가지의 그냥 뭐 포인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네, 또 그게 그쵸. 내가 뭐 수능을 잘 봤다고 그래서 인생이 막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도
1: 맞습니다.
0: 아니고
1: 맞아요.
0: 수능을 못 봤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막 정말 인생 실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앞둔 수능을 앞둔 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큰 산처럼
1: 맞아요.
3: 그때는 너무
1: 같아요.
3: 크게 보이죠.
1: 맞아. 네. 그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두 분의 이 위로와 또 힐링이 수험생들. 그리고 사실 수능 시험 혼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2: 그럼요.
0: 네, 수능 시험은 같이 보죠. 부모님과 같이 보는
3: 그럼요,
0: 겁니다.
3: 그럼요.
0: 네.
3: 모두가 다 같이 보는
0: 네.
3: 거죠.
0: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네, 네, 네. 오늘 그렇죠, 이 그렇죠. 힐링과 또 약간 네. 위로의 시간을 함께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약간 컨셉을 그런 쪽의 노래를 좀 골라 주셨다고요?
1: 네, 네. 오늘 근데 좀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곡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오늘이 디데이 마이너스 100일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뭔가 요번 신신우신에 이제 제노 형이랑 나갈 때는 뭔가 사람들한테 좀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잔잔한 그런 마음의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곡 선택을 딱 해왔는데
2: 네. 마침
1: 어저께 알았어요. 마이너스 수능 100일이라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0: 네.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니 또 그렇게
1: 그렇죠. 네. 또 주님이 이렇게 가서
3: 이런 위로를 또 줄 수 있는 자리를
1: 네. 네.
0: 맞습니다. 또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이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두 분 오늘 코노 조합이잖아요. 프란치스코 제노
3: 코노 조합이다.
0: 코노 조합인데 네.
1: 그러네.
3: 전혀 몰랐어.
1: 멘트가 네. 너무 좀
0: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청취자분들에게 막 이렇게 또 가득 라이브를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첫 곡만 소개해주시고 가서 이렇게 네.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곡 어떤 곡인가요?
1: 첫 곡은 이 열일곱이다의 위로라는 곡입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아유 마카롱에서 이제
0: 맞습니다.
1: 준비돼서 나온 곡인데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와 또 너무 요즘 그 위로라는 게 좀 야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힘들구나 힘내.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해도 위로를 많이 못
0: 맞아요.
1: 받더라고요.
0: 아, 그럼요. 네. 네.
1: 그래서 뭔가 그 위로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야, 너 괜찮아 괜찮아 이것보다 그냥 바라봐주고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이 그 위로라는 마음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위로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그럼 두 분 무대로 모시고 우리 라이브 함께 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빵집 콘서트 17이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와 또 감동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하고 있는 또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 가족분들 부모님들께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아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1: 됐습니다.
0: 네, 아, 된 것 같네요. 네, 우리 17이다의 목소리와 연주로 위로부터 함께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그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곡이 위로였고요. 두 번째 그쵸? 곡이 이제 이 곡은 위로를 넘어서 그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곡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곡이 위로였고 그렇죠. 지금부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노래로 우리 또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방청객 모두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이렇게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그 우리 수험생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의지하고 기대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그 혼자라는 느낌이 많이 가질 텐데 수험생 분들께서
1: 네.
0: 항상 옆에서 부모님, 친구분들이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주님께서도 함께 늘
1: 함께 하시는
0: 하고 있다.
1: 네.
0: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다음 곡으로 어떤 곡 준비했죠, 혹시?
1: 다음 곡으로 장완진 요한의 임마누엘이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와, 우리 민정잼바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노래 듣는데 왜 울컥할까요? 이
1: 아,
0: 마음이 너무
1: 네.
0: 와닿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디퍼와님께서 올해 다시 대입에 재도전하는 아들,
1: 오.
0: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내년에는 모두 전공에, 원하는 전공에 또 진학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여울님께서 큰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들, 누군가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실 거예요. 은혜로운 목소리로 좋은 성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1: 아, 네,
0: 네, 우리
1: 감사합니다.
0: 하동 지휘자님 팬분께서 한분 오셨는데요. 김다나님께서, 하동 지휘자님 지금 베트남에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1: 오, 베트남 가셨구나.
0: 한국에서도
1: 베트남에서.
0: 못 보던 방송을 여기서 보네요. 네.
1: 아,
0: 수험생들에게 힘이
1: 네.
0: 되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 그 김다나 선생님이
0: 네.
1: 선생님이세요. 저희
0: 아.
1: 성가대 단원이신데
0: 네.
1: 교감 선생님이세요. 학교 교감 선생님.
0: 우와. 네, 실제
1: 네.
0: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또
1: 네.
0: 선생님이시군요.
1: 네, 근데 저희 그 학교

0: 선생님이신데 저희 성가대가 연령층이 되게 높으세요. 저희 성가대 성가대 분들이. 근데 좀 나이가 좀 그래도 있으신데 교감쌤이셔가지고 저희 성가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나이가 어디 카페 가잖아요. 그럼 교감 선생님이 이제 커피 뭐 드실래요? 이거.
1: 아니 무려 교감 선생님인데.
0: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2: 네. 우리 이 마음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또 아이들 수험생들의 그러한 마음 위로가 되는 그 마음 담아서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다음 곡은요. 나를 받으옵소서라는 가톨릭 성가고요. 최덕신 선생님 곡입니다. 우리가 그 수험생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저도 기도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주님한테 내 기도가 닿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떤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는 주님, 저 요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뭔가를 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만큼 부족해도 저를 이끌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께서도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주님께 뭔가 바라는 게 아니라 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를 받으옵소서 준비해 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와, 우리 AO님께서 오늘 방송은 진짜 매일매일 돌려보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해주셨고요. 우리 애니님께서 17이다와 함께하는 빵집 콘서트 기본 10번 이상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다현권님께서 눈물이 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 자리로 다시 모시겠고요. 네. 우리 두 분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제 고3 수험생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나도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정말 많은 위로가 필요했고 그 안에서 또 성가 들으면서 큰 힘으로 또 얻었었는데 라는 그런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빵집 콘서트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험생 아 그래 많이 힘들지 수능 100일밖에 이제 안 남아가지고 걱정이 많지 라고 하지만 수험생만 힘든 건 아니죠.
2: 그럼요. 네.
0: 그럼요.
1: 세상에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0: 그렇죠. 네. 너무 많고
1: 수능 끝나고 대학교 들어가면 안 힘들어지나요?
3: 사실 수능 끝나면 인생 끝나니? 네,
0: 전혀 사실 아니죠. 그때서부터가 시작이죠.
3: 그때부터 네. 시작이죠.
1: 네. 이제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약간 맛보기 시작하는 네, 그런 시간들이 막 찾아오고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수험생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이 세상의 약간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쵸.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노래가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0: 네. 조금이나마 네, 위로가 되셨으면
3: 많은 위로가 됐길 바라고 그리고 노래 들으면은 다 기초적인 골자가 결국은 너무 힘들겠지만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가족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그치. 계시고 우리 청년도 있고 네 이렇게 함께 모두 하고 있으니까는 너무 혼자서 아 나 혼자서 이 힘듦과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나 보다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더 좀 더 슬기롭게 이 수능 D-100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저는 수능을 이제 봤기 때문에 사실 수시를 써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수시를 막 준비할 만한 그런 시즌인가요?
0: 더 빨리 하지 않나요?
1: 네, 많이 아마 끝난 친구들도 네. 좀 있을 거고 실기를 막 준비하는 친구들도 아, 막 그렇죠.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 두 분 다 약간 실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예체능을 뭐 열심히 또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 아, 그런 분들에게 예체능. 좀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0: 일단은 예체능은 딱히 뭐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념하는 것보다 이제 그 예술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목 관리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노래를 할 때 또 뭔가 이렇게 준비할 때 뭔가 레슨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막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할 때 뭔가 그 두려움 이제 다가오는데 나 아니라고 그렇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잘 풀어야 된다고 풀어야지 또 마음 네. 편하게 비워두고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재능진 어떠세요?
3: 저는 사실 이제 와서 알려드립니다. 저 수시는 그 공과대학 수시를 준비했고 공대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음악으로 전향을 했죠. 그때는 또 입시를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 저는 둘 다 그때는 이제 면접 공과대는 면접 준비하고 그 예체능은 이제 뭐였죠? 입시 그거
0: 입시 실기?
3: 실기를 준비하니까 저는 항상 그 똑같은 마인드를 항상 가졌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준비한 거 그냥 다 보여주고 오자.
0: 아 진짜 그 마음이 네. 중요한 거 같아. 맞아요.
3: 어디 가서 그냥 쭈뼛쭈뼛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를 했었어가지고 항상 자신감 잃지 마시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면 분명히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절대 시험관이나 그때 조금 틱거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때 일부러 그러시는 거니까 절대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을 붙여주려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가지고 네.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서 다 보여주시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0: 와. 아 이거 어디서
1: 명언이제 너.
3: 아 말 잘하죠.
0: 나 굉장히 초라해지는데요.
3: 아니 무슨 그런 말씀. 노래로 많이 하셨잖아요.
0: 아 네 저는 노래로 밀어드렸습니다. 네.
1: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을 100일 앞두고 정말 대학 수능 수학 능력 시험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시즌이긴 하지만 요새는 사실 거의 반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약간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만큼의 어떤 뭐 수능을 보는 친구들, 나는 정말 수능에 목숨 걸었다라는 친구들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이 각자의 무게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수시를 준비하는 그런 무게감들, 수능을 준비하는 무게감들, 어쨌든 내가 지금 내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입시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수험생들과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척들, 그런 마음들 안에서 우리 기도를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능을 또 준비하는, 또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해줘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친구들 근데 기도하면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이제 열어야 된다. 근데 그 수능, 입시도 그냥 문 하나일 뿐이다, 사실은. 근데 그 문은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문을 열려면 주머니에서 이제 열쇠를 꺼내가지고 꽂아서 한 번에 돌려야 문이 열리는데, 그걸 잘 열쇠를 꺼내서 꽂을 수 있도록 손도 데워주고, 너가 이렇게 손이 떨리지 않게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 네가 열어야 된다. 네. 라고 이렇게 그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분의 오늘 함께 해주신 이 노래가 정말 그 문을 열기 위해 지금까지 나의 수험생 생활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그 문을 여는 연습을 해온 친구들에게 떨리지 않는 손, 따뜻한 온기를 또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 원래 수험생들한테는 말보다는 용돈을 더 많이 줘요.
3: 입은 닫고 지갑 열으라고.
1: 네네네. 그러는데 우리는 입을 열고 노래를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좀 준비해 주셨나요?
0: 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이제 또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건 이제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이제 여태까지 그 길을 걸어온 부모님들을 좀 부모님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부르면서도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준비한 곡은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곡입니다. 네. 다들 너무 아실만한 곡인데, 저희 제가 이 곡을 선택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안녕히 잘 있어, 뭐 잘 계시고 이런 느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수험생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솔직히 입시보다 군대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것만큼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제가 그 훈련소를 갔다가 자대 배치를 딱 받는 시점에 돌아가셨어요.
1: 아이고. 네.
0: 진짜 뭔지 아시죠?
3: 힘들 때.
0: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고. 네. 딱 자대 배치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밖에 장례를 못 치르고 저는 바로 다시 군대로 돌아왔어요. 그때 제 인생이 가장 좀 관심 병사가 돼 있더라고요.
1: 그렇죠.
3: 이런
1: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3: 사랑이 필요한.
0: 네,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항상 이제 군대 안에서도 군종병 생활하면서 되게 주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서, 이 곡을 좀 부르면서 뭔가 이 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좀 부모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들려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그럼 두 분 무대로 모시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함께 청해 들을 텐데요. 오늘 빵집 콘서트, 이렇게 수능 시험을 앞둔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수험생을 둔 가족분들, 우리가 또 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리 힘든 순간에 또 위로와 오늘 힐링이 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분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와, 자리로 네, 모시겠습니다. 우리 노주희님께서 어머님이 지금의 모습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멋진 모습도 늘 주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울고 계시는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네.
0: 울지 마세요.
1: 아, 너무 감동적인 정말 노래였고요. 저도 이제 30대 이제 중반을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제 좀알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는데 어떤 마음이고 약간 그런 순간들? 아, 이런 걸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또 지나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대 간의 공감을 또 이렇게 뛰어넘게 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또 가득 채워주는 그런 라이브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렇게 두분 모시고 오늘 뉴 브라더 특집으로
2: 뉴 브라더
1: 네, 코너
0: 코너
1: 특집으로 네, 오늘 함께 봤는데 함께 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2: 일단 이렇게 오늘 제노 형이랑 같이 하면서 또 기타 반주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나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딱 소통이 될때그제 필링이 딱 올라오는데 오늘 제노 형이랑 이렇게 또 케미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부르는 저도 행복하고 들으신 시청자분들도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우리 하동 프란치스코 군의 멋진 목소리로

0: 위로를 잘 받으셨길 바라겠고요. 저야 뭐 17에서 항상 악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좋은 호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신호신을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또 제가 둘이서 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이제 제가 이런 스타일이구만.
1: 제 스타일은 좀 어떤가요?
0: 되게 음악적이세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음악적이고요. 그 나쁘게 말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 나쁜 게 있었나요?
0: 제가 그래도 잘 맞춰주기 때문에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1: 아, 네.
0: 저는 항상 연주할 때 같이 연주할 때는 저는 좀 항상 좀 베이시스트입니다 여러분 잊지 네. 말아주세요. 그러면 항상 조금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2: 두 분의 좋았습니다. 또 좋은 케미 앞으로도 이렇게 기대하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를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그리스도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또 빵 덕질기 함께 할 예정인데요. 15번째 주자로 오랜만에 새 음반을 품고 오시는 우리 인천교구 대야 성채성당 주임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또 신부님께서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기대해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한덕훈 신부님의 함께 한다는 것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말이야.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 며칠 살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대미문의 역대급 폭염에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밖에 나가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 달라졌죠. 아, 이 정도면 돼도 살겠다. 아, 이젠 숨이 좀 쉬어진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을 마음에 담아봤어요. 숨 고르기. 날씨도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각 행복 찻집이 여러분의 영혼에 숨 고를 시간을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하모나이즈 브리더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아 요즘만 같아도 살겠다 하는 마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숨쉴 구멍이 되어주는 한 줄기 바람이 이런 건가 싶을 만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고맙기만 한 요즘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아 정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좀 잦아들어서 아 이젠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오고 이제 겨우 한숨 돌렸나 싶으면 또다시 새로운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니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떡해요? 퀴즈 풀면서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내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가톨릭 교회가 이분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이 업계는 성공적인 WYD 개최를 위해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순례자 및 방문객들에게 식음료 공급, 행사 기념품 판매, 대회 홍보 지원, 여기에 K푸드 할인과 편의 서비스 제공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편리함을 개념으로 도입된 소형 소매점포인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편의점, 2번 편식점, 3번 편스토랑. 1번 편의점, 2번 편식점, 3번 편스토랑.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있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이곳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비트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1분 영상 한 편당 5만원 커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커피콩 크루 상시 모집 중입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1분 쇼폼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 대구 CPBC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힌트송 장범준이 부릅니다. 땡땡땡 그녀.

장범준 땡땡땡 그녀였고요.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편의점입니다. 내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난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편의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푸드, K-컬처에 이어서 이번엔 K-편의점의 매력에 홀딱 빠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4023님 정답 1번 편의점, 4388님 편의점 하셨고요. 대건한드레아님 편의점, 엘리사베님 편의점, 또 2638님 편의점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 받아가실 오답 문자도 살펴볼게요. 3736님 WYD와 손잡은 편의점 제 점수는요 100만점 하셨어요. 맞네요. 이건 진짜 100만점 줘야 돼요. 편의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접근성이 높아요. 쉽게 굿즈도 구매하고 또 홍보도 되고 진짜 아, 누가 기획하신 건지 생각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7005님 만남의 지점 하셨어요. 그것도 맞긴 하죠. 그 왜 저 예전에 우리 월요 청년대회에 WYD 다녀온 청년들 출연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마 편의점에서 들어갔다가 뭐 티셔츠 보고 아 너도 WYD 왔냐 이러면서 외국 순례자들이랑 같이 뭐 물건 교환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편의점에 누구나 가니까 진짜 만남의 지점이 될 수 있겠어요. 9253님 편의점에서 WYD 굿즈를 판매한다는 점 아주 편리한 점 하고 다소 이렇게 쉬우면서도 아주 잘 오답을 건드리셨는데요. 백원안드레아님 더위와 업무 협약은 못 맺겠죠? 내년 세계청년대회 때는 더위가 좀 덜해야 할 텐데요. 아 더위와 업무 협약 맺을 수만 있다면 그쵸? 내후년에 덥게 해줄게. 내년에는 그러니까 조금만 좀 덜 더워. 이런 식으로 좀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100만점 하신 3736님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요즘 보니까 편의점을 마치 전문 단골 식당처럼 이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편의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만의 메뉴도 있고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뭔가도 있고 뭐 심지어 편의점 레시피도 나오던데 여러분께도 그런 편의점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제가 최대한 맞춰서 기프티콘 드려보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00원 편의점.

한국자집에서 차량 나누고 가세요. 나만의 편의점 아이템. 우리 엘리자베님, 저녁 먹고 속이 불편할 때 소화제를 살 수 있는 편의점 편리하죠. 맞아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뭐 소화제뿐만 아니라 온갖 약은 웬만한 건 다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약이 도입됐을 때 이게 뭐야 하고 좀 논란도 있고 반대도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뭐 병원은 문 닫는데 언제든지 24시간 편의점에서 약 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편리하긴 하죠. 달건 안드레아님, 그 엄청 매운 그 볶음면에 삼각김밥, 치즈까지 넣어서 볶음밥으로 먹는 게 진짜 꿀맛이에요 하셨는데, 이 레시피가 혹시 유명한 레시피인가요? 지금 2761님도 치즈 불닭 리조또 편의점 레시피 정말 맛있어요 하시면서 아예 읊어주셨어요. 그 참치마요 삼각김밥 더하기 그 엄청 매운 그 면 플러스 스트링 치즈를 찢어서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해주셨거든요. 이게 요즘 핫한 레시피인가?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매운 그 맛을 치즈가 딱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2871님, 식염수요. 물론 약국에도 있지만 렌즈 세척액은 많아도 식염수는 잘 안 보이던데 쥐땡 편의점에 있어서 저는 늘 사러 갑니다. 아, 식염수 그쵸. 이게 뭐 렌즈 세척액에 렌즈 담궈뒀다가 빼서 써도 되지만 좀 찝찝하잖아요. 그 녹은 단백질들이 둥둥 떠다닐 것 같고 그럴 때 식염수로 이렇게 헹궈줘야 되는데, 아, 그것도 편의점에 있다는 말이죠. 5203님, 편의점에선 당연히 삼각김밥과 핫바죠. 아, 그쵸. 삼각김밥은 편의점이죠. 뭐 다른 데서 판다고 한들, 예, 편의점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지가 않아요. 저도 점심 좀 바쁘면 편의점, 회사 앞에 편의점 있거든요. 바로 달려가서 삼각김밥과 컵라면 조합으로 먹고 옵니다. 6804님, 편의점에서 파는 헤어스프레이도 있어요. 성분은 잘 모르겠지만 고정력이 좋아서 애용합니다. 어, 그래요? 편의점 헤어스프레이? 거의 저는 관심있게 보지를 않아서 뭐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요? 저도 행사 있는 날 한번 편의점에서 헤어스프레이 사볼까 봐요. 오늘 꿀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진님께서 편의점, 이 달자 신부님은 저희 본당 아이들에게 편의점과 같으세요. 강론 때마다 맛있는 과자를 마구마구 제공해 주시거든요 하셨어요. 어, 그래요? 어, 그런 아주 편의점 같은 신부님 이제 곧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미진님과 문자 남겨주신 2871님께 오늘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신명기 15장 16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DJ 달자 신무입니다.
2: 달하!
1: 오하!
2: 아, 우리 DJ 신부님.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1: 역시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2: 그래요?
1: 양반다리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2: 아유, 네. 그래도 행복찻집 진행을 뭐 엄청 잘하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네.
1: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 아, 그래요?
1: 지난주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저도 이제 그 제 방이라고 하죠.
2: 네네.
1: 이, 이 영상이 올라왔길래 네. 제 방으로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했구나.
2: 아, 그래요?
1: 왜 저런 말을 했지? 하는 네. 약간 부분도 있었고.
2: 너무 좋던데요. 저도 몰래 듣고 있었거든요.
1: 저는 너무 정신없었어요.
2: 그래요? 손에 그 짱구도 콕 쥐시고.
1: 그 짱구 이제 거품이 터졌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누르면은 거품이 이렇게 네. 콧물인가? 그래서 아. 부풀어 오르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안 부푸는 거예요.
2: 네.
1: 보니까 이 빵꾸가 났더라고요.
2: 어머머머머.
1: 얼마나 긴장을 했고 네, 얼마나 꾹 눌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2: 아, 그래도 제가 휴가를 다녀올 동안 너무 든든하게 행복찻집을 지켜주셔가지고
1: 네, 때깔이 좋으시네요, 보니까. 아,
2: 반짝반짝하죠?
1: 얼굴이 네, 빛이 납니다. 오늘 클라라 성녀처럼 네, 얼굴에서 어머나. 빛이 나는 거 보니까
2: 네. 네,
1: 꿀잠 자고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신 것 같아서
2: 덕분입니다.
1: 네, 뿌듯합니다.
2: 감사해요.
1: 네, 유일한 뿌듯한 부분.
2: 아, 너무 감사드리고 엄청 우리 제디 신부님도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1: 네, 안 그래도 그 네. 방송하기 전에 우리 재현철 신부님께 전화를 했어요.
2: 오.
1: 조금 긴장감을 내리고자 이제 저보다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전화 드리니까 그래 도겸아 열심히 해라
2: 네.
1: 방송 듣지는 못하더라도 네. 응원할게 그 한마디 덕분에 제가 좀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2: 아 그래요?
1: 네 우리 제디 신부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 스페셜 DJ 신부님들께서 아주 또 돈독하게 네. 서로 의지도 해주시고
1: 네.
2: 아유 저는 마냥 좋네요.
1: 이제 앞으로 요 안 건너가려고요.
2: 아, 예. 저도 지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하려고 했는데
1: 그 자리보단 저는 여기가 너무 편합니다.
2: 에이, 지금 안 그래도 엘리사베님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셨네요 하셨어요.
1: 네 원래 자리는 여기입니다.
2: 지금 만약에 신부님 제가 이렇게 막 토크하다가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파요.
1: 네.
2: 화장실에 달려가면은 지금 신부님 탁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럼 이제 저는 혼자 떠들어야죠.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기계도 다루시고
1: 어디 놀리면서 에 화장실 갔대요.
2: 아, 그것만 빼고 든든합니다 그래도.
1: 네. 어떤 휴가 다녀오셨고
2: 네.
1: 저는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2: 그렇죠.
1: 우리 여름 되면 우리 모든 본당이 바빠요. 왜냐하면 우리 여름 신앙학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시간들 그 시간을 보내느라 다들 바쁘신데 이제 보니까 여러 본당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끝나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고
2: 네.
1: 저희도 이제 중고등부 여름신학교, 초등부 여름신학교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아이고. 초등부 저학년 물놀이까지 완벽하게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2: 아유 신부님도 고생하셨겠어요.
1: 전 재밌었어요.
2: 그래요?
1: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셨지 저는 즐겼습니다.
2: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인별그램 SNS에서 이 사진을 봤는데 신부님 얼굴이 네. 완전 막 빨갛게 익어 계신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함께 하셨구나 싶었어요.
1: 티만 냈어요.
2: 아, 그래요?
1: 밖에 좀 서 있으면 저는 1초 만에 빨개지기 때문에
2: 아 쉽네요. 에이. 그래도 티내기가
1: 네. 아무튼 더 시커매져서 돌아온 달디 달디라카 좀 이상하네요.
2: 달디, 네. 달디도 좋은데요.
1: 아무튼 네
2: 어서 오십시오.
1: 그래서 이제 이 추억들 우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이제 음악을 선정하면서 아,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네, 오늘 주제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라는 성경 구절인데요.
2: 네.
1: 이런 구절 있는 줄 몰랐죠.
2: 네.
1: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2: 어디? 아, 아까 신명기라고 하셨잖아요.
1: 네, 신명기 안에 있는 네. 말씀인데 뭐 앞뒤 문맥 이렇게 다 어울리지는 않은데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번에 이게 초등부 신학교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좋아서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설정을 했고
2: 네.
1: 이제 그 모든 추억들을 되돌아보면서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2: 좋습니다. 저는 딱 처음에 카테고리 받고 아, 되게 하느님께서 하실 만한 말씀이다 했는데 네. 신명기에 나와 있군요.
1: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도 그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예, 힘들기도 했지만 육체적 힘듦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던 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2: 좋습니다.
1: 자, 그럼 우리 먼저 꼬맹이들과의 추억, 우리 초등부와 함께했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들려드립니다. 레인보우가 부릅니다. Go Fly High.

0: Go fly high. 네, 듣고 hey. 왔습니다.
1: 아, 신나네요.
0: 노래 신나죠?
1: 네.
0: 네, 우리 이 노래가 보니까 제17회 CPBC 창작 생활 성가제에 등장했던 노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이 노래가 이제 우리 초등부 신화학교 때
1: 네.
0: 주제 곡이었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율동을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1: 오.
0: 네, 생각 이 노래만 들어도 이제 발이 움직입니다.
1: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미카엘라 님도 둔칫둔칫 발스텝이 절로 움직이네요 하셨거든요.
0: 네, 우리 선생님께서 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한테.
1: 선생님이세요?
0: 네, 우리 아~ 초등부장 쌤이신데.
1: 네, 반갑습니다.
0: 아마 들으시면서 율동하시지 않았을까.
1: 네.
0: 네, 일하는 중이지 싶은데.
1: 어머나. 우리 신부님도 좀 전에 이렇게 노래 나갈 동안 율동 좀 보여주셨거든요.
0: 네, 다 틀린 것 같아요.
1: 아, 근데 아이들.

0: 지금 얼마나 귀여울까요?
1: 네, 이제 우리 알라들, 우리 꼬맹이들하고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0: 네.
1: 먼저 우리 저학년 친구들, 유치부부터 저학년 친구들은 본당 마당에서 물놀이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0: 아.
1: 에어바운스 이렇게 불러가지고 미끄럼틀 타고 했었는데
0: 네.
1: 참 더웠거든요, 그때.
0: 네.
1: 땡볕 아래에서 이렇게 애들 잘 놀까 싶었는데 미끄럼틀 한 수백 번 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 더운 데서도?
1: 저도 탔어요.
0: 아, 고생하셨겠네요.
1: 재밌더라고요.
0: 신부님이 그 아이들 물에 빠뜨리는 쪽이셨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신부님을 공격하는, 공격받는 쪽이셨어요?
1: 뭐 쌍방이죠.
0: 아~
1: 저는 이제 먼저 건드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애들이 물을 뿌린다? 어, 그래, 너 일로 와.
0: 일로 와, 무섭다.
1: 아, 그렇다. 근데 또 이제 꼬맹이들이니까 또 심하게 할 수 없으니까
0: 네.
1: 그냥 제가 이렇게 애들 등에 태워서 놀아주고
0: 아유.
1: 같이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아 마치 내 아인 마냥
0: 네.
1: 그냥 그 애들 보면 제 아들 딸들 같아요.
0: 어머나 많으시네요.
1: 저도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서
0: 맞아요, 아빠 나이죠.
1: 그래서 아 그냥 아 우리 애들하고 놀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네.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열심히 놀아주셨거든요. 선생님들도 미끄럼틀 태워주고 물 뿌려주고
0: 아이고야.
1: 예, 몸살 많이 났지 싶은데
0: 맞아요, 알배기고
1: 네,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내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제가.
0: 왜요?
1: 예전에 안 그랬는데 놀고 나니까 허리가 좀 땡기더라고요.
0: 이 나이를 숨길 수 없어요.
1: 아, 이거는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어, 나 아직 쌩쌩한데 나 아직 더 잘 열심히 놀아줄 수 있는데 왜 허리는 아프지?
0: 네.
1: 그때 약간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그냥 너무 열심히 놀아주셔서 그런
1: 네,
0: 걸로.
1: 오디는 그런 날이 안 올 줄 알죠? 농담이고
0: 네.
1: 아무튼 네, 그렇게 저학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우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친구들하고 상주 은자골에 다녀왔습니다.
0: 네.
1: 다들 은자골 가니까 다들 막걸리 얘기를
0: 아,
1: 하시던데
0: 뭐 좀 모르겠어요.
1: 아니, 구미에 보면은 은자골 막걸리가
0: 아하.
1: 이렇게 좀 예? 유행을 네. 하는데
0: 네.
1: 어른들한테 얘기하니까 어 막걸리 공장 가세요? 가시
0: 중고등학생들과
1: 아니 초등
0: 아,
1: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에 설마요 하면서 거기 체험 휴양 마을이 있거든요.
0: 오.
1: 갔다 왔는데 어, 시설도 너무 좋고
0: 네.
1: 진짜 그 시간 안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또 신앙도 있었고 그 모든 거를 맛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0: 아, 참 여름 신앙학교네요 정말.
1: 네. 네, 우리 초등학생들도 요즘 진짜 바쁘거든요.
0: 학원 벌써 막 다니더만요.
1: 네, 애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뭐 마치고 어디가? 하면 아 무슨 학원 가요?
0: 아이고야.
1: 그 학원 마치면 어디가? 아 또 무슨 학원 가요? 거의 학원 뭐 일주일에 한 4-5 개는 기본으로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어제 새벽 미사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복사를 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복사 온 친구한테 물었거든요. 아 이제 신학교 끝났는데 뭐 해야 하니까 오늘 검도 학원에서 캠프 가요. 그러니까
0: 아, 또 나름의 캠프가 또 있군요.
1: 캠프 끝나니까 또 캠프 가고.
0: 바쁘다.
1: 아, 내보다 바쁘네 하면서.
0: 아이들 바빠요. 근데 시간 내서 신학교 이렇게 함께 와준 거죠.
1: 네, 그 바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학교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들 참여해주고 웃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또 방에서 새벽 3시까지 놀았답니다.
0: 아 절대 안 자죠.
1: 에, 집에서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웠고요. 특히 또 우리 선생님들 진짜 너무 멋진 프로그램도 준비해주셔가지고
0: 네.
1: 물놀이는 물론 이제 뭐든 기도 프로그램까지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0: 네.
1: 특히 음식도 맛있었어요. 우리 자모의 어머니들이
0: 아,
1: 직접
0: 해주셨어요?
1: 해주셨는데
0: 아이고야.
1: 보통 신학교 끝나면 살 빠져야 되는데 저 좀 부어서 왔죠.
0: 까매지고 약간 통통해지시고
1: 이러면 안 되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서
0: 와, 온 가족이 근데 출동을 하셨겠네요.
1: 네. 특히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막 장난칠 줄 알았는데 또 진지하게 써내려가는 모습 보고
0: 아 기도를 썼어요?
1: 네. 이제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손기도라고 해서 거기 기도 지향을 적어서 자기들 손 모양을 이렇게 찍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전쟁과 소년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써준 걸 보면서 참 아,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도도 잘하는구나.
0: 아유 기특해라.
1: 기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또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 보면은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막 정화되는 것 같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놀기도 잘 놀고 기도도 네. 잘하고 아유 기특하네요.
1: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겠죠.
0: 네.
1: 네, 우리 이제 다음 노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보낸 추억을 떠올려볼까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신학교 주제곡이었던 세상에 외치고 싶어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에 외치고 싶어.
1: 싶어 그거 뭐예요?
0: 네, 듣고 왔습니다.
1: 아,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0: 아, 이 노래 원래 평소에 잘 안 들으셨나 봐요.
1: 예전에 듣고 요즘은 안 들었어요.
0: 네, 어디는 뭐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행복찾집 들어주세요. 이런 거.
0: 아, 청취율. 아,
1: 네, 바로 생각나네요.
0: 어, 행복찾집 그래도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또 우리 신문이 덕분이죠.
0: 아니, 우리 본당의 자매님들도 지나가면서 어, 아네스 자매님 휴가 가셨나봐요. 그러니까
1: no.
0: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따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1: 어, 노량 성당 최고.
0: 그래서 우리 아네스도 챙겨주는 행복찻집. 네. 어, 청취자분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1: 감사하고요. 신부님은 뭐라고 외치고 싶으세요?
0: 저요?
1: 네.
0: 이제 시원해져라.
1: 시원해져라. 맞네요.
0: 네, 이제 입추 가 지났잖아요.
1: 지났죠.
0: 어, 지났는데 어제는 살짝 좀 시원했어요. 사실.
1: 맞아요. 네.
0: 어제는 좀 시원했는데 오늘은 다시 더워요.
1: 오늘 이제 구름도 좀 없어지고 하니까.
0: 네. 에이,
1: 살짝 기온이 오르더라고요.
0: 다시 여름이구나. 그래도 조금씩 시원해지는 그런 희망이
1: 네.
0: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네. 에이, 이 정도만 돼도
0: 나쁘진 않습니다.
1: 시원해져라.
0: 네, 그래도 선풍기를 놔주신 우리 옷입께 감사드리며. 어때요? 우리 세상에 외치고 싶어 듣고 왔는데
1: 네.
0: 어, 요거는 우리 중고등부 신학교 주제였어요. 주제로 이제 이 주제를 선정을 이제 선생님들이 막 여러 후보들을 올려줬는데 요게 제일 투표가 많이 됐어서 요걸로 했었고요.
1: 네.
0: 사실 원래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1: 그쵸.
0: 말수가 줄어든다기보다는 표현하려고 하는 걸 많이 숨기기도 해요.
1: 그쵸.
0: 그래서 우리 저는 좀 다르긴 하지만
1: 물론 예외는 있죠.
0: 그래서 초등부 신학교랑 중고등부 신학교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좀 더 진중한 이런 분위기도 있고 아이들이 네. 막 이렇게 뭔가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는데
1: 그쵸.
0: 저는 이번 신학교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큰 감동을 받았던 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주는 거예요.
1: 오,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인데요. 네,
0: 특히 물놀이 할 때 보면 아이들이 그냥 어린이 마냥 우리 저학년 물놀이나 초등부 물놀이랑 똑같이 서로 깔깔거리고 얼굴에 물 쏘고 네. 집어던지고
1: 오, 막 그냥 안 해요 이거 왜 해요 이럴 것 같은데.
0: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저 아이들의 본 모습이구나.
1: 그러니까요.
0: 그 순수함을 여전히 간직한 친구들이 평소에는 뭐 이렇게 조용히 있고 내숭 이렇게 떨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저게 저 아이들의 본성이고 본 모습이고
1: 네.
0: 그 순수함이 여전히 잘 있구나 하는 그 감동이 아. 좀 느껴졌었습니다.
1: 그러네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좀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0: 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멋진 프로그램 잘 준비하고 파견미사 이렇게 드릴 때 제가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1: 네.
0: 혹시 친구들 세상에 외치고 싶은 한마디 있는가 해서 몇 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시켰는데
1: 네.
0: 저는 사실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아, 공부 좀 안 하고 싶다. 아, 학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1: 네.
0: 학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제 취업 잘 돼, 뭐 대학 입학 잘 되는 세상 만들어달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1: 맞아요.
0: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다들 힘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오염됐구나. 내가 세상에 찌들었구나. 라는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1: 저 이렇게 소박하고 그냥 행복만 바라는 학생들인데
0: 네.
1: 진짜 필요한 게 이런 시간인데 학원만 다니는 거잖아요.
0: 네, 그런 아이들의 순수함이 잘 유지되는 모습 보면서
1: 네.
0: 너무 고맙고 너무 예뻐 보이고 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도 배울 점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됐어요.
1: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네요.
0: 네, 네. 이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정말 누군가는 준비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그래도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
1: 네.
0: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의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아, 그때 신학교 때 이렇게 놀았지 이런 거 했었지 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여름이었다 너와 나의 여름이었다. 네. 라는 저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이키가 부릅니다. 여름이었다.

0: 이었다.
1: 전 처음 듣는 노래예요.
0: 아 진짜요?
1: 좋네요.
0: 여름 우리 작년에 발매된 노래인데 여름만 되면 이 노래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넌 내게 여름이었다.
1: 트로트였나요 혹시?
0: 살짝 구수하게.
1: 네. 여름이었다. 네. 근데 어디서 그러던데요? 그 어떤 뭐 글이든 추억이든 끝에 여름이었다를 붙이면은 네. 어쨌든 되게 멋진 한 편의 영화가 된다고.
0: 진짜요?
1: 그런 것 같지 않아요?
0: 그럼 어디에나 붙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좋았던 기억에 여름이었다 네. 하면 정말 한 편의 추억이 되고 안 좋았던 기억에도 여름이었다 하면 그냥 뭐 그래도 성장 드라마 같잖아요.
0: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오디와 함께했던 이 시간 여름이었다.
1: 멋지지 않아요?
0: 뭐 이상한데요?
1: 우리가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한 이런 추억의 느낌.
0: 그래, 저 맞습니다. 오늘 감동으로 갈게요. 장난 안 치고. 아 이게 지난 금요일에 동기신문회하고 방송을 하고 네. 다시 오니까 이 동기신문회가 장난을 치고 싶었던 그 네. 멘트들 네. 많이 참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많이 참고 방송이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면서 네. 하니까 많이 꾹꾹 참게 되더라고요.
1: 아 뭐 더 달리셔도 좋은데.
0: 네, 우리 오디한테 동기신부 대하듯이 할 뻔했어요.
1: 괜찮습니다. 네,
0: 죄송합니다. 아무튼 넌 내게 여름이었다.
1: 여름이었다.
0: 이 말이 저의 총평인 것 같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네.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넌 내게 여름이었다.
1: 여름이었다.
0: 이번 여름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했던 우리 선생님과 수녀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다다. 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고 이 또한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하나의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 또 시간을 앞으로 잘 만들어가면 되니까
1: 맞아요.
0: 네. 우리 또 이렇게 빵토고 온 거 보면서 또 감동이 밀려옵니다.
1: 문준서님.
0: 우리 준서 선생님이에요.
1: 선생님.
0: 중고등부 선생님인데
1: 네.
0: 신부님과 함께한 여름이어서 좋았습니다.
1: 아 여름이었다.
0: 거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1: 아, 벌써 약간, 보내버리네. 네,
0: 마무리.
1: 아직 여름 중입니다.
0: 네, 준서 쌤 고마워요. 그리고 또 우리 미칼라 쌤도 네, 공감을 해주셨어요. 3시간 단위로 배를 꽉꽉 채웠던.
1: 3시간 단위요?
0: 네, 둘이서 계속 배부르다.
1: 3시간이면 아직 소화도 안 됐을 네, 시간인데
0: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1: 어머나
0: 네, 아 이렇게 또 단체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1: 네. 네,
0: 빵톡 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 친구들이 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아무튼 즐겁게 놀았던 순간도 친구들과 함께했던 순간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던 순간도 모두 너무 행복했었다.
1: 네.
0: 그리고 나에게 여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 네. 또 그 추억이 어른이 돼서도 신앙에 또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겠죠.
0: 네.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말을 라디오에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앙학교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교리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수녀님 그리고 맛있는 밥을 해주신 우리 자모의 어머님들
1: 네.
0: 또 짐 옮겨주신 아버님들
1: 아우.
0: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또 사실 방송에도 신앙학교 뭐 다른 본당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 거잖아요.
0: 네. 네
1: 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0: 맞아요.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최고. 그리고 3372님은 또 신부님 이런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그 성당에서 같이 합창했던 기타 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하셨거든요.
0: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신학교 이렇게 갔었던 분들은 아마 아 어른이 되어서도 가고 싶다.
1: 맞아요, 맞아요.
0: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오늘 신부님이랑 얘기 나누니까 진짜 신앙학교 가고 싶어요.
0: 네, 우리 어른들 위한 신앙학교.
1: 진짜. 네.
0: 나중에 제가 본당 주임으로 가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1: 괜찮은 것 같아요.
0: 네.
1: 인솔자 말고 정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네, 신앙학교.
0: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네, 참여하세요.
1: 허리 잘 챙기시고요.
0: 네.
1: 아 좋습니다. 오늘 이런 뜨거운 추억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마칠 시간이죠?
1: 네. 네. 잘 아시죠 이제?
0: 이제 집에 갈 시간이죠.
1: 네. 우리 끝곡으로 러니의 우리들의 여름 들으면서 우리 달자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로코베리의 이 도시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듣고 왔습니다. 두시앤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2부 시작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2시엔 50견 계속되고 있고요. 박만수님 부서 직원이 햇살 보고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수술했어요. 어제 철심 뺐어요. 어머 세상에. 견갑골하면 할 말 많습니다. 습관성 아탈골이라 병원 갔더니 이거 선천성이라고. 부모님 두 분 중에 팔 잘 빠지는 분 계실 거라고서 같이 갔던 어머니가 놀리셔서 팔 잡아 빼니까 쑥 빠지시더라고요. 이건 좀 선천성 맞네요, 그러면. 아탈골은 어깨가 반만 빠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렁뼈가 남들보다 엄청 크다네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이 AS 해주셔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 선천성이라. 저도 맨날 어디 아프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는 선천성이니까 이건 AS 해주셔야 돼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비 청구하라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죠. 선천성이 많더라고요. 707463님 70대인데 50견 나을 수 있어요. 오 진짜요?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양팔을 위로 올린 다음에 양팔을 옆으로 천천히 내려주는 걸 반복합니다. 15까지 세면서 20번씩 해줘요. 친구가 도수쌤이 알려줘서 했다 해서 해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팔을 위로 올린 다음에 옆으로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오, 알겠습니다. 15까지 세면서 천천히 20세트. 아니야, 20번 한 세트. 아셨죠? 9820님 50견 내년에 50인데요. 며칠 전에 찌뿌둥해서 50견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50견 아닌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7495님 전 요즘 배가 나와서 그런지 무릎이 아파요. 신혜원님 지금 누가 더 아픈가 대회하나요? 오늘은 2시엔 50견이고 다음번엔 2시엔 무릎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2시엔 허리 한번 가야 되고 2시엔 치통도 나중에 한번 할게요. 뭐 내가 더 아프고 여기가 더 아프고 나는 선천적이고 막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8766님 오늘 2시엔 종합병원이네요. 빗대 의사 면허 취득해야 되는 방송. 그래서 제가 지금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허위 사실 유포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703님 간헐적으로 왼쪽 견갑골을 바늘로 찌른 듯이 아파요. 그것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 네, 우리한테 이렇게 털어놓으실 수는 있어. 7703님이 간헐적으로 우리 왼쪽 견갑골이 아프대요. 어째스카이. 9006님은 50 넘어서도 술 먹고 멍멍이 되면 50견 아닌가요? 왜 이러세요? 9828님 50견. 4592님 동해 시원한 바다 파도 보내드려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어. 좋으신 분 정말. 사진만 봐도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저기 진짜 풍덩 빠지고 싶다. 얼마나 시원할까요? 2816님은 7살 아들이 열이 나서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애들이 아프면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힘 좀 주세요. 효준 이냐쇼 얼른 이겨내자. 아우 우리 효준이 아파요. 우리 이냐쇼 아파요. 열나면은 이게 애들이 축 처지고 이러면 당연히 엄마가 우울하죠. 왜냐면 엄마가 이거 케어해줘야 되는데 밤에 또 열 오른단 말이에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이마에 붙이는 거 있죠. 약국 가면 그거 주거든요. 시원한 거. 그거 저녁 때 딱 밥 먹고 약 먹고 이미 미리 붙여놔요. 예, 그래야지 열이 팍 안 오르죠. 안 그러면 또 막 애 없고 또 병원 가야 되고 하니까 약 잘 먹고 예, 푹 쉬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효준이 2816님도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애가 나아가면 또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 2816님 아프지 않도록 예, 본인 몸도 잘 챙기세요. 밥 많이 먹고 비타민 많이 먹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50견하고 그만 헤어지자 예, 이렇게 치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2시엔의 세제 선물 받아가실 분은요. 바로 7703님, 9828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네, 50견 가뿐하게 날려버리시고 어깨는 가볍게 마음은 더 가벼워지시게 시트 세제 에코벤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셔요. 예스. 자, 아우 이제 자 50견에서 이제 좀 나와요. 예, 이제 상담 그만하시고 더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가셔야 돼. 예, 아셨죠? 9006님, 저번에 에릭남의 못 참겠어도 그렇고 로코베리 노래들도 방송에 잘 안 나오는데 제 취향 저격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크, 우리 로코베리의 이 도시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 또 감동하셨구나. 예, 우리 피디님의 선곡 센스 앞으로도 쭉 두시의 뮤직과 함께해 주시면 좋은 곡들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화요일 2부 시간은 주제 선곡 대결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 여러분이 또 선곡 왕이잖아요. 예, 선곡 장인들. 자, 부릉부릉 시동 걸어주시고 어깨 풀고 예, 문자 보낼 준비하세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 국제구조위원회와 함께하고요. 버지니아 투 베가스의 What Are We? 이 곡 듣고 주제 선곡 대결 시작할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빅띠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2부를 꽉 채워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바로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주제 바로 내 또래 가수의 노래. 내 또래 가수의 노래를 내가 좋아하잖아요. 꼭 동갑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또래면 된다.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 CPBC 빵 빵톡으로 내 또래 가수의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제 또래의 가수 이분 노래로 출발합니다. 거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652님이 채연의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쏴. 제가 20대 때 채연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둘이서라는 노래죠. 들려드릴게요. 자, 내 나이 또래 가수 노래 신청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립니다.

5315님 정미조의 7번 국도요 하셨습니다. 아, 그 몇 학년이신 건가. 자, 이 노래 듣고 1라운드 선곡 대결 승자 발표할게요.

와, 진짜 바다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정미조님의 7번 곡도 들으면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죠. 너무 좋았네요. 첫 번째 주제는 내 또래 가수의 노래였어요. 8766님은 1987년생입니다. 이승기 되돌리다. 그리고 9006님은 지금 바로 생각나는 동갑 가수가 터틀맨, 사계, 그리고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입니다. 김은선님, 옥주연의 솔로곡 난 신청해요. 핑클이 데뷔할 때 친구들이 옥주연 닮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증명할 길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땐 내가 옥주연인 양 하고 다녔는데 은선님 노래도 잘하시나 봐요. 많이 좀 달라졌죠. 네, 그때 옥주연과 지금의 옥주연님이. 9941님, 내 또래 가수는 아는 이가 없어요. 이 아이돌이 내 또래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전에 러블리즈, 스테이씨, 지금은 리센느, 프리티걸 하셨고, 강금성님, 가수 바다씨가 저랑 동갑이에요. SES, I'm your girl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 선곡 대결은 채연 노래 신청해주신 78년생, 6522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거미 씨가 저랑 같은 81년생이더라고요. 와, 몰랐네.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백억 커피 상품권 드리는 순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재밌는 노래. 왜 노래 중에도 막 부르면서 들으면서 재밌는 노래 많잖아요. 네. 재밌는 노래 주제로 여러분 선곡해 주세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S 빵빵톡 열어놨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이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이 노래 가사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거든요. 이혁, 그거 아세요?

이건 진짜 웃기죠. 7495님이 신청하신 곡 UV 쿨아줌마 데뷔하네. 웃긴 노래 받고 있습니다.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우리 많이 웃어보아요.

je sok na nog. So sok nog je sok na nog. So sok.

재밌는 노래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592님, 이거 가사 다 외우는 사람 있나요? 형돈이와 대준이의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이 곡 듣고 주제 선곡 2라운드 선곡 승자 발표할게요.

마바사 아사차카 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가라다라 마바사 아사차카 타파 가라다라 마바사 아사차카 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0: 때면 따라 해봐. 우린 절대 라이브 못하니까. Yeah. 형돈이와 대준이.
1: 아니 홍합 원박범 아니 이걸 어떻게 생방송에 불러? 이걸 어떻게 라이브로 해요? 세상에. 아, 이 곡을 얼마나 많이 녹음을 했을까 싶네요. 몇 번의 녹음을 거쳐서 성공을 했을까. 와 진짜 가사를 듣는데 이런 발음 연습이 없어. 이거는 진짜 못해. 예, 일단 홍합 이게 안 돼. 완방빵 이거 안 돼. 박만수님, 와 이 곡을 넘는 곡이 있을까 싶네요. 방그리님들 기대가 큽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곡들 보내주셨거든요. 마마무의 1cm 자존심 재밌습니다. 9006님 보내셨고 1573님 DJ DOC, DOC와 춤을. 아, 이 노래는 워낙에. 예. 8766님 윤수연님의 천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희천이 어딨나.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저희가 노래방 가면 첫 번째로 부르는 1번 이거 가사 온갖 그 직업이 다 나오거든요.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고. 9941님 노라조의 변비 원곡은 형이에요. 아 그리고 잠깐만 그냥 형이 아니고 원래 변비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진짜 너무 웃었어요. 이 노래 듣고 오랜만에 들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가 좋아했던 프로젝트 그룹이었던 형돈이와 대준이.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그 누구도 부르기 어렵다. 3592님께 커피 상품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서 좋았어요. 자 마지막 주제 선곡은요. 요즘 밤에 바람이 좋잖아요. 조금 시원해져서.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 신청해 주세요. 뭐 제목에 들어가도 좋고요. 노래 가사에 나와도 좋습니다. 영어로 윈드도 돼요. 예, 우리 또 배운 사람들이니까. 선물은 비누 소프 드릴게요. 예, 100원이 드는 샵 1053번으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왜 감독님 저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 비누 소프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자 가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자 주제 바람이요. 바람 윈드. 바우터 하멜의 브리즈. 이 노래로 시작할게요.

6030님, 장나라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신청합니다. 오늘 제법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오랜만에 바람 느껴보니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바람이 들어간 노래 지금 신청해주세요. 비누 선물 드릴게요.

빰빰빰빰빰빰 바람하면 이 노래죠. 김범용의 바람바람바람. 송정민님, 강금성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한 곡 더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들어간 노래 지금 신청해 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바람 노래가 좋은 게 이렇게 많았어. 세상에. 우리 김범용 오빠의 바람, 바람, 바람. 이거는 진짜 명곡이고 안틀 수가 없는 곡이죠. 네, 그 전에 장나라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장나라 씨는 저랑 또 동갑이에요. 네, 근데 같이 사진 찍었더니 제가 이모처럼 나왔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5437님이 조용필 오빠의 바람의 노래.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우리가 어제 용필 오빠 얘기해가지고 모나리자 해가지고 오늘 못 나갔는데 저희가 킵해놓을게요. 8766님 바람이 분다 이소라님 신청합니다 하셨고, 윤우련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진짜 와, 여러분의 진짜 선곡 센스는 정말 정말 이 우주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방글이들 진짜 최고. 9203님 이승환의 푸른 아침 상념. 이 노래의 바람 그 자체예요. 너른 벌판에 바람을 맞으면서 걷고 있는 환상적인 느낌. 말 그대로 바람에 젖어드는 듣고 싶어요. 하셨고. 5437님, 정수라 바람이었나? 아, 우리 수라 언니 노래도 오랜만에 들어봐야 되는데. 2831님, 더스트 인더 윈드. 너무 좋고. 이거 우리 또 팝콘 시간에 한번 노려보고요. 4827님, 임영주의 천 개의 바람이 돼요. 쭈디 오랜만에 듣고 싶었는데 이 노래 너무 슬퍼서 오늘은 안 되겠어요. 1573님 Bless You. 샘킴 우즈 PH1 노래 가을바람 들어가요. Thank you. 5315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래서 너무 많은 좋은 곡도 신청해 주셔가지고 일단 장나라의 바람아 멈추어다 신청해주신 6030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곡 5315님과 8766님 신혜원님이 아, 이 노래 너무 처지는데 다음에 불러주세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딱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수녀님 만나실게요. 기도의 오솔길, 바람이 분다 들으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음악평론가 이대화 씨와 함께 음악의 대화로 만날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새실야 수녀입니다. 올여름 늦은 휴가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떠나고 또 누군가는 권유로 순례길을 오르는 일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걷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겠죠. 성지 순례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길인 것만 같지만 돌아보면 그 길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순례길에서 기도의 오솔길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오솔길 걸어볼까요?

길에서 나소리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은 뭐 바캉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바캉스라는 말이 여름 휴가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었는데요. 근데 이 바캉스는 사실 프랑스어로 비어있음, 비어있는 시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늘 무언가 자꾸 채우고 또 채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사실 가끔은 모든 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해서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휴가를 따로 내기가 정말 쉽지 않고 어쩌면 휴가라는 말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아니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잠시 일상을 멈추고 나를 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바캉스 기간이 굉장히 길죠.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1년에 한 번 휴가를 몰아서 3, 4주 정도, 뭐 한 달 반, 뭐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정말 푹 쉰다고 해요. 제가 이탈리아에 잠깐 있었을 때도 보면 우리 수녀님들이 거의 3주, 4주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꼭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가까운 곳 정말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 성당에 들려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살아갈 힘을 채우는 시간이니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8월도 중순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라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이 막 많이 올라왔어요. 새까맣게. 2037님, 이제 하루하루가 가을이라는 여행을 가는 듯 하네요. 아직 낮은 무덥지만 이 무더위도 점차 사그러지고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오는 듯 하네요. 매일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행복을 전하는 수녀님의 기도에 함께 기도선 해요. 아유, 벌써 가을을 꿈꾸고 계시군요. 그래요. 낮은 아직도 엄청 많이 무덥지만 밤에는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내일 아침에는 더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참 반갑기는 하네요. 아, 이렇게 가을하면 또 가을가을 하면서 지내실 것 같은데요. 예. 네, 티나님도 오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웃 본당으로 조배, 성체조배 다녀왔어요. 감사의 기도 지향, 기도로 조배하면서 하느님의 뜻이라면 저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성당 안은 무지무지 더웠어요. 예, 평일은 아무것도 뭐 안 들어오죠. 혹이 그래도 선풍기 대개는 벽에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돌리지 않으셨나요?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군요.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이 그냥 부질러버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예. 아셨죠? 티나님 용기 많이 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진종 노래입니다. 내 영혼의 쉼터.

내영혼의 쉼터 선진종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도 새롭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죠. 예, 하하대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는 바람은 손주들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어요.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도보 성지순례도 갈만하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여름 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는 결정을 못하고 있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장소 뭐 대한민국 땅에 성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성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개하는 곳도 많고 꼭 잘 보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선선해지면 정말 성지순례 갈 만한 곳이 많이 있죠. 네, 아 저도 가고 싶네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하루의 삶이 순례라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성당이나 성지가 보이면 잠시 멈춰서 기도를 드리고 다시 길을 간답니다. 날이 조금은 풀렸지만 아직까지는 더운 이때 이제 이 일만 마무리하면 퇴근하는데요. 안전하게 마무리할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성실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언제든지 길을 달리다가도 성당이 보이면 또 성지가 보이면 거기에 잠시 멈춰서 기도드리고 다시 또 길을 떠난다는 아 정말 순례자이죠.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순례길을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우리 사무엘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오솔길에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걸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0389님, 네, 시어머니님이 시어머니 병간호하고 계셔요. 두 달째 힘은 들지만 행복해요 하셨어요. 와,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네요. 병간호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느끼다가 이제 몸져 누워 계시는 분을 옆에서 함께 한다는 게 얼른 나아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희망이 어떤 데는 안 보일 때도 있고 점점점 힘이 빠지는 때도 있는데 두 달째라니까 정말 힘들지만 행복하다. 야, 이건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 같아서 제가 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꼭 더 좋아지시길 바라면서 시어머님 그리고 힘이 빠질 때마다 성모님 손 꼭 붙잡고 다시 또 용기 내시기 바라고요. 가족의 모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069 하나님, 네, 동생 가족이 13일 날 올라와서 며칠 휴가를 보내고 내려갈 모양입니다. 동생 내외가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는 조카를 봐줘야 할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조카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은 조카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에 쉼을 주기에 뭘 하고 놀아줄까 연구 중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할머니나 누가 옆에서 뭐 아이들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막 힘이 다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말씀에 제가 저도 같은 공감이 되네요. 저희도 조카 집에 가면 아이들 한번 봐준다고 그랬다가 제가 한번 혼났어요. 어떻게 하나 아기들이 힘이 센지요. 정말. 아유 그래요. 정말 동생 가족 재미나게 잘 휴가 마치고 예 조카들도 또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네. 아 이영진 빈첸시오님 네. 어서 오세요. 퇴근하고 성당 지나면서 들어요 하셨어요. 아이고야 또 이렇게 퇴근길에 또 성당 옆에 지나가시면서 또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셨던데요. 어유 이게 참 근데 어디 성당일까요? 대전 성당일까요? 성당이 굉장히 뭐랄까 탄탄하고 우람해 보이는데 아주 잘 지은 성당이네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또 성당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화살기도
다치셨겠죠? 고맙습니다. 저도 성당 구경 겉으로라도 잘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박요셉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0년 정도 택배하고 있는 박유섭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그 기도 부대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응원의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배 배송 다니다 보면 대문이나 문패 옆에 천주교회 집은 자주 보는데 물건 회수를 하는데 목포 카톨릭 대학교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 짐을 제가 회수를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신학생 이름은 김은솔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학생을 마무리하시고 우리 신부님이든 큰 성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응원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요새 병재님. 와, 이렇게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아주 실감이 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 하네요. 그리고 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정말 그 체험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말이잖아요. 매일매일 10년이라고 그러셨어요? 택배일을 배달하시면서 수많은 집과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아이고 목포 가톨릭대학교 네 거기 기숙사인가요? 아이고 이곳에 신학생이 있구나 하고 기뻐하셨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귀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훌륭한 사제들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시기까지 와 우리 요셉 형제님 너무 마음이 선하시고 정말 이게 신앙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합니다. 예. 특히 요셉 형제님께서 그 신학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성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마음이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형제님께서는 그 신학생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김은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가지셨잖아요. 아유 택배를 수고하면서 아유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기도의 힘이 아닐까. 이게 정말 신앙의 힘이 아니면 이걸 나눌 수가 없겠구나. 바쁜 배송길에서 만난 작은 기쁨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정말 우리 요셉 형제님 바람을 담아서 우리 오서길 가족 여러분과 함께 예, 김은솔 우리 신학생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합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박요셉 형제님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김은솔 신학생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은솔 신학생이 자신의 성소를 잘 지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끝까지 충실히 걸어가게 해주소서.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좋은 사제로 성장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모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감사의 마음이 정말 자꾸 마음에서 샘솟는 듯한데요. 예, 박요셉 예,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십자가 바라보면서 네 함께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들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푸시죠.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 예, 왔습니다. 8107님, 요셉 형제님 마음 감사합니다. 저도 신학생 아들을 둔 부모인지라 더 고맙습니다. 요셉 형제님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모든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또 신학생 어머니 아버님 둘 중에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모님이시군요. 예, 정말 이 여름에는 또 여기저기로 또 활동도 나가시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또 뭐 경험도 쌓으시고 그러는 일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본당에서 또 아이들하고도 막 재미나게 놀잖아요. 예, 재밌는 시간이죠. 네, 7855님, 박요셉 형제님 미소 짓게 하는 기도 요청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김은솔 신학생이 마음 깊은 사제가 되기를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6954님과 2440님, 네, 목포 가톨릭대학교는 신학과가 없답니다. 신학과는 없지만 거기서 신학생들이 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전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기숙사에서 신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꼭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꼭 신학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숙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름에 거기 또 옆에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서 신학생들이 또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봉사 체험.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거기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2님. 네, 그 김은솔 학생 이 성소의 앞날이 풍성이 열매 맺고 큰 바위에 얼굴처럼 요셉 형제님도 자 주님 은총 안에서 강건하길 기도해요. 베가타리나님. 네. 그렇죠. 이렇게 다들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와, 큰 바위 얼굴처럼. 아, 야,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8783님, 요셉 형제님의 따뜻한 기도 요청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성소를 식별하고 걸어가는 모든 수도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요즘 진짜 신학교뿐만 아니라 수도회도 정말 성소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죠.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잠시 멈추어 주님 안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때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쉬고 있어도 걱정과 염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저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햇살과 바람,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하늘과 자연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안전한 쉼을 허락하시고 일 때문에 형편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사랑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박세환의 내 품에 오너라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있네요. 예, 티나님께서 네, 택배기사님 하느님 사랑으로 느껴지네요. 박요셉님 정말 그렇죠? 네, 사제가 되길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김은솔 신학생님, 네, 학사님 좋은 사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2037님, 네, 박요셉 형제님 택배일 일하시느라 올여름 얼마나 힘드세요? 특히 올 무더운 여름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런데도 기도를 청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김은솔 학생이 박요셉 말씀처럼 신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제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 정말 아마도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길에 정말 택배 기사님들 정말 많이 다니시거든요. 저희 수녀원에도 많이 오시고요. 아마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가끔씩 들리는 우리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를 자주 이 말을 묵상한답니다. 마음에 안 들도록 부족한 그분이 사제가 되시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그리고 사제직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기도를 하실까 생각해 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우분들이 싫어요 하는 모든 사제님들을 위해서 고통의 신비를 드리고, 네, 새 사제들과 수도원의 청원자들을 위해서 빛의 신비 묵주기도 드렸답니다. 와, 참 대단하시죠. 참 나누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시드니 교구 사제 서품식에는 사제복을 부모님이 들고 나와서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 사제께서 사제복을 입기 위해서 팔을 벌리자 옆에 서 있던 어머니께서 신부님의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가슴이 정말 뭉클했답니다. 어머, 이 사진을 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이고, 이 부모님이 손을 이렇게 또 탁 잡고 계시네요. 외국 분이시군요. 네, 아이고, 참 귀한 사진인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정말 가슴이 뭉클했겠네요. 특이하네요. 사제복을 부모님이 들고 와서 드린다고. 예, 아무튼 부모님 마음이 또 어떠셨을까. 예. 캣 러브홀릭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바람에 감사함을 듬뿍 느끼는 요즘입니다. 출첵합니다. 오늘도 예, 나이트 근무라서 출근 준비하며 듣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과 함께, 예, 저도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저녁 근무 만약에 하시면 또 용기 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순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길을 잘 걷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좌절과 실패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실직으로 앞길이 막막할 때, 입시나 취업의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관계의 아픔으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쉼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돌보고 삶을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주님께서도 때로는 멈춰선 우리 곁에 함께 머무르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다시 걸어갈 힘과 용기를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길 다들 아시죠? 그 길을 걷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면서 부엔카미노 하고 인사를 건넨다고 하죠. 좋은 길 되세요. 아니면 좋은 순례 되세요. 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부엔카미노. 예, 여러분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은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요솔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끝곡으로 박운주가 부르는 순례자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212년 사순 성지 주일 밤이었습니다. 아시시의 귀족 가문 딸 클라라는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죽은 이를 내보내는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녀는 어둠 속을 걸어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기다리던 포르치운 콜라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클라라의 가문 사람들은 딸을 되찾기 위해 수차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클라라는 제대를 붙잡고 짧게 자른 머리를 보여주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회개와 겸손을 조용하고 온순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클라라의 이야기는 신앙의 결이 얼마나 다채로운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무거운 돌로 막힌 죽은 자가 나가는 뒷문을 맨손으로 치우고 빠져나가는 결단,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의 거듭된 시도에도 끝내 되돌아가지 않은 그 완강함, 이 모습은 신앙이 수동적인 순응이 아니라 참으로 강인한 겸손임을 말해줍니다. 클라라는 세상이 주려던 것, 이를테면 남들의 인정,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욕심, 타인의 시선 등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하느님 앞에 선 사랑스러운 작은 이가 됨으로써 오히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프란치스코가 클라라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를 설득하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매가 집을 떠나온다면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도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일까요? 재촉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을 믿고 싶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클라라가 그 밤 뒷문을 나서며 보여준 것은 세상의 큰 것을 버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유로운 작은 이가 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자유로 향하는 뒷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준 안전하고 화려한 길 대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만을 붙잡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그 문 말입니다. 클라라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도 오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용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오늘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세요. 담배 냄새는 너무 싫어요. 어린이의 목소리로 공지사항을 전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일일 아나운서가 돼서 입주민 안내방송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강아지가 남긴 배변 봉투는 입주민이 밟을 수 있어요. 복도가 더워질 수 있어요. 복도 창문 닫지 말아주세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공간에 창문은 열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방송하고 있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린이 친구들이 전해주면 정말 기분 좋게 동참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마을이잖아요. 함께 웃으면서 좋은 어른이 되어주기로 합시다. 착한 어린이 그리고 착한 어른이가 있는 방송.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이석훈, 어른이 됐고 듣고 왔습니다. 착한 어른이도, 착한 어린이도 이 시간에 모두 모두 여기로 모여주세요. 착한 DJ 설디가 있는 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화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고요. 빵톡으로 우리 귀동님께서 찬미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빵톡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때요? 이런 환영. 또 놀러 오시고, 자주 놀러 오시고, 인사 많이 남겨주시고 해주세요. 저희 오늘 처음 온 우리 귀동님을 위해서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재미있게 풀어보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상식도 정보도 살림에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리니까요. 귀를 쫑긋 해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빵톡 활용해주셔도 좋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Z신앙상담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크루 일기 PD를 상시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직접 섭외한 신부님과의 유쾌한 케미를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활동 혜택도 아주 달콤합니다. 공식 SNS에 영상 한 편 업로드 될 때마다 커피 전문점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고요. 대구 CPBC 공식 채널 영상 내에 여러분들의 성함이 멋지게 있는 제작 크레딧 명시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저희 별스타그램 내에 고정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다리면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서영은이 부르는 웃는 거야.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시 동구 소식입니다. 대구 반야월에 많이 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것인데요. 최근 이것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대구 동구와 외식업체 등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고품질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팔리길 바라보면서 도시락 반찬으로 이것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뭐 고혈압,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장 건강도 챙기게 해주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분 대구 동구에 대구 반야월에 많이 나는 농산물이래요. 저는 처음 알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뭔지 맞춰주시는 게 퀴즈잖아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연근, 2번 두근두근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 막대 아이스바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구멍이 이게 뿅뿅 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연애 뿌리 줄기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정답 거의 다 줬죠. 뭐 그리고 1번이 연근, 2번이 두근두근인데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 오늘은 이제 정답 많이 맞추세요 하는 그런 퀴즈의 날이네요. 연애 뿌리 줄기, 연근일까요? 두근두근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은 오늘 아주 직관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정답의 첫 글자와 같은 노래 제목들 준비해 왔는데요. 마이티 마우스가 부르는 연애 특강 듣고 올게요.

마이티마우스 연애특강 듣고 왔습니다. 대구 동구에 이것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 금호강과 안심습지가 가까워서 물이 풍부하고요. 비옥한 토양에 대구의 따뜻한? 대구의 뜨끈한? 뭐라고 해야 되지? 대구의 이글이글 타는 이 기후 덕에 이건 농사를 짓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반야월에 대규모 재배 단지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는 사실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간장조림으로 많이 먹잖아요. 달달하니 짭조름하니 밥반찬으로 맛있는데 이거 얇게 잘라서요. 유자에 상큼하게 샐러드처럼 먹으면은 되게 맛있대요. 그리고 한식당 가면은 참깨 소스 같은데 이것 버무려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또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 우려내서 차로 먹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코피가 많이 나는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우려서 차로 만들어서 주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번 연근, 2번 두근두근 중에 정답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근. 제가 발음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연근.

근이고요. 1번. 2번은 두근, 두근입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 아이스 막대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연근, 2번 두근두근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이제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한 글자, 첫 글자가 같습니다. 김현철의 연애 듣고 올게요.

김현철 연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바로 연근이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나는 연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 문자로 6733님께서 1번 연근 하면서 전국의 68% 생산지라고 하더라고요. 떡에도 이것을 사용하네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전국 연근 최대 생산지가 대구 동구에 있다니 저도 처음 한 사실이고, 떡에도 이것을 사용한다는 건 연근 떡이 있는 걸까요? 9485님이 찬미예수님 연근 1번입니다. 코피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코피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3368님도 정답 연근, 동대구역에서 판매하는 연근빵 참 맛있습니다. 동대구 역사 내 연근빵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이니까 동대구역의 약간 특산물을 그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데 들어가 있나 봐요. 연근빵이 있구나. 이거는 처음 알았네요. 연근빵. 9514님. 엄마야, 연근 사다 깎아서 통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네요. 집에 가서 빨리 요리해야겠어요. 연근이라고. 9514님, 저희 집 냉장고에도 지금 손질 연근을 제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장조림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사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 못했어요. 그 이렇게 가끔 꺼내보면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지? 이렇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 좀 유통기한이 남아서 조금 이따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514님, 연근 요리 하실 거예요? 오늘? 오늘 진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고요. 8892님 연근입니다 하시면서 연근은 건강도 두 배일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뿌리 식물이 또 건강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1166님 1번 연근 하고 보내주셨고, 4023님도 1번 연근, 5539님께서도 연근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많이 시원하네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시원하죠? 오늘 진짜 에어컨 저 안 틀었어요. 낮에 진짜 잠깐 동안 아이가 이제 뭐 밥을 먹거나 이래야 돼서 그 시간에 한 시간 정도 틀었나? 그리고는 그냥 문을 열어놨더니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정말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날씨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가을이 싹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정답이 연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연근이 자라는 식물의 꽃이 바로 연꽃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알고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연근이랑 연꽃은 좀 이렇게 연상이 잘 안 되잖아요. 연꽃이 지고 연밥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땅속 줄기가 굵어진 게 연근이래요. 나만 몰랐나?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저의 상식 수준이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 연근이었고요. 우리 지역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연근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인 연근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연근 전도 있고요. 단짠단짠 연근 조림도 있고, 연근 튀김도 있고, 연근 샐러드도 있습니다. 연근 가루로 먹어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답 연근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제과점 막대 아이스크림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제과점 막대 아이스크림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연락해 주시고요. 정답자 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기동님께서 연근 정답 보내주시면서 썰어서 물냉면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물냉면에 연근? 물냉과 연근이라 요것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레시피 조합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상식의 플러스, 정보의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플러스 핫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핫 키워드 코스닥 지수 상승. 심리적 저항선인 700선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닥 지수가 800 중반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달 들어 18% 넘게 급등하면서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에 올랐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에 나선 사이 기관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롤러코스피라는 말에 이어서 롤러코스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다행이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네요.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 울었다 하실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닥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을 좀 단단히 붙잡으셔야겠습니다. 다음 핫키워드는 지방의대 모집인원 70%, 지방학생만 선발. 내년 비수도권 의대 입시에서요, 지방학생 선발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새롭게 도입되고요, 지역 인재 전형 선발도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2027학년도 의대 입시가 서울 학생에게는 역대 가장 어려운 입시이자 지방 학생에게는 가장 유리한 입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실 소식이죠. 다음 핫 키워드는 천연 고무값 1년 새 30% 인상. 고무 무역협회에 따르면요,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 고무의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30.5%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고무 재배 면적이 5년 동안 17% 감소한 것이 고무값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태국에 이어 세계 2위 천연 고무 생산국입니다. 고무 농가는 수익성을 이유로 파묘 생산으로 생산 품목을 바꾸고 있다는데요. 천연 고무값 인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곳은 타이어 업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타이어 바꿔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 이게 또 오르나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폭염으로 중지됐던 야구 경기 재개. 2026 신한 솔 KBO 리그가 폭염으로 인해 중단됐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정을 다시 소화합니다. 경기 시간은 바뀌어서요, 9월 6일까지 요일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를 오후 7시에 시작하는데, 다만 더위가 예상보다 일찍 누그러질 경우 경기 개시 시각은 종전 체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야구 시간까지 바꾸는 폭염이라니 올여름 더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광복절 경축음악회. 대구광역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저녁 6시 30분 두류공원 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대규모 경축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된 음악회인데요. 하동균, 권진아, 채연, 파페라 가수 염유리 등 멋진 공연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들 전해드렸는데요. 천연 고무값 인상, 그리고 롤러코스닥 소식도 전해드렸고, 야구 경기 재개된다는 소식, 그리고 광복절 맞이 음악회, 또 지방의대 모집 인원, 지방학생만 선발하게 된다는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어떤 키워드가 좀 와닿으셨나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귀에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나의 주 관심인 것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란 학생에게 지역의대 진학 기회를 더 준다 하는 이 소식에 좀 귀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키워드들이 관심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이문세가 부르는 알 수 없는 인생.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왔습니다. 7314님께서 저는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괜찮다고 봐요.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도 지역에 남아주면 더 좋겠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취지가 이런 거죠. 그냥 지역에서 자랐으니까 단순히 지역 사람을 뽑겠다 이게 아니라 지역에서 자란 학생이 지역의 의사가 돼서 지역 의료 현장을 좀 지켜달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듭니다. 지역에서 학생을 많이 뽑는 것만으로 정말 그 학생들이 나중에도 이 지역에 남아서 의사로 일하게 될까요? 많이 뽑으면 많이 남을 확률이 높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좋은 병원, 그리고 일자리,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여기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를 계속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단 먼저 생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 단순히 그것과 그 사람이 지역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5일 저희 광복절이죠. 태극기 힘껏 흔들고 거리에서 만세를 외쳐도 좋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공휴일은 많은데요. 어떤 날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또 어떤 날은 전쟁의 상처를 되새기고, 또 어떤 날은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쉬는 날이지만 마음까지 마냥 편히 쉴 수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은요,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 억눌렸던 이름과 말과 노래를 다시 우리의 것으로 되찾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조금 크게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보내도 좋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도 좋고, 태극기 들고 거리에서 걸어도 좋고, 또 아이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자랑스럽게 말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일상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데요. 야구 일정이, 시간이 조정됐죠. 또 공사장도 멈춤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간이 수영장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조교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후 2시에 모든 업무를 중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엔 기준선이 있더라고요. 체감온도 31도부터 관심, 33도는 주의, 35도는 경고, 38도가 위험으로 나뉘어지고, 이 33도가 넘으면 시간당 10분 휴식은 의무. 아이고 목이. 38도 넘으면 옥외 작업은 아예 멈춰야 한다는 건데요. 건설 일정이 늦어지면 건설사의 피해가 커지긴 하겠지만, 근로자가 크게 아프거나 쓰러질 경우에 그 피해는 계산할 수가 없겠죠. 속도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폭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상 수칙이겠습니다. 5539님께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 안 됩니다. 정원 늘리니까 수도권 초등생이 대구로 전학 오고 있습니다. 지방 학생만 피해봅니다. 교육은 철저히 준비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도권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비율이 높아지니까 전입을 대구로 오는 것. 그러면 이제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지역으로 온다? 근데 그러고 나서 떠나면 문제겠지만 여기에 와서 쭉 삶을 이어간다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가 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539님이 보내주신 문자처럼 교육은 철저히 준비해서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 전해드렸는데요. 플러스 핫 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어머니 아버지의 손 보신 적 있나요? 꼭 쥐어보셨나요? 손을 보면요, 근감소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소나기의 힘이 떨어진 경우 근감소증 유병률이 85%에 달했습니다. 가만히 손을 쥐어보세요. 그리고 꼭 서로 맞잡아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진 근력의 힘도 알 수 있고 그 사랑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간 살아온 삶의 고단함도 알 수 있을 테고요. 가만히 쓰다듬어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봐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손에는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감사함을 전해봐도 좋겠습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1500년대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 의심하는 토마스는 요한복음 20장에서 24절의 말씀을 그린 작품인데요.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 상처에 손을 대는 토마스. 그림만 봐도 제가 아픈 그런 느낌이랄까요? 토마스가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말하자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손을 봐야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셨는데 말이죠. 어쩌면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보지 않아도 그 손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손을 한번 꼭, 꼭 잡아보세요. 근감소증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말없이 꼭 쥐어주는 것만으로, 가끔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가 있으니까요. 끝곡으로 김진호 가족 사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취재방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인천 합동연설회 당시 최민희 의원실 직원은 내빈석을 촬영 중인 오마이TV 촬영기자의 카메라 앞을 가렸습니다. 또 촬영기자의 카메라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다음날 최민희 후보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마이TV는 김민석 후보 쪽 홍보방송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마이TV가 본인을 포함 친정청래계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친김민석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중 보도한다는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전국 언론노조 오마이뉴스 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 지회는 최민희 국회의원은 언론개혁 이름에 그만 먹칠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만큼씩 언론 탄압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최민희 국회의원은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인이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이 취재 방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최민희 후보는 최근 경쟁자들이 연설할 때 아니요, 박쥐 등 소리를 내어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언론도 최민희 후보를 포함해 다른 후보자들의 리액션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더 불리하게 보도한다고 특정 언론의 취재를 방해해선 안 되는 건 상식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가 편파적이라며 카메라를 틀어막았다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입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향후 민주당의 언론 대응이 우려된다면 기우일까요? 8월 11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지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가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경 없는 문인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에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그리고 북한 군사전략과 미사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번에도 한번 실장님 모시고 방송을 네, 했었는데
5: 좋았습니다.
0: 예, 아니, 이게 좋기는 한데 이게 항상 안보에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게 좋기만 또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뉴스를 또 국제뉴스를 자세히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인정 평론가님이 좀 먼저 정리를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4: 자, 최근 들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의 정보 당국에 따른 뭐 정보다라고 얘기를 예.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주장을 좀 살펴보면요. 90명의 북한 인력이 러시아 제112 미사일 여단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6기와 총 탄도미사일 120발을 러시아에 제공할 예정인데 예. 일단 40발이 먼저 갔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발의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디 출처의 자료인지 또 북한과 러시아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공식 확인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소스다.
4: 그렇죠.
0: 예, 실장님.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가요?
5: 우리가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는 얘기가 예. 2023년도에 막 나왔잖아요.
0: 예.
5: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이를 언급한 곳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이나 우리의 국방부가 아니라요. 바로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간첩들이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0: 정보원들 그러니까.
5: 정보원들 예, 좋은 예. 뜻으로 정보원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정보원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르네시주라고 얘기했잖아요.
0: 예.
5: 그 가는 곳이
4: 서부에. 네.
5: 그렇죠. 그 보르네시주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동서남북으로 아주 사통팔달이 돼 있고 또 군사 도시입니다.
0: 예.
5: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이 러시아군 포병 그러니까 이 미사일 부대 112 미사일 부대가 있으니까 그 미사일 여다에 편성을 하고

0: 지금은 이제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북한군도 그쪽으로 파병을 한다고 하는데
1: 예.
0: 그 인원들도 일단 보르네시 주에 이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거기 주둔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 인원들도 보르네시 주로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질문에 대한 답만 하면 굉장히 신뢰성은 있다 이렇게
1: 신뢰성은
0: 보죠.
1: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이제 북한 군이 보병이 이제 가가지고 그때 전쟁을 치르고 우리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 그때 이제 생포도 했잖아요. 북한군 생포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냐 뭐 재상국으로 가냐 막 논란도 있었고. 그 저희가 인터뷰도 했는데 최영미 국제분쟁 PD가 인터뷰도 한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사일 부대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전장이?
0: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보낸 것이 병력도 있고
1: 예.
0: 또 미사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또 탄약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작년도 여름 때까지 이렇게 보낸 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컨테이너 2,800개 분량을
1: 아,
0: 보내세요.
1: 이미 작년 여름에요?
0: 그러니까 작년 여름까지 보낸 게
1: 보낸 게,
0: 예
1: 예.
0: 그러니까 그게 152mm 포탄으로 따지면 1,200만 발입니다. 그 1,200만 발 분량이 이미 러시아로 간 거죠, 북한께.
1: 포탄이요?
0: 예, 포탄이에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갔습니다. 이제 KN-23, KN-24가 이제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력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갔거든요. 1차 파병할 때한 11,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2차
1: 예.
0: 할때 이제 한 3, 4,000명. 3차 할 때는 이제 지뢰 제거 부대, 그다음에 건설 인력 지원들 해가지고 한 6,000명. 그래서 총 파병됐던 인원은 2만 명이고요.
1: 예.
0: 그중에 이제 전사하거나 또는 사상된 인원이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의하면 4,700명 정도가 되죠.
1: 2만 명이 갔는데 4,700명의
0: 그렇죠.
1: 사상자가 났다고요?
0: 어마어마하게 난
1: 어마어마하게
0: 거죠.
1: 죽었네요.
0: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1: 예.
0: 그래서 북한은 이미 그전에도 병력도 보내고 탄약도 보내고 또 KN-23이나 24라고 하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탄도미사일도 이미 보냈어요.
1: 예.
0: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된 거는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북한군 이제 병력 파병의 가능성하고 또 하나는
1: 그러니까
0: 지금
1: 그거는
0: 이제
1: 추가적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앞서서 2만 명 보낸 거 빼놓고 추가적으로
0: 예,
1: 3만 명.
0: 지금 현재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은 14,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여기에 지금 이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더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부대도 지금 90명 인원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차량에 이제 그걸 이제 달리는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문 용어로 텔이라고 그러는데 그텔 6대에 그다음에 발사 미사일 자체 그거 한 120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보내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1: 그렇군요. 그 이게 용어가 좀
0: 네.
1: 어려워가지고 요거를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KN-23, KN-24 이거를 언급을 해주셨고 그 전에는 이제 포탄이 간 거고 지금은 이제 탄도 미사일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면은 고정형이 아니라 차에 실어가지고 어디서든 기동성을 발휘해서 이제 적을 기습할 수 있는 뭐 이런 게한 6기가 갔다는 거고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KN-23, KN-24가
0: KN-23이라고 하면 북한 이제 이거는 KN-23이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 놀서 이런 코드명이거든요.
1: 예.
0: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단체가 정보 기관이 부여한 코드명입니다.
1: 아, 그럼 그
0: 그런데
1: 나라에서는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0: 아니요. 그 나라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용어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 용어가 막 나오기 때문에
1: 예.
0: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화성 11-가형이라고 합니다.
1: 예.
0: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한국과 미국이 같이 부르는 것은 KN-23이라고 하고요.
1: 예.
0: 이걸 이제 북한 판 이스칸데르라고 하거든요. 그
1: 예.
0: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이 원래 누구 거냐 하면은 러시아 겁니다.
1: 예.
0: 그 러시아 거의 이스칸데르 모형하고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서 성능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것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KN-24라고 하는 것은 북한 용어로 하면
1: 예.
0: 화성 11-나형입니다. 가나 할 때.
1: 예, 예.
0: 예, 그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판 에이테컴스라고 얘기를 해요.
1: 에이테컴스.
0: 에이테컴스는 뭐냐 하면은 미국의 에이테컴스예요. 그런데 예. 그 에이테컴스하고 외형을 보면은 제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1: 아.
0: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는 것가가 지금 이제 얘기의 핵심이 될 수 있잖아요.
1: 예.
0: 이것이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면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판 에이테컴스라고 하는 것은 400에서 600km 정도 나갑니다.
1: 예.
0: 이제 우리 거리별로 따지면은 우리 뭐 ICBM 있듯이 요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사일들이 고체 연료예요. 그러면은 연료 자체가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데
1: 예.
0: 액체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그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1: 주입을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꼭 인공위성 발사할 때는 다 액체 연료를 쓰는 걸 보시잖아요.
1: 예.
0: 이제 그만큼 성능에도 차이가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중요한 것은 즉시 사격할 수 있다.
1: 아.
0: 그리고 이제 은폐하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동굴 속에 숨어 있거나 숲에 숨어 있다가 바로 나와서 쏠 수 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측이 안 되고 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KN-23이나 KN-24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1: 그렇군요. 문희정 평론가님.
2: 네.
1: 그 2023년 6월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2: 네.
1: 이게 북한하고 러시아가 체결을 했잖아요.
2: 그렇죠.
1: 군사적으로는 거의 진짜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2: 그 당시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거의 준 군사 동맹이 됐다. 다시 군사 동맹을 복원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 예.
2: 그해 12월에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서로 무기 지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파병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더 해가지고 군사 지원이라든지 무기 이전 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공동 군사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추가 방위 협정을 맺어요.
1: 예.
2: 이게 이제 2031년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협정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일어나는 무기 이전이라든지 파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자기네들 양국 사이에서 이미 약속된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2: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징집을 강제적으로 해야 할 정도로 모병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너무 많이 이미 죽고 있잖아요.
2: 한
1: 군인들이.
2: 달에 3만 2천 명 정도가 죽는다라는 지금 공식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요인이 안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2: 우리 돈 많이 줄게라고 해도 들어오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강제 징집을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까지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심지어 피서를 즐기고 있는 민간인들이 다칠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1: 예.
2: 분명히 푸틴 대통령이 이거 특별 군사작전이고 당신들의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전쟁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겨버렸거든요.
1: 4년이 넘었고요. 지금.
2: 그렇습니다.
1: 전쟁은.
2: 그런 네.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징집을 더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 러시아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러시아 정부가 부담감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1: 그렇군요.
2: 네.
1: 예. 그래서 뭐 최근 외신 보도 보니까 봄에도 나왔었는데 평양에 불빛이 막 다 켜져 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지금 뭐 최근 근래에서 가장 호황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요즘은 평양뿐만이 아니라 지방과 소도시까지도 좀 불빛이 들어온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2: 그래서 뭐 어떤 예. 보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만약에 북한군 한 명이 이제 파병됐을 경우에 받는 월급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290만 원 정도이고
1: 예.
2: 이 중에서 북한 정부로 들어가는 돈이 219만 원 정도다.
1: 아이고.
2: 예,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를 파병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뭐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사실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러시아에 요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2: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1: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이게 일단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를 돕는다라는 거는 일단 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뭐

0: 서상위 방어조합도 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전의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 맞아.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보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은데요.
1: 예, 그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그냥 KN 23, 24를 그냥 수출한 개념으로 이제 줬거든요.
0: 예.
1: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운용 부대가 90명이나 가잖아요. 이들이 이제 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제 굉장히 큰데. KN23, 24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가서 실전에 운용했을 때 맨 처음에 목표 지점에 떨어질 때 목표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나서 떨어졌어요.
0: 예.
1: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간에 가다가 폭발했어요. 세 번째는 이걸 발사를 하는데 여기서 터져가지고 러시아 병사들이 그때 부상을 입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정 보완되고 수정 보완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미사일들의 정밀도는 1m 이하로 이내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km를 날아가서 내가 목표한 지점 1m 이내에 떨어지는
0: 와,
1: 거예요.
0: 그 정도예요?
1: 600km 날아가서 1m 이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국방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미사일 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 기지가 될 수 있고
0: 예.
1: 이런 데가 정확하게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위협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운용 부대 요원들이 이렇게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목표를 이렇게 받으면 목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발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 목표를 받는 것이 전부 다 이 다양한 정보 수집 자산들
0: 예.
1: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뭘 배우느냐 하면은 어떤 정보를 어떤 계통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이게 목표물을 선정하는지를 배워요.
0: 예.
1: 그러고 나서 이제 발사는 거기에 요구되는 지점으로 발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발사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 올라갔다가 그 뒤에 어떤 특정한 고도까지 올라가서는 할강을 해요.
0: 예.
1: 할강을 해서 목표 지점에 올라오면 풀업 해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탄도미사일의 곡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0: 그리죠. 예.
1: 탄도미사일 딱 발사하면 떨어지는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서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게 들을 수 있는 분만 들어서
0: 예.
1: 그러긴 한데
0: 위로
1: 이것은 위로 올라갔다가
0: 급격히 하락
1: 그냥 하강을 해서 그냥 옆으로 쭉 가다가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서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풀업 기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현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군사 지식을 습득하겠습니까?
0: 예.
1: 그것이 이제 다시 우리 한국에로 이제 만일에 오게 되면은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예. 굉장히 이제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당장 우리나라가 좀 북한하고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쪽에는 실전 데이터가 쌓이는데.
1: 그렇죠.
0: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북한의 추가 합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이제 미국을 통해서 뭐 탄약을 지원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은?
1: 이제 방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날아오는 그 비행체를 갖다가 요격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이 어찌 보면 뭐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요격 미사일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사드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드가 있고 패트리어트가 있고 그다음에 천궁2가 있고 그래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는 사드는 없지만 패트리어트 3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우리 군대도 많이 갖고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천궁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서 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중률 뭐 97%를 이렇게 자랑하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이 뭐라고 할까요? 패트리어트 3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0: 예.
1: 발사대에 있는데 미사일이 없어요. 요격 미사일이.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미국 스스로도 이란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패트리어트를 1,500기 이상 소요고를 이제 사용을 했고 남은 게 한 1,700기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주느냐? 이걸 주면은 예를 들어서 제2의 전쟁이 어디 다른 곳에서 그것이 대만이든 한국이든 어디서 생기면 이걸 이제 여기에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저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게 지금 요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민간 지역에 떨어져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보고 너희들 천궁 갖고 있지 않느냐.
0: 예.
1: 천궁2 그거 좀 팔아라. 지원해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0: 예.
1: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은 인도적인 지원은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하러 갔을 때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 만났어요. 만나서
0: 예.
1: 1만 달러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공격용 이건 사실상 방어용기긴 하지만
0: 예.
1: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또 뭐라 그럴까 외교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0: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좀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1: 제일 큰 게 그거죠.
0: 예.
1: 제일 큰 게 그거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우리를 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행동이 자유롭지는 않은데
0: 예.
1: 아마 정부는 정부로서도 아마 이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참 좀 답답하네요. 이 우리나라가 또 여기 껴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오늘 북한 미사일 부대의 러시아 배치 가능성부터 그 후폭풍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봤습니다. 실장님은 먼저 보내드리고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추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2: 네.
0: 일단 요 얘기 마저 좀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최근에 칭찬도 했잖아요.
2: 맞습니다.
0: 맨날 모욕 주기 하다가 너 잘하고 있어. 그때는 나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 드론으로
2: 네.
0: 뭐 러시아 후방도 공격하고 지금 전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 전황은 뭐냐면은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그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2: 근데 주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민간 시설이라든지 군사 시설 그리고 뭐 군수 창고 뭐 에너지 인프라들 공격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에너지 난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맞아요. 맞는데 그럼 러시아는 본인들도 맞았기 때문에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역시도 드론을 쏘고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같이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만 보낼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앞서서 드론을 보내서 가뜩이나 없는 방공망을 소진하거나 왜냐하면 드론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이제 방어를 하니까
0: 예.
2: 근데 중요한 거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요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심지어 한 30발 정도가 날아왔는데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0: 지켜보고만
2: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빨리 패트리엄 미사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0: 지금 이란 전쟁에 또 너무 많이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란한테 미국이 끌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외신들이 지금 재고가 뭐 80% 쓰고 얼마 안 남았다 그런 거니까 다 가짜 뉴스다. 하지만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실제
2: 네.
0: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그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2: 네.
0: 미국이
2: 이게
0: 미사일이 부족하다니.
2: 예. 국가 기밀에 가까운 거고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0: 예.
2: 이게 왜 미국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냐는 겁니까?
0: 예.
2: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0: 발빼라.
2: 아마도 계속
0: 네.
2: 전쟁하면 안 된다. 이쯤에서 발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올라갔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라도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저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으로 가볼게요. 아, 이거 진짜 죽겠다.
2: 네.
0: 호르무즈예요. 지금 이란이 추가 조건들을 더 많이 걸었어요.
2: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0: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란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란이 주도권을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하게 허세를 떨게 압박을 하잖아요. 떨고 압박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물러선다. 탁 초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핵 프로그램 폐기지만 지금은 전쟁 목표 자체가 바뀌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그렇죠? 예. 근데

0: 이란 측에서 알아버린 거죠. 아 그래? 근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우리가 이미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시켜주지 않을 거야. 이거 달성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줘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강한 걸 이란이 내놨는데 그 여섯 개가 뭐냐면은 이 근처 우리 봉쇄하고 있던 니들 공군 해군 다 철수해. 그리고 예.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와 연계된 세력들에 대한 공격 다 멈춰.
1: 예.
0: 그리고 우리의 그 우리를 향한 제재라든지 우리의 동결 자산 무조건적으로 다 해제.
1: 예.
0: 사실은 양해각서 지난 6월에 맺었던 내용에는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해제라고 돼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미 그 단계적이란 말도 빠져버렸어요. 무조건적으로. 게다가 이거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싶어? 전쟁 배상금 내놔.
1: 피해 배상하라.
0: 그렇습니다.
1: 아. 제가 지금 며칠 전에 보도 보니까 5만하고 지금 이란하고 협상 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근데 지금 들어갈 때는 이란이 돈을 받고 나올 때는 5만 쪽으로 나오는데 하여간 둘 다 돈을 받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0: 돈을
1: 봤어요.
0: 받는 거는 이란이 받는 거죠. 이란이 받아서 5만이랑 예. 나누는 건데 이란 측에서는 야 화물 가액의 5에서 7% 받자. 5만에서는 아 그건 너무하지 않아? 한 3% 받자.
1: 어쨌든 받는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오만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니까 아이 우리 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냥 나가라고 얘기하지만 돈은 들어갈 때 내잖아요. 그 돈은 누가? 이란이 걷는 거예요.
1: 예.
0: 이란이 걷어서 자기네가 먹으면 혼자 먹으면 또 약간 눈치 보이니까 오만하고 어차피 여기 해협을 관리하는 두 나라잖아 라는 명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그럼 미국은 뭘 하느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핵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핵시설 세 곳을 다 때려놨기 때문에 내 임기 중에는 더 이상 핵 프로그램 재건 안 된다. 그 문제는 해결됐다.
1: 예.
0: 이제 호르무즈 해협만 개방되면 우리는 발 뺄 수 있어. 이걸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 측에서는 미국하고는 협상 안 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란하고 오만이 어차피 관련국이잖아. 걔네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걔네 둘이 돈 받기로 한 건데 미국은 사실 반대였어. 상관없었어. 이걸 명분 삼으려고 했던 거죠.
1: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전쟁 복구 기금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통행료를 받게 하면은 그거를 좀 깎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치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0: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 미국의 생각인 거죠. 이란은 그런 생각 그럴 생각이 없죠. 왜? 지금 이란 내부를 보면요. 강경파들이 훨씬 더 많은 중요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지금 그 치열한 내부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라는데
0: 네, 그 권력투쟁이 훨씬 더 노골화됐죠.
1: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최근에
0: 네.
1: 교체됐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모주타바가 원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온건파 측에서는 이걸 비밀로 잡은 거예요. 페데시키안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1: 예.
0: 아니 내가 모주타바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라는 걸 국영TV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주타바 그러니까 페데시키안 대통령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주타바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하고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1: 예.
0: 만나고 나왔는데 페데시키안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온건파 입장에서는 니들이 실제로 모주타바를 둘러싸고 그의 목소리를 빌려서 니들의 의견을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의구심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최근에 모주타바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 이러면서 무슨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1: 예.
0: 중요한 건 그 사진이 언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모주타바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국가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더 강경파가 앉고 원래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자리 이동을 하고 정치 고문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니들이 모주타바를 의심해서 무언가를 계속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지만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야.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권력을 가져갈 거야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1: 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0: 네.
1: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두 사람은 지금 갈라서는 건가요?
0: 그건?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10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1: 예.
0: 그 총선을 보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따로 만나가지고 뭐 샤바샤바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구워삼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0: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일단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신경을 안 쓴다라는 식으로 적당히 용인하고 묵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고차방 정식이네요. 빨리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인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0: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로써 꼭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객관식 중심의 현행 수능을 두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AI 시대에 정답만 잘 고르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객관식 수능, 오지선다를 바꾸면은 정말 우리 교육도 달라질까? 지금 교육의 문제는 어떤 과연 시험 방식 하나에만 있는 것인지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때 저희가 약속을 한 거는 한국 예. 대입 정책은 왜 항상 망하는가. 예. 그걸로 지금 영국에서 논문 쓰고 계신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죠.
0: 예.
1: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기한 논제에 정치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 정치적 의미요?
1: 교육적 의미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야, 예. AI 시대로 인해서 이렇게 막 바뀐다는데 우리 아이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뭐 그건 뭐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0: 예.
1: 근데 이게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가 모두 합의 가능한 의제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수능을 논서 수령으로 개편해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진보 교육감만의 요구가 아니에요. 보수 교육감들도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뭐 수능을 뭐 절대평가로 하자든가 또는 뭐 내신도 절대평가로 하자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 양쪽 교육감들이 모두 다 지금 찬성하고 있는 의제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의제를 좀 잘 관리하면 우리가 우리 정치계에서 또 사회에서 보기 드문 좀 아름다운 합의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0: 협치는 별로 저는 기대는 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오지선다형을 논술형으로 바꾸면은 교육이 바뀌고 아이들의 뭐 통합적 사고 능력 아니면은 이런 AI 시대에 맞는 교육이 좀 더 잘 될 거는 맞는 건가요? 그 전제는 맞는 건가요?
1: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데 이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이제 배석을 해서 또 발언을 했거든요.
0: 예.
1: 이분의 발언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논서 수령 출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방식도 달라지고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달라지고 어릴 때부터 책을 읽게 되고 그런 방향을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 익숙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 교육 방식을 다 바꾸고 수업을 바꾸고 그러니까 교육 과정 바꾸고 수업 바꾸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바꾸고
0: 예.
1: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학교 교육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려면 평가부터 바꾸는 게 오히려 적당한 방법이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입 제도부터 바꾸는 게.
1: 그렇죠. 대입도 그렇고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내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요.
0: 예.
1: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에서의 평가도 평가 방식 또는 평가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정답 빨리 맞추는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0: 예.
1: 아.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에 맞춰서 사교육을 또 시키고 그런데 만약에 논서 수령 그중에는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른바 서수령 문항도 있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진짜 이제 자기 생각을 풀었을 수 있는 논술형 문항도 있거든요.
0: 예.
1: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 교육도 거기에 발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고 학부모들이 설령 아이를 사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에 맞는 사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공교육 사교육 할 것 없이 큰 교육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데 평가를 바꾸는 게 매우 유효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0: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대입 개편안으로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한 해 한 뭐 30만, 50만 명 정도 수능을 보나요?
1: 예.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1년에 40여만 명씩 나오는데
0: 재수생도 있잖아요.
1: 예. 근데 이제 수능을 또 안 보는 학생도 있고 또
0: 아,
1: 그래가지고
0: 뭐 40만
1: 4-50만 사이에서 이제 수능을 치르죠.
0: 제가 네. 궁금한 거는 이거를 논술형으로 40만 명 거를 어떻게 채점을 해서 어떻게 성적이나 아, 네. 등급을 부여하고 이거를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 그걸 대학에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요원들이 쫙 50만 뭐 몇몇 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채점을 하는 건지 이게 가능한지 막 이런 게 되게 꼬리에 꼬리를 보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논술형 시험이라고 하면 벌써 대입 논술고사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나라 대입 논술고사는 조금 족보가 없는 시험이에요.
0: 아 그래요?
1: 과목이 뭔지 애매하잖아요. 이게 국어예요? 사회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건 과목이 아니라 문항의 유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논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족보 없는 시험을 만든 거고요. 논서 수령 문항의 원형은 이제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핀란드 등등 주요 국가들이 다 대입 시험이 있는데 그게 다 논수령, 서수령이에요. 객관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명제에 대해서 네가 배운 전쟁 중에 두 개의 예를 들어서 네 생각을 써라. 뭐 이런 문제가 막 나와요.
0: 아 그래요?
1: 네.
0: 뭐 저 못 쓰겠는데요. 지금 쓰라고 하니까. 예.
1: 근데 걔네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 교육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낸 학생들은 그걸 또 쓸 수 있죠.
0: 예.
1: 또 고등학교에서 역사 수업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우리처럼 막 연대기를 딸딸딸 외우고 이제 이런 것보다
0: 예.
1: 이런 문항에 대해서 이제 자기 논리를 조리 있게 펼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평가도 그렇게 하고 대입 시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0: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채점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학교 내에서 내신은 어차피 이 선생님이 하니까 이 선생님이 뭐 조금 뭐 아, 예.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전국 단위 고사는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불리가 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공정하지 않다 막 이런 논란이 막 불보듯 뻔해 보여서 제가 걱정돼서 가능할까요 그게?
1: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다른 게 평가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요.
0: 즉, 아, 그래요?
1: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이 학생이 독일 학생이다. 그러면 가라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평가할 때나 나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평가할 때나 이 똑같은 A라는 학생이라면 성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우리는 그걸 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낯선데 유럽은 이게 국가 수준으로 매우 체계화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역량을 가진 학생이면 같은 성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점수 수준에서 완벽하게 같지는 않은데 등급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0: 예.
1: 그것은 교사들이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대입 채점관이에요. 채점을 대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치는 학생 내가 채점하는 건 아니고
0: 예.
1: 다른 학교 학생 거를 내가 이제 대입 공인 채점관으로서 채점하는 거죠.
0: 뭐 이름은 가리고 뭐 하겠죠. 그러니까.
1: 아, 당연히 그렇게 예,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보면 이게 하나도 이상한 제도가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런 게.
0: 예.
1: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대입 시험을 선원 수령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일본은 이제 본고사가 아직도 그 아성을 지키고.

0: 있고 본고사 이외에 이제 국가고시로서 우리나라 수능 비슷한 센터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0: 이거 객관식 시험입니다. 근데 일본 문부성에서 2010년대 들어서 2020년에 이 일본 센터 시험을 논서 수령을 도입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정작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하나도 못 바꿨어요. 계속 객관식이에요.
1: 왜요?
0: 왜냐하면 이 공인된 채점, 그러니까 정교하면서도 공정한 채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문부성이 여기서 약간 혜택을 한 게 더구나 이걸 민간업체에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안 된다 해서 접었어요.
1: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를 한 게 아니라 너 한번 해봐. 테스트 해보듯이 하고 한 거군요.
0: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주도를 하긴 했는데 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했고 기술적으로 면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 그럼 일본이 실패한 거 우리가 왜 할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하느냐. 인공지능을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1: 아니 뭐 일본도 인공지능 쓸 수 있잖아요.
0: 아니 2020년을 위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채점한다는 발상을 하기 어려웠어요.
1: 아 그때는?
0: 2010년대에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눈부신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처럼 많은 채점관을 양성하지 않아도
1: 예.
0: 인공지능으로 매우 정교한 채점이 가능해지고 있고 벌써 전 세계 논서술 채점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을 훈련을 시켜서 논문도 지금 그 채점 결과에 대해서 논문도 써내고
1: 예.
0: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구 논문들을 보면 사람 채점관보다 더 정확하게 채점한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는 논서 수령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데
1: 예.
0: 더구나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채점한다고 하니까 뭔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거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설령 이제 수능을 바꾸는 것을 논서 수령으로 바꾸는 것을 5년 뒤로 발표할지 10년 뒤로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0: 뭐 2~3년에 한다라고 발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인공지능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데 훨씬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0: 적어도 일본이 실패한 전처를 우리는 밟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논서술령을 뛰어넘어서 수능 얘기가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0: 예.
1: 상대평가. 우리나라 이제 수능의 특징이 객관식하고 이제 상대평가제, 과목별 상대평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예요, 이게?
0: 상대평가는 사실 없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상대평가 없으면 다 절대평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입 성적 제도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맨날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렇게 이분법인데 예, 세계 대입 제도를 다 정리해보면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아닌 그러나 합리적인 점수 시스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평가가 왜 없는지는 이제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평가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물리 선택하려고 하면 불리하잖아요. 경제 선택하려고 보니까 불리하잖아요.
1: 어려우니까 조금 뭐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0: 어려워서 불리한 게 아니라 그거 선택하는 애들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일 것 같거든.
1: 애들. 예. 아.
0: 그러면 당연히 나의 합리적 선택은 물리를 기피하는 거예요. 경제를 기피하는 겁니다.
1: 예.
0: 심지어 제2외국어에서 제2외국어가 지금은 절대평가가 돼서 이제 그렇지 않게 됐는데 얼마 전까지 상대평가할 때 제2외국어 선택자의 70% 이상이 아랍어를 선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깔아줄 만한 학생들이 많은 거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1: 예.
0: 이거 굉장히 비교육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내가 대학 가서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관련이 된다든지
1: 예.
0: 뭐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거나 적성에 맞는 과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어이없는 유불리를 따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물리 깊이 뭐 또 경제 깊이 또 요즘 사탐론 수학 선택 과목에서 뭐 미적분으로 쏠리고 이런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른 선진국에선 전혀 없는 일이에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0: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선 상대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네 말대로 그럼 상대평가 안 하면 다 절대평가하는 거야?
1: 그러면은 좀 쉬운 과목으로 더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오히려?
0: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1: 예.
0: 의외로 많이 쓰는 많은 나라에서 쓰는 제도가 절대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이렇게 하면 이제 90점 이상이면 A 뭐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하기도 하고 원점 수제를 많이 씁니다. 원점 수제는 그 등급

0: 가 아니니까 물리 선택한다고 자동으로 불리해지지 않거든요.
1: 예.
0: 거기다가 물리는 어렵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데 물리 과목을 살짝 쉽게 출제해주면 그러면 내가 물리 과목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1: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수능이 항상 그렇지만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래서 또 교육평가 평가원장이 맨날 사퇴하고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 사퇴했어요. 맨날. 뭐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돼요 사실.
0: 과거의 평가원장 사태는 주로 이제 문항 출제 오류 때문이었는데 작년에 치러진 수능 끝나고서는 이제 그 난이도 문제 때문에
1: 영어
0: 사퇴했죠.
1: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그래서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죠.
0: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건데 원점 수제나 또는 절대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또 그대로 안 쓰고 보정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보정 등급 또는 보정 점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상대평가 보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에 있는 무슨 상대평가 등급이나 또는 표준 점수를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 난이도하고 대비해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1: 아.
0: 예를 들면 작년은 90점 이상 1등급을 줬단 말이에요. 절대평가에서. 그런데 올해 출제하다 보니 좀 어렵게 출제됐어.
1: 예.
0: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문항 난이도를 비교해서 1등급을 주는 점수 범위를 바꾸는 거예요.
1: 88점까지 내린다든지.
0: 그렇죠. 87점 이상이면 1등급을 준다든지. 예, 예, 예. 이런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1: 아.
0: 그러니까 절대평가도 우리처럼 단순무심한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 등급 범위를 난이도에 따라서 보정해 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1: 예.
0: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이제 AP 시험이라든지 뭐 영국의 A레벨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등급 범위를 그해 그해 난이도에 따라서 보정을 해줘요. 또 원점 수제도 그냥 원점 수대로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걸 또 작년 올해 내년 사이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보정해주는 점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1: 알겠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결국 상대평가 이 절대평가 논쟁에 빠지지 말고 이 중에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점수 제도를 그 만들어놨는지를 보면 일단 상대평가는 없습니다.
1: 예.
0: 상대평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절대평가 말고도 원점수제 그리고 또 절대평가는 원점수제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성적을 주는 게 아니라 그해 난이도에 따라서 이걸 보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얼마든지 써서 성적에서 이제 원하는 바를 변별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성취도 이제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동안 대입제도 굉장히 많이 바꿔왔고 바꿀 때마다 불신이 쌓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는 건드리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좋은 꼴을 못 봤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위원회도 공론화에 들어가고 수능 개편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어떤 함정을 피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0: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분법에서 절대로 벗어나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아까 서두에 했었던 얘기인데 이게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놓은 그 일정을 보면 뭐 지금 뭐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거니까 공청회 이런 거 토론을 하겠고 내년 1월을 발표할 거야.
1: 예.
0: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짧나요 그러면?
0: 그렇죠.
1: 아.
0: 일단 공청회가 아니라 이른바 공론화 같은 게 필요해요.
1: 예.
0: 우리가 2018년에 대입 공론화 있었거든요. 그때 학종이냐 뭐 정시냐 이거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붙는 공론화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1: 알겠습니다.
0: 이런 여건에서 공론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건 뭐 예를 들면 1년 미루더라도
1: 예.
0: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는 이런 방향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팩트천국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11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4: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0: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양로봇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2: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그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크고 울창하게 자란 나무가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요. 나무는 품질이 좋으면 쓸모도 많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찍 베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나무는 오히려 점점 크게 자라나고 또 오래 살아남아서 결국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죠. 쓸모라는 게 한 가지 모양은 아닐 겁니다. 누구는 일찍 불려나가 제 몫을 하고 누구는 남아서 오래오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빠른 쪽이 이긴 것도 또 늦은 쪽이 진 것도 아니고요. 우린 그저 각자의 속도로 이 하루를 건너는 중일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한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여러분? 32도, 33도 정도였던 것 같던데 뭐 이 정도는 야 바람도 불고 어우 날씨 괜찮은데? 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더위를 통과해 왔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더웠던 동안 울창해진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 정말 시원하죠? 또 살랑살랑 바람 불 때는 또 그 나무 밟에 있으면 나뭇잎 사귀가 그 바람을 더 한층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품질이 좋고 튼튼한 나무는 아무래도 쓸 때가 많잖아요. 건물 지을 때도 필요하고 또 가구 만드는데도 또 좋은 나무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베어져서 또 그 역할을 그 나름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나무는 아 쓸모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한 자리를 오래 지키면서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결국엔 우리 인간 혹은 동물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 언제 쓰여질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언제든 내가 쓰여질 그날을 알차게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계절을 잘 보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그 여름의 마지막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접풍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무좀 관리 전문 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와우 공연 선물이 또 하나 포함이 됐네요 여러분. 서울 노원 구민의 전당에서 열리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이런 타이틀의 특별한 참여 공연입니다.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그리고 4시 이 공연 티켓 세 가지 시간대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니까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으로 신청 사연과 함께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공연도 아이와 함께 가기 너무 좋은 공연인 것 같으니까 아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강금성님께서 증대님 안녕하세요 인사주셨습니다. 금성님 어서오세요. 정예우님께서 가브리엘 증대님 반갑습니다. 예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양수정님께서 날씨가 한결 시원해졌네요 증디 안녕하세요. 수정님 어서오세요. 저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정님도 안녕하시죠? 이지영님께서 저는 아산으로 이사와서 갈 데가 없어 약간 우울했는데 오늘은 오래 문 닫았던 꽈배기 가게에 가서 설탕 뿌린 걸로 아차 소떡도 이제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우울할 땐 맛있는 먹거리로 그 우울함을 달래줘야죠.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지영님. 그곳에 꽈배기 가게가 열어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 자 그리고 요즘에 지영님 잘 찾아보시면 지금 아산으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걸 텐데 그쪽에 맛집 정말 많을 겁니다. 크고 작은 맛집들이 엄청 많을 거니까 당분간은 그 지역에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동안 맛집을 찾아서 맛집 투어를 다니는 것도 그 지역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가보셨는데 와 여기 너무 맛있어요 이런 데 있으면 우리 음접풍 가족들한테도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박진경님께서 오늘 가을 날씨인 줄 알 정도로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는데 날마다 꼭 하나씩 별일이 있네요. 진경님 아무래도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 옛말이 왜 나왔겠어요. 네.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지만 덕분에 우리 진경님의 하루는 매일매일이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한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진경님. 그죠? 자, 김혜영님께서 오늘 아이들 캠프로 워터파크 다녀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좋습니다. 저도 진짜 워터파크 너무 좋아했는데 옛날에 정말 좋아했거든요. 여름마다 워터파크 다녔었는데 아 이제는 제가 혼자 가기도 좀 뭐하고 조카들이 같이 가줘야 워터파크 한번 갈까 말까인데 저희 조카들은 워터파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들어가 달라고 안 하네요. 아니면 저 빼고 가는 건지. 좋으셨겠어요 형님. 아주 행복한 여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어서 오세요 형님. 자, 오늘도 음저풍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노래 두 곡 또 들려드릴게요. 폴킴의 한강에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백예린의 산책.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주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여전히 무더운 여름날 지친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찬 노래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치환 선배님의 1998년 히트곡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이 곡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의 조각시처럼 떠돌던 정지원의 동명시에 안치환님이 곡을 붙여 만든 노래인데요. 안치환님은 지인의 소개로 이 시를 처음 접하자마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시의 구절들이 마치 환청처럼 머릿속을 맴돌았고요. 결국 곡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곡은 단 하루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제목처럼 이 노래는 화려한 꽃보다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믿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안치환 선배님 특유의 그 힘있는 목소리와 어우러지면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왔죠.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마야의 2009년 히트곡 위풍당당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와 쿨하게를 만든 모던 록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리드 보컬 이원석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여기에 마이티 마우스의 상추가 랩으로 참여했죠. 이 곡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유명한 위풍당당 행진곡을 샘플링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이 곡을 좋아했던 마야가 어느 날 위풍당당 행진곡을 듣고 웅장하고 강렬한 락 음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생각이 그대로 곡에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거세지는 상추의 힘찬 랩과 마야가 온몸으로 소리를 내지르는 듯한 강렬한 창법이 이 곡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자, 뜨거운 여름을 이겨낼 힘찬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노래 두 곡 함께 해볼까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마야의 위풍당당.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더위에 지쳤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노래 두 곡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재진님께서 와우 신난다 하트. 모두들 휴가 가신 것 같은데 빵톡이 상대적으로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네, 다들 어디 좋은 데 가셨나 보다. 자, 그래도 빵톡을 지켜주시는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계셔서 제가 또 더 힘이 납니다. 혹시 어디 놀러 가신 분들, 휴가 보내러 가신 분들은 그곳에서 아주 재밌게 좋은 추억만 많이 만들고 어디 아프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잘 지내다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최백호 선배님이 피처링한 박주원의 방랑자.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9820님의 사연이네요. 김형중 DJ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기계 기술직 교대 근무하는 아이들 키우는 아저씨입니다. 이 풍경은 올해 1월 가장 추운 날 강원도 산골 인제에서 큰아들 작은아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부산 사람이라 눈 구경 겸 고성 인제 양구 태백 정선 여행을 갔었죠. 재수했던 큰아들은 시험을 아주 선방을 하진 못했지만 지금 고등학생들 수학 과외도 하면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요. 중2 예민 사춘기 막내 아들은 친구들이 없는 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처음엔 적응 힘들어하다가 지금은 친구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갱년기가 일찍 온 와이프는 우울을 앓고 있고요. 이 사진처럼 저희 집도 추운 분위기였어요. 강원도 특유의 밤의 적막함. 강아지가 하품을 하면 메아리가 울리는 듯했고 오징어 명태 널어놓은 풍경과 굴뚝에 나오는 연기 좌우로 끝이 없이 보이는 검은 산도 보기 힘든 풍경이었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며칠을 못 구웠는데 많은 대화도 했고 밤에 일부러 아이들과 괴담을 듣기도 했답니다. 올여름도 강원도 감성이 좋아서 태백, 정선, 삼척, 피서 가족여행도 다녀왔답니다. 김영중 DJ님의 그녀가 웃잖아 신청해봅니다. 우리 아내의 우울이 좋아지길 위해 어떤 행사 가서 아내 앞에서 그녀가 웃잖아 불렀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항상 바랍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9820님의 신청곡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 왔습니다. 아내분께서 약간 갱년기 증상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아직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9820님은 진짜 노력 많이 하시네. 아내 우울증 좋아지라고 막 노래도 불러주시고 와 최고의 남편인데요. 아이들과 이렇게 또 여행도 다니시고 사진을 보내주신 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눈에 진심이신 것 같아. 그 강원도 이 산세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럼 그 멋진 산세를 배경으로 이 아이들을 찍을 법도 한데 사진의 각도가 산보다는 바닥에 쌓인 눈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신 사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사진을 보면 그냥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눈이야. 그 정도로 아마 그 부산 분들은 이 눈 오면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눈 내리는 곳, 눈 쌓인 곳으로 휴가 가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갱년기 증상은 잠깐 좀 그렇게 겪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좋아지.

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9820님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연 보면 알 수 있어요.

상품 보내드릴 거니까요. 9820님 이름 주소 함께 적어서 다시 한번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실 분들은 역시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 음주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꼭 챙겨서 보내드려요. 양수정님께서 그녀가 웃잖아 들으며 저도 퇴근길 웃음 지어요. 이 노래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노래 제목만으로도 그냥 노래 들으면서 시크하고 웃을 수 있길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재진님께서 오늘이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해요. D-100. 수시로 이미 준비가 끝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능 100일 전이니 모두 그 마음 더하고 있을 거예요. 쫑디. 또 100일이에요? 아, 진짜 수능 100일 전이라고 이렇게 응원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 전 얘기군요, 벌써. 아유, 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아, 그런 거 보면 이 힘든 이 수험생들의 이 힘든 시간도 아마 금방 지나갈 겁니다. 아,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진짜 금방 지나가니까 이 공부 벼락치기도 좋으니까 원 없이 공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들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위정희님께서 버스에서 몇 정거장 미리 내려 음자풍 들으며 걷고 있는데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야, 진짜 이젠 정말 이럴 수 있는 날씨가 됐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밤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길을 걷는 거 엄두가 안 났는데, 야, 이제는 날이 시원해서 몇 정거장 전에 내려도 되는 그런 날씨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7397님께서 주기훈의 노을 신청해요. 저녁 노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오늘 1부 끝곡으로 7397님의 신청곡 주기훈의 노을 함께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코테 언박싱. 요즘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놓는 일이 필수죠. 가야 할 장소를 입력한 뒤에 나오는 안내 멘트대로 가면 되니까 처음 방문하는 지역을 찾아가는 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 어릴 적 떠올려보면요, 가족이 휴가 갈 때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큰 지도를 펴고 길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조수석 앞 서랍엔 항상 커다란 지도책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과연 종이 지도만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최근 너튜브에서 어플 없이 유럽을 다녀왔던 유재석 씨, 지석진 씨, 또 배우 이성민 씨, 양세찬 씨, 이 네 분이 이번엔 지도를 펼치고 국도만 달려서 전북 익산을 향하는 컨텐츠를 공개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된다는 소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민 씨가 지도를 너무 잘 봐서 몇 번 국도를 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했는데요. 물론 교차로에서는 헷갈리니까 돌아가는

빈번했지만 공세리 성당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들어가 성당도 구경하고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식당도 추천받고 식사하던 도중에 주변 손님으로부터 신정호 이야기를 듣고는 즉석에서 찾아간 호수 주변 벤치에 괜히 앉아있기도 하면서 발길 닿는 대로 흐르는 국도 여행이 너무나 낭만있고 재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목적지 익산까지 그냥 고속도로로 한 번에 갔다면 단순한 이동이었을 텐데 국도로 가니까 모든 순간이 여행이고 또 검색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공간의 매력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 때문에 국도 여행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준비는 없어도 되고 그저 작은 마을 곳곳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긴장은 풀고 바람 따라 떠나는 일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에 있는 찬양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에밀루 해리스가 부른 Wayfaring Stranger였습니다. 자, 지금 이 유재석 씨의 국도 여행 컨텐츠가 또 화제를 일으켜서 조회수가 700만이 넘으니까 뭐 아마 천만 뷰 곧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방송에 소개될 때마다 아마 더 훅훅 늘어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없이 종이지도 펼치고 이렇게 나침반 보면서 국도만 달려서 전북 익산까지 가는 건데 익산은 그냥 목표일 뿐이고요. 중간에 뭐 아산, 공주, 논산, 강경, 보령까지 이렇게 다 들리면서 가니까 지금 충남 지역 분들이 이 지역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너튜브에 폭풍 댓글들을 달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전엔 사회과 부도라는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렇게 큰 지도 펼치고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조수석의 어머니가 또 지도 봐주시면서 참견하시고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목적지로 갔던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성민 씨가 지도 보는 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 생각난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무튼 아날로그한 감성은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 그죠? 사실 저도 내비게이션이 한참 초기에 등장했을 때 처음에 너무 편해서 내비게이션 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한 두세 번 간 곳인데 처음 가는 곳인 것처럼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 없이는 그곳을 못 찾아가더라고요. 저 나름 그 길을 굉장히 잘 알고 운전도 오래 해서 길을 서울 구석구석 잘 안다고 자부심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은 좀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어디 가게 되면 그 전날 지도를 프린트해가지고 그 프린트한 종이 가지고 지도 보면서 그 종이 프린트 보면서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정말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져서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진짜 이 유재석 씨나 이분들이 함께하는 그 힐링 여행 그런 거 따라 한번 해보면 기분이 굉장히 그 리프레시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이미혜님께서 끝나가는 여름이 아쉽네요. 내일 인제 아침 가리 계곡 트레킹 떠나요. 태풍 영향으로 폭우에 물살이 빨라져서 주말엔 잠깐 통제되기도 했다네요. 내일 통제 없이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인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너튜브로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때 당황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계곡이 물이 한꺼번에 불어날 때 정말 무섭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런 때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물이 없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은 안전한 곳에서 계곡 근처 가실 때는 물이 갑자기 불어나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곳 위주로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0791님께서 고구마 순 껍질 벗기면서 듣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시원한 날이 오고 있어요. 0791님, 야 고구마 순.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고구마 순 벗기고 있을 때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 도와드리면서 막 그 껍질 벗기고 그랬었는데 아유 참 그때 생각이 나네요. 양수정님께서 예전에 파리 런던 출장 갈 때도 선배 언니들한테 하사 받은 손지도로 출장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웬만하면 내비를 잘 안 키고 운전합니다. 야 아직
우리 수정님 같은 분이 또 계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전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비 없이 어디 다니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 김광현 편집장님 모시고 명반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좋은 음악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 들려주실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자,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편집장님도 내비 없이는 어디 못 다니시죠?
1: 네. 내비 뭐 두 개 시켜놓고.
0: 휴대폰하고 네. 차 그렇죠. 내비. 네.
1: 차에 있는 거 못 믿어서 핸드폰으로도 켜놓고. 또 이게 그 회사가 다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알려주는 길이.
0: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내비가 왜 실시간 교통 상황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1: 네.
0: 그래서 편하긴 한데 전 요즘에 그걸 잘 안 믿어요.
1: 이상하게 보잖아요.
0: 이상하게 맞아요. 거기가 네. 안 막힌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네. 갑자기 거기가 막 막히고 맞아요. 오히려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일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뭐 다들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안내된 길로 가게 되면은 뭐 누구나 다 그로 가면 또 거기가 정체되고 그렇죠. 그래서 간혹 근데 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가게 되면. 또 여지없이 다른 길로 잘못 가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이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는 편입니다.
0: 저도 근데 이제 가끔 그렇게 그 내비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살짝 반성하는 게 아, 이게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는 게 네. 나한테 편해진 거 나를 되게 편하게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저를 참을성 없는 놈으로 만든 것
1: 맞아요.
0: 같아서
1: 예, 예.
0: 예, 그래서
1: 길 조금 잘못 들었다고 금방 화내고
0: 그러니까 그래도 예. 안 보고 다닐 때보다 훨씬 빠른데
1: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빨리 운전해서 어디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그 버는 시간을 어떻게 또 쓰는 것도 아니고
0: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 그렇지.
0: 진짜 많이 차이도 안 나요. 정말
1: 50분 차이죠.
0: 네.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들려주실래요?
1: 네, 그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이제 작곡가 콤비 작사 작곡 콤비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작곡가의 대표곡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주도적으로는 이제 가수가 중심이죠. 근데 음악을 만들 때는 작사, 작곡, 뭐 편곡, 프로듀서 다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편곡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곡을 만들 때, 곡이 네. 완성될 때요. 작사, 작곡이 된 노래를 가지고 대중들이 듣게 되는 완성된 버전의 어떤 곡이죠. 전주도 있어야 되고 악기는 뭐가 사용되고 뭐 어떤 곡이 좀 작게 연주되면서 어떤 곡이 좀 크게 되고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리고 전주, 간주, 후주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의 음악적인 요소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편곡가입니다.
0: 네.
1: 뭐 K-POP 히트를 치고 이제 힙합이 중심이 되면서 편곡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0: 네.
1: 그 당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작사 작곡이 이제 동시에 많이 작업이 되니까요. 근데 뭐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이제 70, 80,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곡이 완성될 때 그 곡의 히트는 작사 작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편곡자가 키를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은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뭐 90년대 후반이 되겠죠. 아, 그야말로 넘버원 히트곡을 많이 만들어낸 편곡과 편곡의 기위제 김명곤 선생님의 편곡 솜씨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와, 오늘 제 주제 아주 재밌네요.
1: 네네.
0: 사실 우리가 음악 들을 때 편곡을 중심으로 듣게 되는 일 많지 않잖아요.
1: 네.
0: 그죠?
1: 실은 들을 때는 편곡된 곡이지만
0: 네.
1: 그거를 감안하고 듣진 않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첫 곡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첫 곡은 김명곤 편곡할 때 언제나 첫 번째 곡으로 소개되는 이문세가 부른 붉은 노을이란 곡입니다. 이 곡의 뭐 작사 작곡은 이영훈 씨가 했죠. 돌아가신
0: 네.
1: 이영훈 이문세 씨의 거의 3집 그리고 4집 5집에서 몇 집까지는 여러 음반들은 다 이영훈 씨의 곡으로만 노래를 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0: 네.
1: 그 작사 작곡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주 아주 인상적인 뭐 발라드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리듬감 있는 곡도 있고 그 곡의 첫 음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노래가 연상되게 하는 거는 이 또 편곡가의 전주 솜씨거든요.
0: 그래서 네.
1: 붉은 노을의 앞 인트로만 아, 들어도 우리가 그 김명곤 씨의 솜씨를 알 수 있는데요. 김명곤의 편곡으로 듣게 되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 1988년 이문세의 5집에 있는 대형 히트곡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B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아, 이문세 선배님의 붉은 노을. 이 노래는 참 편곡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어렸을 때이 노래 좋아했지만 항상 전주를 따라
1: 네,
0: 했었어요.
1: 맞아요. 예.
0: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0: 그게 편곡의 힘이잖아요.
1: 그렇죠. 작곡가가 이제 곡을 만들 때는 이제 가사가 붙어 있는 주선율만 만들게 되죠. 네. 물론 작곡가가 전주의 멜로디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편곡가가 만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그 선율의 뭐 뒷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다른 선율로 전주를 만들잖아요.
2: 맞아요.
1: 이 곡은 거의 뭐 전주가 거의 절반 정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네. 8439님께서 저는 이문세 형님의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빅뱅의 리메이크 버전 다 좋아요. 0853님께서 붉은 노을을 커버한 윤도현의 붉은 노을도 좋아해요. 어이, 많이구나.
1: 네.
2: 아이고 참. 이지영님께서 편곡가분들 진짜 축복받으실 거예요. 오늘 기대됩니다. 라고. 아 진짜 지영님 이 사연 듣고 저 살짝 웃었지만 진짜 우리나라 음악 뭔가 모든 음악이 그럴 텐데 편곡자의 그런 편곡 마법이 없으면 노래가 히트하지 못했어요.
1: 맞아요.
2: 네. 그런 곡들도 정말 많아요.
1: 맞습니다.
2: 그만큼 네. 편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님께서 저 역시 LP 시절에는 연주자들 다 나와 있어서 찾아보는 즐거움 좋아했는데 요즘엔 음원 사이트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2: 저도 음원 사이트를 구독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노래를 듣다 보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보고 싶어지잖아요. 안 나오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1: 뭐 이제 제작자가 음원 사이트에 보낼 때 그런 정보를 잘 전달하거나 뭐 기입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되죠.
2: 네. 네. 참 예전엔 진짜 그 속지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편곡의 어떤 그 마법사 네. 마술사 김명곤님이 함께 작업한 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김명곤 씨는 이제 편곡가이지만 작곡도 물론 했습니다.
2: 네.
1: 뭐 이제 전담해서 작곡만 하는 분, 편곡만 하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몇 곡들은 히트곡을 내는데. 특히 이제 김명곤 선생님은 건반 연주로도 또 뭐 편곡 작곡 그리고 이제 건반 연주로도 이름을 날렸는데요. 70년대 80년대 활약했던 사랑과 평화의 건반 주자이자 이제 노래도 몇 곡 했던 연주자이고요. 사랑과 평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낙원에서부터 이미 예, 한국을 대표하는 그 명 키보디스트, 명 건반 주자로 유명했습니다. 뭐 많은 아티스트들이 김명곤 씨와 같이 녹음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90년대 활약을 하고 2000년대 기록이 안 남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명곤 선생님이
2: 네.
1: 그 이제 50을 넘기지 못하고 40대 후반 20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 네.
1: 이제 안타깝게 그의 작품들, 그의 이제 흔적들을 2000년대 이후로는 못 듣고 있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2025년에 연말에 그 성수동에서 팝업 전시를 했었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김명곤 선생님의 기록들, 악보, 그다음에 뭐 작곡했던 곡들, 이제 편곡했던 곡들, 기록물도 그런 것들을 공간에서 전시해서 한 두 달 정도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의 인터뷰도 좀 알게 되고 그때 아마 윤상 씨가 자신이 진짜 마음속으로 담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김명곤, 김민기. 두 명의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네.
1: 유상 씨도 그 또 90년대 2000년대 편곡과 작곡에 굉장한 공을 세웠잖아요.
2: 네.
1: 그 앞에 김명곤 씨가 있었던 거겠죠.
2: 네.
1: 두 번째 곡에서는요. 그래서 김명곤의 초기 활동을 볼 수 있는 그가 몸담았던 밴드 사랑과 평화의 곡을 골랐는데요. 사랑과 평화는 이제 최희철 씨의 작곡 작사 노래가 유명하죠.
2: 네.
1: 한동안 뜸했었지라는 곡이 뭐 많은 히트를 얻었는데요. 이제 2집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어요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는 2집에서 비가 내리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2: 네.
1: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히트하지는 않았습니다. 숨겨진 곡인데요. 그 약간 재즈풍의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곡이고 곡도 좀 길고 연주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서 연주는 이제 김명곤 씨가 연주를 건반을 연주하고요. 이제 이근수 씨도 같이 그러니까 두 명의 건반 주자가 함께 연주를 하고 베이스 연주도 좋은데요. 이

0: 베이스 연주는 나중에 제가 꼭 선곡을 주제로 삼을 송홍섭 씨의 베이스까지 여러분이 네.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보시죠. 사랑과 평화의 비가 내리네.

0: 와, 사랑과 평화에 비가 내리네 듣고 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연주네요.
1: 네. 그 곡도 좀 길죠. 네. 그 당시 대중가요는 이제 3분 안쪽이었는데 이 곡은 거의 5분 가깝게 긴 네. 시간 동안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가사가 뭐 비가 내리네라고 이제 가성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게 있는데 가사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이 건반 연주와 베이스 드럼의 아주 재즈풍의 워킹 베이스도 중간에 나오고요. 아주 연주도 수준급의 연주를 물론 그 당시 최고의 연주였죠. 예, 사랑과 평화는 그 한국의 최고의 연주자들 모였던 팀이니까요.
0: 네. 네. 와, 참. 양수정님께서 인트로부터 넋놓고 듣게 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노래가 길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1: 네.
0: 연주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그리고 이 곡이 지금 녹음된 게 1970년대 79년. 말이잖아요.
1: 네, 네. 네, 79년에 발매됐습니다.
0: 와, 당시에 그 녹음 뭐 사운드 잡는 그 시스템이 지금처럼 이렇게
1: 그렇지 않았죠.
0: 좋지 않았잖아요.
1: 네. 대부분 70년대 가요에 녹음된 거 보면은 밸런스도 안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나 드럼이 잘 잡히지 않았죠. 소리가.
0: 그러니까.
1: 예. 네. 근데 사랑과 평화는 1집도 그렇고요. 이 2집도 그 시대를 짐작할 수 없게 굉장히 고 퀄리티로 녹음이 담겼더라고요.
0: 네.
1: 아마 녹음도 되게 예, 잘 했을 뿐 잘했겠지만 일단 연주자들의 연주가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0: 아, 참. 이재진님께서 김명구님 신디사이저 직접 연주하셨나요?
1: 그럼요.
0: 신디사이저와 네. 밴드 음악 지금 들어도 고급진데요. 리듬 사운드 새로워요라고.
1: 네, 맞습니다. 예.
0: 네.
1: 본인 뭐 사랑과 평화는 당연히 직접 연주하셨고요. 물론 이제 90년대 넘어가서 편곡을 주로 할 때는
0: 네.
1: 이제 젊은 건반 유자가 했지만 물론 본인이 연주한 것도 있고 후배들이 연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이 곡은 그러니까 김명곤님께서 작사 작곡
1: 맞아요.
0: 편곡까지 네. 그냥 다 혼자서 다 하신
1: 맞습니다. 네.
0: 변진아님께서 재즈 같기도 하고 리듬도 사운드도 특이하네요. 아 내가 직립보행도 못할 때 이런 곡이 나왔다니. 저는 김승진님 4집인가 거기서 김명곤님이 만드신 곡 중에 아픈 추억만이라고 정말 좋은 발라드여서 테이프 돌려가며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했었어요.
1: 맞습니다. 라고. 예, 김승진, 박혜성 그 당시 이제 젊은 가수들의 곡도 김명곤 씨가 많이 편곡을 했습니다.
0: 네. 신동철님께서 쭝디 활주로 송골매 이런 전신 있는 그룹들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가수님들 특집도 한번 부탁드린다고.
1: 네, 네, 네,
0: 네. 네, 아유 그런 주제도 너무 좋죠.
1: 네. 준비하겠습니다.
0: 자, 음악 있는 소리 풍경 김영중입니다.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아티스트 김명곤님이 만드신 명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편곡으로 가장 유명했던 곡은 처음 들었던 이문세의 붉은 노을, 뭐 이문세의 4집, 5집이라면요. 본인이 작곡을 하면서 편곡까지 한 그러면 작사는 이제 박건호 씨가 했는데요. 김명곤을 가장 대표하는 노래 바로 나미의 빙글빙글. 이 노래로 김명곤이라는 이름을 물론 말씀드린 대로 70년대도 활동했지만 80년대 중반에 와서 김명곤이 그 남이 만들어놓은 곡으로 편곡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작곡해서 편곡해서 히트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야말로 그해. 그 해가 아니죠.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 남의 빙글빙글 골랐습니다.
0: 네. 아, 이 곡도 생각해보면 전주가
1: 네,
0: 곡의 반이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작곡을 한 곡을 편곡할 때는 또 마음이 좀 다르겠죠. 다 아마 작곡할 때 어떤 곡으로 전주를 만들고 악기는 어떻게 쓰는지 아마 머릿속에 다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80년대는 이제 유로댄스라는
0: 네.
1: 그 신세사이저 사운드가 굉장히 강력할 때입니다.
0: 맞아요.
1: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트클럽과 맨날 나오는 노래죠. 근데 그것을 한국 음악으로 전혀 유로댄스와 유사하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의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디서나 춤을 출 수 있게 만드는 노래 거기에 또 활용으로 딱 점을 찍은 게 남희 씨의 그 약간 비음 섞인 목소리겠죠. 이 아마 빙글빙글을 다른 가수가 혜은이 씨나 이은하 씨가 불렀으면 전혀 이런 느낌이 안 났을 겁니다.
0: 맞아요.
1: 예, 남희의 목소리와 김명곤의 이 작품 이제 대형곡이 탄생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보시죠. 나미의 빙글빙글.

0: 네. 야, 지금 여러분 혹시 방송으로 우리 얘기하는 소리 안 들어갔어요? 노래 들으면서 와 멋있다 이러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물론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던 노래고 우리 시대에도 워낙 히트했던 노래라서 남녀노소가 다 좋아했던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노래인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편곡해 주신 그리고 작곡해 주신 김명곤님 특집으로 들으면서 이 편곡과 이런 그 좀 평소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들에 신경 써가면서 들으니까 야 정말 편곡도 너무 멋있고 연주도 너무 멋있고 거기에 이 남희 선배님의 목소리 아우 약간 놀라고 네, 있어요 진짜.
1: 맞습니다. 벌써 이 곡이 84년 곡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훌쩍 넘은 곡이죠. 달리 편곡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나와도 히트될 것 같아요.
0: 진짜.

0: 아니 아이돌 멤버가 네. 누가 뭐 솔로로 활동하는 네. 친구들 많잖아요. 누가 한번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네.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뭐 그렇게 한 곡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잘 된다면 뭐 빌보드도 다시 재소환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노래는 역시 이제 어쨌든 남미 씨의 목소리로 불러야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와, 사운드도 너무 좋고 참. 김미라님께서 영화 써니에 나왔던 곡이라고 네. 네, 써니에도 이 곡이 나왔었어요. 양수정님께서 뿅뿅뿅 사운드 크, 한국 시티팝의 대모 나미님 지금 들어도 너무 멋진 곡입니다. 편집장님 덕분에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주셨어요. 변진아님께서 아 편집장님 나이트 다니셨구나. 그 당시엔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 70-80년대 팝 같은 느낌의 세련된 편곡이네요. 워낙 나미님의 개성적인 스타일이나 목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요. 0853님께서 요즘 영어 많이 들어간 아이돌 노래보다 70에서 90년대 세대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네. 글쎄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긴 뭐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진짜 하나는 확실해요. 지금 K-POP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데는 우리 선배님들의 그 모든 노력들과 그것들이 다 겹겹이 쌓여서 지금 K-POP이 만들어진 거라는
1: 그렇죠. 확신. 네.
0: 네. 박진경님께서 미소 전사님이 안 주무시고 빙글빙글 돌며 노네요. 졸립다고 하는데 왜 잠을 못 자는지 그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내 지쳐 쓰러져 곧 주무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진경님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빙글빙글. 유현미님께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길에서 가볍게 춤추고 있네요. 신나요. 아유 지금 밖에 날씨 너무 좋죠. 덥지도 않고 살랑살랑 선선한 바람도 불어주고 이런 노래 들으면서 길에서 약간 그 남모르게 살짝살짝 움직여주는 움찔댄스 하면 너무 신나겠는데. 2846님께서 오늘 김명곤님 특집 감동이에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들을 때 그분 이름 처음 알았어요. 잊고 있었는데 오늘 밤엔 이분의 작품들을 들으며 자야겠어요. 어쩜 날 새겠어요. 편집장님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2846님께서 네. 마치 뭘 알고 있다는 듯이
1: 네네네.
0: 이 신승훈 선배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
1: 맞습니다.
0: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1: 네.
0: 다음 곡이 바로 그 곡이네요.
1: 맞습니다. 네 번째로 고른 곡 바로 신승훈의 데뷔 앨범에 실렸던 첫 히트곡이죠. 미소 속에 미친 그대. 1990년에 신승훈의 데뷔도 어떻게 보면 한국 대중음악사의 네. 새로운 10년대, 90년대를 여는 신호탄 같은 곡이었죠. 대전에서 상경에서 자신의 자작곡. 그러니까 이 당시 신인 가수들이 자작곡을 들고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느 네. 선생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곡을 받아서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대전 다운타운가에서 노래를 통기타 가수로 오랜 세월 인기를 누리다가 자신이 만든 곡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져서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가수로 자리매김합니다. 지금도 뭐 물론 활동하고 있고요.
0: 네.
1: 여기에 신승훈 씨는 물론 본인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니까 곡을 다 만들죠. 그런데 이제 1집에 편곡을 김명곤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곡의 편곡자로 올라가 있는데요. 앞서 들었던 빙글빙글이나 붉은 노을이나 뭐 사랑과 평화 같은 것들 다 리듬감이 있죠. 그래서 편곡자들은 자신이 잘하는 장르나 스타일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라드 잘하는 분이 있고 약간 리듬감 있는 펑키한 곡을 잘하는 분인데요. 이 김명곤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거는 그 다 잘하는 거죠. 이쪽 저쪽. 그래서 이 발라드 편곡의 아주 또 중심에 있는 곡이 바로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아까 2846님께서
1: 네.
0: 신승훈 선배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1: 그런데
0: 우리 2846님도 살짝 헷갈리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은 편곡 김형석
1: 김형석
0: 작곡가님이세요.
1: 네, 네, 네, 네. 네,
0: 보이지 않는 사랑은 김형석

아, 참, 오늘 듣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노래의 느낌하고 너무 다르네요. 예, 편곡을 하나하나 그 신경 써서 막 듣는데, 정말

0: 아유 참 전문가급인데 그러니까요. 일출 사모님
1: 평론가의 문체인데요.
0: 그러니까요. 양수정님께서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뼈 때리는 가사에 당황하며 들었는데 김명곤 선생님 장르 불문의 편곡의 왕.
1: 네. 네. 저 가사도 지금 들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0: 참 진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참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나신 게 너무 네. 아쉬워지고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참 이분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또 얼마나 멋진 곡들이 탄생했을지 네. 참 아쉬운 마음이 더 크네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김명곤의 또 다른 히트곡, 본인이 작곡하고 편곡한 노래 정수라의 환희입니다. 1988년 정수라 6집에 실린 곡인데요. 88년이니까 이제 올림픽을 할 때죠. 물론 올림픽 주제곡 코리아나의 곡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올림픽 때 그 주제곡 못지않게 우리의 네. 응원가로 많이 불러줬던 노래가 약간 힘찬 전주가 있거든요.
0: 아, 그 플러스
1: 네네
0: 빰빰빰빠바밤
1: 그렇습니다. 네.
0: 빠라밤빰빰빰빠밤빰
1: 막 전력 질주 해야 될 것 같고
0: 아, 진짜 예. 멋진 그 전주 예.
1: 그 아마 88년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응원가로 또 이 곡을 많이 듣고 불렀던 곡이 아닐까 합니다. 정수라의 환희 마지막으로 골랐습니다. 네. 아, 참 이 곡은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로도 유명하죠. 네.
0: 자, 그러면 이 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즐겁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도 7시에 음자품과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0: 받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렸어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0: 있어.
1: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0: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새실리아 수녀입니다. 올여름 늦은 휴가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떠나고 또 누군가는 권유로 순례길을 오르는 일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걷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겠죠. 성지순례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길인 것만 같지만 돌아보면 그 길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순례길에서 기도의 오솔길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오솔길 걸어볼까요?

길에서 나 소리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은 뭐 바캉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바캉스라는 말이 여름 휴가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었는데요. 근데 이 바캉스는 사실 프랑스어로 비어있음, 비어있는 시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늘 무언가 자꾸 채우고 또 채우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사실 가끔은 모든 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해서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분들 휴가를 따로 내기가 정말 쉽지 않고 어쩌면 휴가라는 말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아니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잠시 일상을 멈추고 나를 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바캉스 기간이 굉장히 길죠.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1년에 한 번 휴가를 몰아서 3, 4주 정도 뭐 한 달 반 뭐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정말 푹 쉰다고 해요. 제가 이탈리아에 잠깐 있었을 때도 보면 우리 수녀님들이 거의 3주, 4주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꼭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가까운 곳 정말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 성당에 들려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고 살아갈 힘을 채우는 시간이니까요. 예, 여러분은 어떤 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8월도 중순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라 무료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연이 막 많이 올라왔어요. 새까맣게. 2037님. 이제 하루하루가 가을이라는 여행을 가는 듯 하네요. 아직 낮은 무덥지만 이 무더위도 점차 사그러지고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오는 듯 하네요. 매일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의 오솔길에서 행복을 전하는 수녀님의 기도에 함께 기도선 해요. 아유, 벌써 가을을 꿈꾸고 계시군요. 그래요. 낮은 아직도 엄청 많이 무덥지만 밤에는 조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내일 아침에는 더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참 반갑기는 하네요. 아, 이렇게 가을하면 또 가을가을 하면서 지내실 것 같은데요. 예. 네, 티나님도 오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웃 본당으로 조배, 성체조배 다녀왔어요. 감사의 기도 지향, 기도로 조배하면서 하느님의 뜻이라면 저의 기도를 저버리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성당 안은 무지무지 더웠어요. 예, 평일은 아무것도 뭐 안 들어오죠. 혹이 그래도 선풍기 대개는 벽에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돌리지 않으셨나요?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군요.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이 그냥 부질러버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예. 아셨죠? 티나님 용기 많이 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진종 노래입니다. 내 영혼의 쉼터.

내 영혼의 쉼터 선진종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도 새롭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죠. 예, 하하대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는 바람은 손주들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어요. 사무실에서 듣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도보 성지순례도 갈만하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여름 휴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는 결정을 못하고 있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장소, 뭐, 대한민국 땅에 성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성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개하는 곳도 많고, 꼭 잘 보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선선해지면 정말 성지순례 갈 만한 곳이 많이 있죠. 네. 아, 저도 가고 싶네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하루의 삶이 순례라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성당이나 성지가 보이면 잠시 멈춰서 기도를 드리고 다시 길을 간답니다. 날이 조금은 풀렸지만 아직까지는 더운 이때 이제 이 일만 마무리하면 퇴근하는데요. 안전하게 마무리할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성실하신 우리 사무엘 형제님, 언제든지 길을 달리다가도 성당이 보이면 또 성지가 보이면 거기에 잠시 멈춰서 기도드리고 다시 또 길을 떠난다는, 아, 정말 순례자이죠.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순례길을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우리 사무엘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요솔길에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걸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0389님, 네, 시어머니님이 시어머니 병간호 하고 계셔요. 두 달째 힘은 들지만 행복해요 하셨어요. 와,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네요. 병간호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느끼다가 이제 몸져 누워 계시는 분을 옆에서 함께 한다는 게 얼른 나아야 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희망이 어떤 데는 안 보일 때도 있고 점점점 힘이 빠지는 때도 있는데 두 달째라니까 정말 힘들지만 행복하다. 야, 이건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 같아서 제가 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꼭 더 좋아지시길 바라면서 시어머님 그리고 힘이 빠질 때마다 성모님 손 꼭 붙잡고 다시 또 용기 내시기 바라고요. 가족의 모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069 하나님, 네, 동생 가족이 13일 날 올라와서 며칠 휴가를 보내고 내려갈 모양입니다. 동생 내외가 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는 조카를 봐주어야 할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조카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은 조카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에 쉼을 주기에 뭘 하고 놀아줄까 연구 중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할머니나 누가 옆에서 뭐 아이들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막 힘이 다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말씀에 제가 저도 같은 공감이 되네요. 저희도 조카 집에 가면 아이들 한번 봐준다고 그랬다가 제가 한번 혼났어요. 어떻게 하나 아기들이 힘이 센지요. 정말. 아유, 그래요. 정말 동생 가족 재미나게 잘 휴가 마치고 예, 조카들도 또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네. 아, 이영진 빈첸시오님 네. 어서 오세요. 퇴근하고 성당 지나면서 들어요 하셨어요. 아이고야. 또 이렇게 퇴근길에 또 성당 옆에 지나가시면서 또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셨던데요. 어유, 이게 참. 근데 어디 성당일까요? 대전 성당일까요? 성당이 굉장히 뭐랄까 탄탄하고 우람해 보이는데 아주 잘 지은 성당이네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또 성당 바라보면서 말하자면 화살기도
바치셨겠죠? 고맙습니다. 저도 성당 구경 겉으로라도 잘했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박요셉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0년 정도 택배하고 있는 박유섭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그 기도 부대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응원의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택배 배송 다니다 보면 대문이나 문표 옆에 천주교회 집은 자주 보는데 물건 회수를 하는데 목포 카톨릭 대학교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 짐을 제가 회수를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신학생 이름은 김은솔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학생을 마무리하시고 우리 신부님이든 큰 성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응원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요새 병재님. 와, 이렇게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아주 실감이 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 하네요. 그리고 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정말 그 체험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말이잖아요. 매일매일 10년이라고 그러셨어요? 택배일을 배달하시면서 수많은 집과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아이고 목포 가톨릭대학교 거기 기숙사인가요? 아이고 이곳에 신학생이 있구나 하고 기뻐하셨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귀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훌륭한 사제들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시기까지 와 우리 요셉 형제님 너무 마음이 선하시고 정말 이게 신앙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뭉클합니다. 예. 특히 요셉 형제님께서 그 신학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성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마음이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형제님께서는 그 신학생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김은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가지셨잖아요. 아유, 택배를 수거하면서 아유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기도의 힘이 아닐까. 이게 정말 신앙의 힘이 아니면 이걸 나눌 수가 없겠구나. 바쁜 배송길에서 만난 작은 기쁨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정말 우리 요셉 형제님 바람을 담아서 우리 오석일 가족 여러분과 함께 예, 김은솔 우리 신학생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합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박요셉 형제님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김은솔 신학생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은솔 신학생이 자신의 성소를 잘 지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끝까지 충실히 걸어가게 해주소서.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좋은 사제로 성장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목자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모님의 손길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감사의 마음이 정말 자꾸 마음에서 샘솟는 듯한데요. 예, 박요셉 예,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십자가 바라보면서 네, 함께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들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푸시죠.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 예, 왔습니다. 8107님, 요셉 형제님 마음 감사합니다. 저도 신학생 아들을 둔 부모인지라 더 고맙습니다. 요셉 형제님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모든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또 신학생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 둘 중에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모님이시군요. 예, 정말 이 여름에는 또 여기저기로 또 활동도 나가시기도 하지만 거기서도 또 뭐 경험도 쌓으시고 그러는 일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본당에서 또 아이들하고도 막 재미나게 놀잖아요. 예, 재밌는 시간이죠. 네, 7855님, 박요셉 형제님 미소짓게 하는 기도 요청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김은솔 신학생이 마음 깊은 사제가 되기를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6954님과 2440님, 네, 목포 가톨릭대학교는 신학과가 없답니다. 신학과는 없지만 거기서 신학생들이 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전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기숙사에서 신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꼭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꼭 신학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숙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름에 거기 또 옆에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서 신학생들이 또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봉사 체험.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거기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2님, 네, 그 김은솔 학생 이 성소의 앞날이 풍성이 열매 맺고 큰 바위에 얼굴처럼 요셉 형제님도 자 주님 은총 안에서 강건하길 기도해요. 배가 탈이나님, 네, 그렇죠. 이렇게 다들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게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와, 큰 바위 얼굴처럼. 아, 야,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8783님, 요셉 형제님의 따뜻한 기도 요청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성소를 식별하고 걸어가는 모든 수도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요즘 진짜 신학교뿐만 아니라 수도에도 정말 성소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죠.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잠시 멈추어 주님 안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때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쉬고 있어도 걱정과 염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저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햇살과 바람,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하늘과 자연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안전한 쉬임을 허락하시고 일 때문에, 형편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사랑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박세환의 내품에 오너라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이 있네요. 예, 티나님께서 네, 택배기사님 하느님 사랑으로 느껴지네요. 박요셉님 정말 그렇죠? 네, 사제가 되길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김은솔 신학생님, 네, 학사님 좋은 사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2037님, 네, 박요셉 형제님 택배일 일하시느라 올여름 얼마나 힘드세요? 특히 올 무더운 여름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런데도 기도를 청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김은솔 학생이 박요셉 말씀처럼 신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제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 정말 아마도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길에 정말 택배 기사님들 정말 많이 다니시거든요. 저희 수녀원에도 많이 오시고요. 아마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가끔씩 들리는 우리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를 자주 이 말을 묵상한답니다. 마음에 안 들도록 부족한 그분이 사제가 되시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그리고 사제직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기도를 하실까 생각해 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우분들이 싫어요 하는 모든 사제님들을 위해서 고통의 신비를 드리고, 네, 새 사제들과 수도원의 청원자들을 위해서 빛의 신비 묵주기도 드렸답니다. 와, 참 대단하시죠. 참 나누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시드니 교구 사제 서품식에는 사제복을 부모님이 들고 나와서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 사제께서 사제복을 입기 위해서 팔을 벌리자 옆에 서 있던 어머니께서 신부님의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가슴이 정말 뭉클했답니다. 어머, 이 사진을 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이고, 이 부모님이 손을 이렇게 또 탁 잡고 계시네요. 외국 분이시군요. 네, 아이고, 참 귀한 사진인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정말 가슴이 뭉클했겠네요. 특이하네요. 사제복을 부모님이 들고 와서 드린다고. 예, 아무튼 부모님 마음이 또 어떠셨을까. 예. 캣 러브홀릭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바람에 감사함을 듬뿍 느끼는 요즘입니다. 출첵합니다. 오늘도 예, 나이트 근무라서 출근 준비하며 듣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과 함께, 예, 저도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저녁 근무 만약에 하시면 또 용기 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순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길을 잘 걷다가도 예상하지 못한 좌절과 실패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실직으로 앞길이 막막할 때, 입시나 취업의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관계의 아픔으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쉼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돌보고 삶을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주님께서도 때로는 멈춰선 우리 곁에 함께 머무르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다시 걸어갈 힘과 용기를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순례길 다들 아시죠? 그 길을 걷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면서 부엔 까미노 하고 인사를 건넨다고 하죠. 좋은 길 되세요. 아니면 좋은 순례 되세요. 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부엔 까미노. 예, 여러분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은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요솔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끝곡으로 박운주가 부르는 순례자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212년 사순 성지 주일 밤이었습니다. 아시시의 귀족 가문딸 클라라는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사이 죽은 이를 내보내는 뒷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녀는 어둠 속을 걸어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기다리던 포르치운 콜라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클라라의 가문 사람들은 딸을 되찾기 위해 수차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클라라는 제대를 붙잡고 짧게 자른 머리를 보여주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회개와 겸손을 조용하고 온순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클라라의 이야기는 신앙의 결이 얼마나 다채로운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무거운 돌로 막힌 죽은 자가 나가는 뒷문을 맨손으로 치우고 빠져나가는 결단,

사랑스러운 작은이가 됨으로써 오히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프란치스코가 클라라를 기다리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클라라를 설득하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매가 집을 떠나온다면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재촉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스스로 걸어 나올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랑을 믿고 싶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클라라가 그 밤 뒷문을 나서며 보여준 것은 세상의 큰 것을 버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유로운 작은이가 되는 용기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자유로 향하는 뒷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준 안전하고 화려한 길 대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만을 붙잡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나갈 그 문 말입니다. 클라라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도 오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용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0: 신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분명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잠은커녕 눈만 더 말똥말똥해지는데요.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만 혼자 야근을 시작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몸은 피곤하지만 뇌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땐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머릿속 생각을 적어보거나 의미 없는 짧은 단어를 천천히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빨리 자야 하는데 하는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시간만큼은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일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듣고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되게 빨리 잠에 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되고서는 불면증에 좀 시달리는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생각을 좀 해보면 그때는 생활부장이 11시가 되면 돌면서 소등을 검사하고 한 바퀴를 도는데 저는 사실 좀 누워서 공부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11시가 되기 전에 불 켜놓고 잠이 들어버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활부장 선배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도 좀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잠에 못 드는 걸까요? 문득 투란도트 넷순도르마라는 곡이 문득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걱정들이 있죠. 휴가나 피정을 가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온전히 평온하게 잠들지 못한 하루가 항상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제가 되고 나서는 정말 하루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살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걱정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내일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우리 마음에 참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죠. 생각해보면 오늘 미처 끝내지 못한 걱정,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 괜찮은 척 넘겼던 그런 감정들이 고요한 밤이 되어서야 하나 둘 말을 걸어오면서 잠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말로 꺼내는 순간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마음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0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3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갓난아기 때에 비하면 손이 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좀 자주 만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여전히 아이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며 저와의 만남을 미룹니다. 친구 말로는 매번 학원 픽업을 직접 해야 하고 학원이 끝난 이후에도 아이를 돌봐야 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주말이나 남편이 퇴근에 맞춰 잠깐 보자고 해도 남편이 주 6일을 일하고 주일 하루만 쉬는 터라 남편은 피곤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 전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매번 아이를 핑계로 만남을 미루기만 하니 저만이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쉬워할 때면 친구가 자기 결혼 생활 때문에 비혼을 결심한 거냐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데 솔직히 아니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저만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예전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구가 결혼하고 나더니 아이를 핑계로 만남을 자꾸 미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나이가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자주 만나던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뒤에는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느 순간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근데 본당에서 주일학교를 맡게 되니까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교육 방식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도 학원과 학교 일정을 하나하나 챙기며 늘 전전긍긍하는 부모님도 있고 조금씩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맡기는 부모님도 있죠. 어느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의 교육관도 있고 불안과 성격도 있고 부부가 처한 상황도 함께 들어있을 테니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연지님께서 보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혼자일 수는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친구분께서는 아직 자기 자신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 친구의 그냥 친구일 뿐이고 아이의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그 집의 남편도 아니니까 친구의 교육관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그 생활 안에서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친구가 먼저 시간을 내주기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는 거죠.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준 뒤 기다리는 시간이나 다음 픽업까지 남는 시간에 친구가 있는 곳으로도 한번 가볼 수 있고요. 예전처럼 몇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근처에서 잠깐 차를 마시거나 잠시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랜 우정은 때로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함께 이어붙이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사연자님만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갔을 때 친구도 그 마음을 반가워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려고 한다면 친구의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다가가도 친구가 계속 만남을 미루기만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30년을 함께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거리에서 살아갈 수는 없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친구에게 아이의 학원 일정이나 기다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그 근처에서 잠깐 만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집회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0014님, 중딩 딸이 방학인데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너무 학원만 다니는 것 같다고 불평불만을 해서 남들 다 하는 건데 너만 왜 유난이냐고 했다가 삐져서 며칠째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네요. 참 딸 키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삐지면 며칠을 말을 안 하기도 하고 피가 마릅니다. 네, 제가 딸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들도 키우기 어렵지만 딸도 키우는 게 참 쉽진 않다.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말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그 시기에 참 관계성이라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정말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내가 또 대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론 나도 항상 내가 참아주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또 딸의 마음을 들어주고 또 함께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6435님, 3년간 정말 열심히 투병을 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선종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막내딸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정말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어 하셨던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부디 하느님 곁에서 막내딸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가끔 장례식에 여러 군데 가보게 되는데 참 가슴 아픈 경우들도 있고 그래도 참 가족 간에 정말로 사랑했던 모습이 보여서 슬픈 한편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오늘 이렇게 또 사연을 적어주시면서 막내딸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글을 보니까 문득 또 마음이 뭉클해지는 마음도 들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기억에 잠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로 가신 분들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놓으시고 정말 영원한 안식에 취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4252님, 저는 왜 가끔 라고비를 듣고 있으면 배우 박용환님이 떠오를까요? 정말 멋진 배우였는데 참 그립습니다. 박용화 씨의 목소리 처음 그날처럼 들려주세요. 참 연예계,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정서적으로 참 더 취약하다는 어떤 그런 논문도 있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또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또 마음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힘을 얻으면서 동시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하느님 품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아이비의 이럴 거면 듣고 올게요.

5059님, 지난달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 집 차례가 되어서 고쳤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8144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며칠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0723님,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전자피아노 한 대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아는 분이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며 싼 값에 주셨습니다. 덕분에 늦은 밤에도 걱정 없이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문득 사연을 듣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 화성학을 좀 공부해 본다고 이제 전자피아노로 개인 연습 시간에 연습을 하고 후임들한테 작곡가 전공인 후임들한테 물어보면서 했던 기억이 드네요. 우리가 어떤 그런 기억들 너무나 또 감사하게 여기면서 또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함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0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혼기가 꽉 찬 외동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한국으로 파견 나와 있던 외국인 직원인 건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사실 잠깐 만나다 끝날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진지한 사이로 발전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두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남편 될 사람이 1, 2년 후면 한국 지사에서의 일이 마무리돼서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남자친구를 따라 유럽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하나뿐인 딸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타국에 사윗감 하나만 믿고 딸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워낙 요즘 결혼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결혼 결심 자체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 상대가 외국인인 줄을 몰랐고 더구나 낯선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딸의 행복을 응원하고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뭔지 모를 불안함과 석연치 않음이 남는데 허락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남자친구의 나라에서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심지어 제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은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 일렉트릭 기타 전공인데 그 기타 일도 놓고서 따라갔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배우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다 두 사람이 결혼을 얼마나 책임 있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이 대화하며 결혼관계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부부도 있었고요. 사연자님께서도 처음에는 딸이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뿐인 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라에서 살겠다고 하니 물론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걱정도 있고 자주 볼 수 없겠다는 슬픔도 함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마음 조금 나누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딸의 안전을 위한 걱정은 함께 준비해야 하지만 딸을 멀리 보내기 싫은 마음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딸이 성인인 만큼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로 접근하면 대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다만 두 사람이 잠시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혼인관계 안으로 들어와 서로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는 부모님께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타국에서는 혼인관계나 체류 자격이나 여러 가지가 현실적인 삶을 지켜주는 토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사윗감을 충분히 만나보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가족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딸이 살게 된 나라와 도시는 어딘지, 그곳에서 딸은 계속 일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찾아보면서 또 도움을 청할 사람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특히 딸이 그 나라에서 남편 한 사람에게 온전히 경제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인간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타국에서 잘 살도록 보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혹시 그곳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딸이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죠.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과 하나뿐인 딸을 멀리 보내는 일이 힘들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이 보고 싶을 것이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마음을 반대의 이유로 사용하기보다 딸이 새로운 삶을 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딸에게 타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혼날 걱정 없이 가장 먼저 연락해도 되는 사람이 엄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거나 들거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부모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딸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 언제든 돌아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 것, 그것이 멀리 살게 되는 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토이의 딸에게 보내는 노래, 성시경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양요섭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HLT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말 서울 정동길에서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렸죠. 수도복을 입어보고 또 순교 체험도 해보고 직접 보고 듣고 또 경험하면서 가톨릭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진리, 사랑, 평화라는 주제의 부스가 신자들은 물론이고요. 나들이를 왔다가 들른 가족들까지 인파로 차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큰 관심이 내년에 있을 서울 세계청년대회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무사히 그리고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에드윈 킴의 용기를 내어라로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1일 화요일 시작했습니다. 네, 가톨릭 문화박람회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 한 주간 홍보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작 사실 저는 다녀오지 못했거든요. 네, 주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창세기 파견 미사에 다녀와야 해서 딱그 시간이랑 겹쳐서 다녀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체험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더위에요.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신 표정을 보면서, 그래, 사실 걱정했거든요. 내년 이맘때 이렇게 더운데 우리 청년들 내년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 더위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내년에 더 많은 웃음이 일어나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많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만큼은 덥지 않기를 기도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문자메시지는 한 통에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53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CPB 지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열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요한 프로젝트의 내 주를 찬양 듣고요. 이어서 야훼 이레 음반에서 주께 가오니까지 듣고 올게요.

오늘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여전히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자꾸만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세계의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초대하시는 것에도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데 모인 청년들이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를 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일을 하면서 미워하고 다투며 헐뜯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돌보면서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면 부족한 것은 당신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청년들이 당신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의 젊은이여 일어나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봉사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저도 SNS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요. 정말 자기의 일도 있을 거고 공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 정말 잘 되리라 하는 또 기대를 가져봅니다. 3435님이 안녕하세요, 멜라니아님. 집에서 주님의 집 바라보고 자전거 타면서 묵주기도 드리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김영주 안나님 보내주셨는데요. 아, 부지런하시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자전거 타면서 또 묵주기도까지 들이시면서 또 방송도 듣고 있고 기도 지향이 뭔지도 궁금해지네요. 7598님은 제가 교리교사를 하고요. 첫째 이냐시오가 학생미사 반주를 했었어요. 신앙 안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안토니오도 기타 연주를 할수 있어요. 청년이 된 아들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모든 부모들, 모든 엄마 아빠들의 어떤 바람 아닐까. 예,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 있는 엄마 아빠들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7598님이 또 너무 멋진 신앙인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 보여주고 계시기에 아들들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7598님께 인후주사의 교사의 기도 띄워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 3008님이 사제중창단 위로의 희망을 바라보라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두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이누주사의 교사의 기도 이어서 사제중창단 위로의 희망을 바라보라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녀 클라라가 있습니다. 귀족 집안의 장녀였고요. 또 용모가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이 클라라 성녀는 자신을 결혼시키려는 부모의 뜻을 알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수도복을 받은 후에 수도자로서 삶을 시작하게 됐죠. 평생 기도와 사랑 또 가난의 정신 실천하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살다가 선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녀, 수산나, 성 루피나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빵톡에서 또 주변 신자들에게 축일 축하 인사 전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지금 화살기도 보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5687님이 찬미예수님 슬디 11일 글나라 축일이라서 자축해요.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도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은행동 성당에 사형의 글라라님 보내주셨는데요. 클라라 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신청하셔서 이곡 준비하고 있고요. 생각나는 클라라 자매님들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저한테 말고 또 본인에게도 미리 아침부터 보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저의 대녀 민지은 클라라 생각이 나고 또 임지영 클라라 우리 클라라 자매님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곡으로 이어드릴게요. 인순이의 목소리입니다.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네, 인순이의 목소리로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양한 마리를 잃은 사람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셈법으로 볼때 99마리를 뒤로하고 한 마리를 찾는 거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사랑,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9마리면 모르겠지만, 제가 외딴 데 떨어진 한 마리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나 같은 한 마리도 기억해 주시다니 하면서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정신이 부르는 야훼나의 목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0: 이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2일 연중 제19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이 미사 지금 여름에 많이 더워서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고 또 특히 이 무더위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이 무더위에 가장 취약할 가난한 이웃들 건강하게 이 여름 날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에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대문 쪽에서 여섯 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 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 그러자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크바르 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인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2: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3: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2: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3: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은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2: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3: 누가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 같으랴. 드 높은 곳에 좌정하신 분, 하늘과 땅을 굽어보시는 분.
2: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0: 되셨네. 할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혹시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마치 좀 독서와 복음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끼진 않으셨나 합니다. 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징벌과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번이나 회개의 길로 이끌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독서와 복음이 다른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의 하느님은 심판의 하느님이시고 신약의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일까요? 아닙니다. 이두 말씀은 서로 같은 하느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중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9장에서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심판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끝내 그 부르심을 거부한 인간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늘 심판보다 먼저 있는 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형제를 바로 판단하거나 단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단둘이 만나서 타이르고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를 이렇게 다시 회개하도록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동체 전체가 그의 회개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타이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이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치 타이르라는 말이 그 사람의 죄를 질책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그 죄를 꼬집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이르는 방식은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세리처럼 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를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케오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케오를 만난 예수님은 그가 세관장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자케오가 마음이 열려서 진정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다루는 방식, 여기서는 이제 세리로 대표되지만 죄인을 다루는 방식은 절대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아니면 질책이나 아니면 그의 죄를 꼬집는 방식이 아닙니다. 깊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가 가장 깊게 서려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인을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공동체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 속한 우리도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하느님이 마치 자케오를 존중하였듯이 우리도 그의 죄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준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자비가 샘솟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함께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1: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0: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0: 보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입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오늘은 음력달의 마지막 날이자 밤하늘에 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금음입니다. 우리말로는 사그라들다를 뜻하는 옛말 금을다에서 이 금음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요, 금음을 New Moon, 즉 새로운 달이라고 말한대요. 달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뭔가 이 새롭게 달이 떠오르는 준비의 시간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분명 New Moon, 새로운 달은 떠오를 테니까요. 그 달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김상균의 저 하늘의 달빛처럼 띄워드렸습니다. 금음, 사그라들다, 그리고 뉴문, 새로운 달 모두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도 좋고요. 뭐든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다 읽고 또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리니까 신청곡도 함께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최준익의 고백 듣고요. 이어서 김수현의 내 곁에 듣고 올게요.

우리 마음속의 촉촉함을 길어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효창현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학교에서 양성자로 지내면서 신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행복한 사제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미 저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 있는 신학생들은 대번에 제가 기대하는 답을 떠올리며 눈을 반짝입니다. 처음 이 질문을 받았거나 예전 이야기를 잊은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는 다시금 신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제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미사봉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라고 불리는 것이다. 물론 사제에게 맡겨진 여러 중요한 직무들이 있고 그것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 집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사제는 미사 봉헌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제다. 사제에게 미사 봉헌은 분명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두고 행복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신학교 생활은 쉽지 않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우리가 양성을 받는 이 신학교 생활은 수련이다. 해야 할 일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수련이고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삼을 수 있는 사제로 성장하기 위한 수련이다. 물론 사람이기에 해야 할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주 유혹처럼 다가오는 이러한 생각을 물리치고 기꺼이 해야 할 일을 위해 나설 때 우리는 참 좋은 몫을 택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제가 미사를 준비하는 제입방에 이런 글귀를 걸어놓은 곳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제여, 이 미사를 당신의 첫 미사처럼, 마지막 미사처럼, 그리고 유일한 미사처럼 봉헌하십시오. 이는 그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제 본연의 참 행복을 위한 초대의 말씀임을 새겨봅니다. 비단 사제나 신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야 할 일이 적잖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행복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등중창단 9집에 수록된 노래 이제 다시를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참 행복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표창현 프란시스코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갓등 중창단이었죠. 이제 다시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는 것 같지 않아요 신부님들이. 문자메시지를 볼게요. 3397님이 슬디 안녕하세요.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에 방송 맡으셨네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아주 먼 옛날 페페로데이에 선물 주신 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꽤 오래됐는데요.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저 거의 첫 프로그램 한낮에 가요 선물할 때 받으신 그 빼빼로 막대과자 생각하시는 거죠? 그때면 벌써 10년이 뭐예요?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그리고 아직도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고 계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3397님. 6439님은 귀팅만 하다가 문자 보내봐요. 지난주 여름 휴가였는데요. 솔매성지, 언홍성지, 죽산성지 순례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으로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동 되게 받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 하필 또 이렇게 가장 더운 주간에 휴가셨네요. 그래도 왜 출근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게 훨씬 기분이 좋겠죠. 땀은 나도 기분은 훨씬

훨씬 좋겠죠. 솔매, 어농, 죽산까지 다녀오셨다고요. 어떠셨는지 또 소감도 궁금합니다. 다녀오시면서 느끼신 것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루사님은 여유롭게 청취합니다. 하느님 나의 모든 것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임형주 씨의 목소리로 제가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크리스티나님은요, 아버지께서 8일에 선종하시고 하고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그늘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볼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신청곡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방송 토크로 담담하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말씀으로 또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님 위해서 기도 중에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듯이 하늘에서 또 크리스티나님을 지켜주고 계실 거니까 너무 많은 슬픔을 오랫동안 간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듣고요. 이어서 임영주 씨의 목소리로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이어드리죠.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그리고 임형주의 목소리로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요안나 프란체스카 드 쌍탈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다음 네 자녀를 신앙하에서 키우면서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성녀인데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강론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후에 가르침을 청했고, 성인과 함께 성모 마리아 방문 수도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도회를 세운 후에도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요,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성녀입니다.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상탈의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 맞이한 성인, 성 마카리오, 성녀 힐라리아 등 23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이 어제 보내주셨는데 소개 못해드렸네요. 청파동 성당의 4구역 5반 구역장님이신 성지현 글라라 자매님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어제 클라라 축일이었죠. 저도 함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평화를 주옵소서 이곡 신청해 주셔서요. 홍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민이 부르는 가톨릭 성가 44번이죠. 평화를 주옵소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지은 형제가 있으면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행동을 타이르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주는 것,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웃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말씀에 더 깊이 또 다가가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김혜연이 부르는 형제에게 베푼 것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

0: 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달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환시는 언뜻 보면 잔혹합니다. 여섯 사람이 무기를 들고 와서 늙은이도 젊은이도 아이도 가리지 않고 성읍을 쳐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의 명령 한가운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에 나온 표를 받는 사람은 완벽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같은 도성에 살면서도 그 악에 무뎌지지 않고자 노력한 사람, 밤마다 세상에 어그러진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잠을 설친 사람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표를 받은 것은 깨끗함의 상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는 평범한 악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아팠던 일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무덤덤해집니다. 뉴스를 봐도, 옆 사람의 고통을 봐도, 공동체 안의 갈등을 봐도 우리는 점점 원래 그런 거지, 어쩔 수가 없어 하며 눈을 돌리는 법을 배웁니다. 에제키엘은 바로 그 무뎌짐이 진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떠나심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광은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대문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갑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문턱에서, 대문에서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누군가 나와서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머뭇거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을 복음의 예수님과 겹쳐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결코 등을 돌리라 하지 않으십니다. 소문 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문턱에서 서성이지 말고 직접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두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 전체가 나섭니다. 이것은 단죄의 절차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절차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대문에서 멈추어 서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잃기 전에 몇 번이나 다시 찾아가라고 복음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찰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뎌집니까? 아니면 아직 아파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떠나버립니까? 아니면 문턱에서 한 번 더 머뭇거립니까? 우리는 상대에 대해 뒷담화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마주하러 직접 걸어갑니까? 에제키엘의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문지방에서, 대문 어귀에서 자꾸만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돌아서는 그 문턱에서 한 번 더 머뭇거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거나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정말 아무거나여서 하는 말일 때도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넌 뭐가 좋은데?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기는 한데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기는 한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을 때 아무거나 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을 한 번 더 맞춰보고 싶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네는 아무거나에는 생각보다 다정한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KC 사실 말야 내가 말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이 노래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아무거나 라는 말에 스무 고개를 시작해야 할 때도 있지만 진짜로 내가 말하는 아무거나 이 아무거나 라는 네 글자에는 그건 조금 아니지만 아무거나 괜찮고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아무거나 괜찮고 이런 참 이상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요? 아마도 아무거나에는 너와 나의 마음이 착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메뉴에 고민하고 싶지 않다. 상대방에게 조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사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너가 뭘 먹고 싶을지 몰라서 너를 한번 배려하고 싶어서 일단은 아무거나 나 진짜 괜찮아.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뒤에 붙이죠. 나는 상관없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은 너랑 잘 맞춰보고 싶어. 라는 의미에서 아무거나를 붙일 때도 있어요. 아무거나 맨날 아빠가 어렸을 때 딸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아무거나 라고 하는 게 물론 아빠가 정해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혹은 그 결정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까 봐 얘기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치킨이야 근데 아빠가 짜장면이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아빠 뭐 먹고 싶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배려도 살짝 들어가 있는 아무거나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너가 대신 정해주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6516님 아무거나 너가 좋다면 난 다 좋아. 복디가 좋다면 보기는 다 좋아 라고 아이 따뜻한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동우님께서는 시원한 아침 아무 아침이 아닌 행여아를 만나는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저는 목 디스크를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목 디스크? 어떡해요? 병원 안 가셔도 돼요? 뭐 한의원,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막 한의원 가서 막 침 맞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 디스크, 어떡하나? 근데 동우님이 말씀하신 이 첫 마디가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철학적인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 내 인생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 그냥 수요일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그냥 하루, 그냥 아침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특별한 오늘 아침 뭐 굳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여기고 나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그래서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하면 마음가짐이라도 특별하게 시작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아침이고 소중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그게 와닿네요. 7408님, 어제보다 좀 더 시원한 아침에, 아무거나 아닌 아침에는 꼭 행여하죠. 오늘도 상쾌하게 출발합니다. 그냥 하루, 그냥 행여하로 시작하는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행여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숙님, 우리 남편 아무거나, 그게 답이에요. 아무거나 하고, 나 이것도 있었다. 맞아. 이렇게 연인들 사이, 이렇게 젊은이들 연인들 사이에서 자기야 뭐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아무거나 오빠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래서 떡볶이 먹을까? 아니 어제 먹었어 치킨 먹을까? 아니 난 그거는 지금 안 먹고 싶어 뭐 짜장면 먹을까? 아 그 살찌잖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 정하는 거 거기도 아무거나가 들어가죠.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 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원 교수님 모셔서 감정식당 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진이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극심했던 더위가 물러나고 날씨가 제자리를 되찾는 느낌입니다. 밤더위는 모두 사라졌고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지금 경기 일부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합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21.8도 등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 현재 기온 서울이 청주가 21.3도, 대구 2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32도, 전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청주 32도, 강릉은 25도 등 동해안 지역은 3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낮더위는 이어지겠고 밤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상 CPBC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확실히 날이 선선해진 느낌이에요. 특히 아침과 밤 공기가 습기가 싹 빠져가지고 너무 쾌적하다라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날씨인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25도, 그러니까 3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라는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날씨를 표현하는 말 중에 예쁜 말이 참 많아요. 꽃이 피어나는 것을 샘내서 다시 추워지는 꽃샘추위, 또 해가 쨍하고 떠있던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여우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씨 중에도 이렇게 예쁜 말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같은 말이라도 참 예쁘게 한다 싶은 사람 있죠? 우리도 보기들 주변에는 누가 있으신가요? 어떤 외국인이 했던 이야기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비싼 가전을 사는데 매장 직원이 계산을 하면서 할부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라고 카드 할부 개월수를 물으니까 그 외국인이 모든 계절에 걸쳐서 라고 답했던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몇 개월로 할부해드릴까요? 12개월에 걸쳐서 해주세요. 이거를 모든 계절에 걸쳐서라고 답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이신가요? 어떤 말을 예쁘게 표현했었는지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아니면 어린 나의 자녀가 말을 너무 이쁘게 했어요. 그 이쁜 표현들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진아의 냠냠냠 듣고 올게요.

이왕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듣기 좋게 표현하면은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말 이렇게 이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어린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고 아니면 소녀 감성 우리 엄마도 좋고요. 말 예쁘게 표현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말 예쁘게 표현한 거 있으시면 북디에게 나눠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방신기 너희들 것이니까.

0: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 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1: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0: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무심코 건네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에 그을린 피부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 여름이 너를 아주 사랑했나 보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시간을 보낸 흔적. 그 흔적에는 그 사람이 보낸 여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았던 시간, 아이 손을 잡고 물놀이를 했던 오후, 휴가를 내고 떠났던 여행까지. 그러니 까맣게 탄 피부는 어쩌면 피부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름이 남겨놓은 추억의 색인 거겠죠. 사람을 바라보는 말 한마디를 조금만 다르게 바꾸면 그 평범한 흔적이 그 사람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흔적을 아름답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또다시 오늘의 흔적으로 남을 테니까 말이죠.

여름날 햇빛에 그을려서 까맣게 탄 피부를 보고 어, 너 왜 이렇게 새까매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우 여름이 너를 아주 사랑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하나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보기들 주변에도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예쁜 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 예쁜 말 한번 살펴볼게요. 5032님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이거는 너무 귀여운 표현이에요. 이쁜 딸 어릴 때 자기 동생 신발을 신겨주는데 야 발 좀 주먹 쥐어봐 이라고 했어요. 잘 안 들어가서 그랬대요. 아우 귀여워 어떡해. 아 이렇게 발 좀 잘 좀 들어가게 이렇게 발에 힘 줘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야 제대로 신어봐 이게 아니라 야 발 좀 주먹 쥐어봐. 귀엽다. 아 귀엽다. 자랑하실만 합니다. 9984님 역시 처음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엄마 바람이가 땀을 가져가요 라고 했대요. 아 너무 귀엽다. 바람이가 땀을 얼마나 시원하면 내 땀이 식는다 이 표현을 와 시원하다 이렇게 그냥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땀이 식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기가 바람이가 내 땀을 가져가요. 뭐야 시가 따로 없어 시가. 0113님 멸치 똥을 다듬고 있는 제게 초등학교 1학년 손녀가 할머니 그렇게 하면 멸치 얼굴이 아야해요. 그 마른 멸치도 아야할까봐 조심조심 할머니 멸치 머리 아야해요. 아 어떻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땄어요? 에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서 멸치 더듬었어요? 아니면은 계속 아 그래 하고 그냥 좀 밀어두셨나요? 아 귀엽다. 박양희님 오랜만에 통 남겨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게 준비해서 물놀이를 해주는데 보호자들 중에서 물놀이하고 감기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맥이 빠졌었거든요. 등원길에 4살 키 작은 영아가 선생님 물놀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아, 감동 말씨도 완전 예쁜. 그러니까 어른보다 낫다니까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어쨌든 나는 이 영화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고생해서 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물론 보호자님이 내 아들 내 딸 감기 걸려서 속상해서 하신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감기 걸리려고 물놀이 시킨 건 아니잖아요. 즐겁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마음도 몰라주고 막 맥 빠지게 그런 소리를 했지만 실제 물놀이를 실컷 즐긴 우리 작은 아이가 물놀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네요. 어른보다 나 정말. 2848님 제 사촌동생이 어릴 때 오래 앉아있어서 다리가 저린 걸 다리가 반짝반짝거려 라고 표현했었어요. 어찌나 귀엽던지요. 아, 그 다리 저린 거 이렇게 다리가 저리면은 이게 따갑다고 표현해야 돼? 진짜 반짝반짝거린다라는 표현이 딱 와닿기는 해요. 그쵸? 이렇게 따갑다? 따갑다도 아니잖아. 다 정말 반짝반짝하잖아. 아유, 똑똑해. 4279님. 친구야, 나는 네가 좋아.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 제 웃음소리가 그리웠다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 열심히 들어주어서 너무 좋다네요. 무심히 듣던 제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전화하면 친구야 전화했어 나 요즘에 너 웃음소리가 너무 그리웠잖아 보고 싶었잖아 막 이런 말 듣고 싶었잖아 너랑 통화하고 싶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좀 오그리 토그리잖아요. 막 그냥 전화했어 오랜만이네 근데 내심 좋으면서도 표현 못해서 오랜만이네 왜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 표현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 친구는 듣고 싶었잖아 목소리 듣고 싶었잖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막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0388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얀 고무신 이거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할머니 운동화요.
귀엽다. 하얀 고무신. 이게 막 실내화 같은 거 뭐 이런 거 말하고 이거 뭘까요? 라고 했는데 네! 할머니 운동화예요! 맞지 맞지. 어린이들이 봤을 때는 할머니가 편하시려고 이거 신잖아요. 그죠? 8685님. 아주 오래전 지금 대학교 2학년인 아들 베드로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의자 껍데기, 의자 그 커버를 보고 엄마, 이거 너무 늙었지? 다 늘어졌어. 했던 순둥이 베드로. 아빠도 많이 늙었네. 그때로 가보고 싶네. 아들은 많이 커진 건가? 라고 하셨습니다. 늙었다. 그러니까 낡았다. 이렇게 낡았다를 표현을 이제 사람처럼 이거 너무 늙었지. 귀여워. 김갑중님. 말을 예쁘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은 복디 아가다님이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내일처럼 읽어주시는 복디님 덕분에 하루가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저는 아직 한참 막 멀었어요. 말을 이렇게 예쁘고 귀엽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워요. 오늘도 또 배워갑니다. 말을 예쁘게 하자.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많군요. 복디도 항상 명심해서 아침에 여러분들께 예쁜 말, 고운 말 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말 예쁘게 나눠주신 복이들, 복이들 중에 한 분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볼게요. 확실히 첫 문자가 임팩트가 커요. 이쁜 딸 어릴 때 동생 신발 신겨줄 때 야, 발 좀 주먹 쥐어봐. 5032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할 거니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내 목은 내가 챙긴다. 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0381님, 오늘 건강검진이 있어서 어젯밤부터 금식입니다. 배고파요. 벌써부터 검진 끝나고 뭐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 원래 검진 끝나고는 죽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게 배가 고프면 죽 따위는 내 뱃속에 넣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말고요. 맛있게 아주 냠냠냠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연님, 아침 기운 무슨 일인가요? 며칠 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비현실적인 기분마저 들어요. 더욱 상쾌한 기분으로 오늘 하루 잘 보내볼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이렇게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한껏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특별한 하루, 날씨를 한껏 느껴서 소중한 하루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지연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6516님, 오늘 할 일은 복디 웃기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수진이야 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행복해져버렸습니다. 6516님 덕분에 복디 벌써 웃었어요. 이미 다짐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외치면 다짐이 이뤄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샵 1053으로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나눠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애프터스쿨 뱅.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드디어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4279님. 마음속 다짐은요, 올여름 정말 짜증 많이 내고 투덜댔어요. 근데 요 며칠 전부터 선선한 기운이 다가오는데 아 뭔가 뉘우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름이 있었으니까 가을이 오는 건데 참지 못한 제 성격을 돌아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어쩔 수 없죠. 오죽했으면 날씨 여름에 불쾌지수라는 지수를 따로 재겠어요. 물론 마음에 평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불쾌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제 가을 오니까 내 기분도 한결 나아지겠죠? 4279님께서 다짐하신 오늘의 마음속 다짐, 가을에 한껏 더 너그러워지시길 바라면서 문자 읽어봤고요. 김현진님, 오랜만이에요 복디님. 한동안 너무 더워서 운동 못했어요. 오늘은 동네 앞산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약속! 신청곡은 가호의 시작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너무 더워서 오히려 건강 지키려고 운동하는 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 만한 더위였습니다. 이제 조금 늘어지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되죠 뭐.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의 외침이 오늘 복디에게 닿았을지 지인이 한번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인이는요, 4279님. 올여름 짜증 많이 냈지만 가을이 오니까 제 성격 돌아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4279님께 선물 드리면서 현지님이 신청해 주신 가호의 시작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가후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아 벌써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97님께서 재수하는 우리 딸 전공은 아니지만 전시회로 스트레스 푸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티켓 신청해 주셨거든요. 3097님께 티켓 보내드리도록 할고요. 이미애님 아침 가리 계곡 트레킹 가는 버스 아닙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계곡에서 물놀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홍천 휴게소 풍경 올려요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까지 보내주셨어요. 허, 너무 좋다.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봤거든요. 단체로 버스 타고 가서 계곡 트레킹 막 산 살짝 가고 막 계곡 투어 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기대 안 했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뭔가 도심에서 갑자기 계곡으로 점핑해가지고 가면은 기분도 막 좋아지고 막. 아 미애님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요. 2037님, 오늘 아름다운 아침 햇살 받으며 일어나니 어느새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여와에서 울려 퍼지는 행복 전도사 복디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한스밴드 오락실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거 봐,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 복이님들이 한가득이에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는요. 아름다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니까 수요일이 다가왔대잖아요. 아 이런 거 배워갑니다. 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1부 끝곡 한스밴드 오락실 함께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0: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정배님께서 창문을 열고 주무셨나 봐요. 창문 열고 자다가 쌀쌀해서 새벽에 창문 닫느라 일어났네요. 출근길은 다시 덥고 환절기가 오나 봅니다. 복디복이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아, 그렇죠? 예,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요. 제법 선선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회사로 바로 오는 바람에 바깥에 날씨 몰랐다가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푹푹 찌는 열기가 내 살을 탁 감싸야 되는데 내 팔을 딱 닿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선한 거예요. 가을 날씨처럼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환절기가 이제 슬슬 오는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아주 잠깐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건지 변덕스러운 날씨 참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수진님께서 복디 인별그램에서 책 출간 소식 봤어요. 그리고 하트 누르고 왔어요. 이동우님 복디 책 홍보는 언제 하실 건가요?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오늘 책 만나러 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어제부터 제가 쓴 책이 예약 판매로 열렸습니다. 사실 아직 서점에 가면은 책 못 만나요. 왜냐하면 저도 못 만났기 때문이죠. 저도 만져본 적 없는 제 책. 이달 말에 31일에 제 책이 정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서점, 3대 서점에 풀렸어요. 이제 예약 판매만 시작이 됐어요. 어쨌든 책 이야기 저희가 따로 하려고 이야기를 아껴두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저희가 목요일 내일 직업주의보 코너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 제 책의 편집자이시자 제가 책을 낸 출판사의 대표님이신 소수사의 김지영 대표님께서 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출판사를 차리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복디랑 책 만드는 과정, 복디랑 어떻게 책 소통하면서 책을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 나눠보려고 저희가 따로 시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복디 책에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 내일도 많이 관심 해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자,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해야 되죠?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0: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나만의 이야기. 우리가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이 노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마법의 성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굳은 다짐을 말로만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그 일부에서 다 이루어질 지니, 다 뭐 다 말해볼 지니, 다 힘내볼 지니, 다 힘내볼 지니에서 다짐 서로 나누고는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지? 오늘의 하루의 다짐을 외치기는 했지만 정말 다짐, 아침에만 다짐하고 바쁜 일상을 살다가 또 까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신 야식 먹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언제나 하게 되는 말뿐인 다짐, 복작복작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복디에게 힘차게 외치기는 했지만 결국 그냥 말뿐인 다짐으로 수포로 돌아간 그런 다짐들이 있으시면 샵 1053 100번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조금만 먹어야지, 오늘은 꼭 두 끼만 먹어야지, 오늘은 저녁에 꼭 운동 가야지. 하지만 복디는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들 보내주세요. 샵 1053입니다.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의 노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다짐일 뿐일 때, 그냥 말로만 하는 다짐들, 어떤 다짐들이 있는지 얼른 만나볼게요. 2900님, 복디 굳은 다짐뿐이죠. 오늘은 업무 시간에 휴대폰 안 보기로 다짐하죠. 라고 하셨는데 불가능. 불가능. 복디도 뭐 SNS 많이 하지 말자. 맨날 아침마다 SNS 많이 하지 말자 하고 다짐을 하지만 불가능. 1716님, 굳은 다짐이요. 운동하자. 운동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라고 치자고요, 우리. 너무 더워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셨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0980님, 오늘은 건강한 빵을 집에서 꼭 만들어 먹어야지 하고 다짐하며 재료 사놓고 다짐했는데 오메, 반죽도 해야 하고 발효도 시켜야 하고 아우 귀찮아 하고 결국 그냥 빵을 사 먹네요. 복디는 비슷한 걸로 아 과자 먹지 말자. 오늘 과자 먹지 말자. 절대 먹지 말자. 그럴 거면은 밥 한 공기 더 먹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패. 에브리데이 실패. 군것질을 달고 삽니다. 김정배님. 일주일에 라면 한 번만 먹겠다고 다짐하지만 저녁에 국보다 꼬불꼬불 라면이 너무 좋아서 무너지고 딸아이에게 지적받습니다. 저는 이거는 잘 지켜요. 복디가 요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라면을 잘 못 끓이는 것 같아요. 복디가 끓인 라면, 내가 끓인 라면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그래서 라면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복디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사람들이 먹자 하면 먹고 집에서는 라면을 아니면 뭐 누가 친구가 놀러 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은 그때 좀 뺏어 먹고 아니면 캠핑 가서 아 많이 먹네. 캠핑 가서 먹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라면을 혼자 있을 때 혹은 막 생각나서 끓여 먹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혹시 진짜 먹을 거 좋아하고 맨날 뭐 먹지? 라는 생각에 되게 행복해하고 하는 편인데 그 라면 면발의 냄새 있죠. 밀가루 냄새.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된 건가? 3368님, 오늘도 자전거 30분 타겠다고 다짐하지만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잠듭니다. 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오늘은 꼭 하자! 하자! 하자! 자전거 30분. 아, 이제는 좀 날씨가 누그러져가지고 다짐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3368님, 아셨죠? 0563님, 어렵게 다이어트 했는데 그놈의 식탐 때문에 요요가 왔어요, 요요가. 이거 너무 공감하죠. 복디도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무게 빼놨는데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이제 막 약속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해. 아, 내가 이거 저녁을 먹으면은 또 살이 찔 것 같은데 꼭 나가서 조금만 먹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만 먹자. 라고 가지만 이게 술을 한 잔, 두 잔 먹으면 그렇게 안주가 땡기잖아요. 안주바를 막 세우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 1kg, 2kg가 훌쩍 올라가요. 그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 약속을 잡으면 안 돼. 저녁을 먹으면 안 돼. 저녁에 와인 먹거나 이러면 안 돼. 7708님, 상대가 하는 말에 핵심만 가져오자 마음 먹지만 결국 감정까지 가져와서 왜 저러나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얼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복작복작 중에서 장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 7708님, 마지막 문자 이 보내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에 핵심만 가져오자 감정까지 가져와서 왜 저러나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께 선물 드리면서 저희가 2부에서 이서원 교수님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마이걸 돌핀 듣고 감정식당 얼른 넘어갈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누군가 그 맛을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의 공간 맛집 감정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성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0: 교수님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한 주 동안 이 한 주 교수님이랑 못 본 한 주에 날씨가 들쑥날쑥했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0: 계절이 바뀐 느낌으로 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는 바뀌는 날씨를 보면서 네. 가족을 생각하면서 지냈죠.
0: 오, 가족?
1: 예, 폭염에 시달릴 때는 짜증이 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잖아요.
0: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1: 그렇죠. 네. 근데 사람도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폭염 같은 사람과 계속 산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0: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랑
1: 그렇죠. 그런데 서늘한 바람 같은 사람과 산다면 얼마나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오래 살고 봐야 된다.
0: 오래 살고 봐야 된다.
1: 가족도 만약에 계속 폭염 같은 가족과 산다면 가끔 눈을 돌려서
0: 네.
1: 서늘한 바람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0: 네.
1: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주였죠.
0: 우리 교수님께서는 여름 휴가 따로 안 가시나요?
1: 7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0: 그 홍콩
1: 삿포로로.
0: 아, 삿포로 간 거. 네. 아, 맞다 맞다.
1: 복디님은 언제 갔다 오셨죠?
0: 복디는 그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친구들 넷이랑
1: 야,
0: 오랜만에
1: 봤어요. 그 인별그램에서 봤거든요.
0: 맞아요. 야. 오랜만에 여자 넷이서 이렇게
1: 여신 강림이던데요. 진짜 컨셉이?
0: 아이 뭐 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20대 때는
1: 네.
0: 친구들끼리 다니는 친구들끼리 다니지 누구랑 다니겠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1: 네.
0: 가족들이 각자 생기는 바람에
1: 40대라고요?
0: 그러니까
1: 죄송합니다. 30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0: 에이, 40대가 되니까 이제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1: 네네.
0: 친구들 넷이서 오롯이 모여가지고 여행가기가 쉽지 않죠,
1: 않죠. 쉽지 않죠.
0: 그래서 또 여행을 가면서 친구들을 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요.
1: 그러게요.
0: 막 누구는 엄청난 계획형이고 누구는 정말 즉흥형이고
1: 네네.
0: 누구는 체력이 좋고
1: 네.
0: 누구는 체력이 저질이고 이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1: 이세라 선생님의 그 전시회 가는
0: 맞아요.
1: 완전
0: 야. 저희가 또 이게 한 3박 4일을 같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따로 또 같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1: 각자의
0: 스케줄대로 좋네요. 한번 놀아보자라고 해서 흩어졌거든요.
1: 네.
0: 근데 한 명은 쇼핑을 가고 한 명은 사우나를 가고
1: 한 명은
0: 저는 성당이랑 대학교 투어를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세라 선생님은 미술관을
1: 그렇구나,
0: 돌고 서점을
1: 그렇구나.
0: 돌더라고요.
1: 네.
0: 그렇게 다른 넷이서 모여가지고 여행을 가니까 또
1: 여행이 가장 즐거울 때는 내가 나다울 때 아니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우리다운 것도 좋지만 나다운 마지막 날이야말로 최고의 여행이었네요.
0: 그러니까요. 너무
1: 축하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교수님 모시기 직전에 이런 네. 문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770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상대방의
1: 네.
0: 말의 핵심만 가져오자 마음을 먹지만 결국 감정까지 가져와서 아, 왜 저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서 괴롭다.
1: 아하, 아하.
0: 그런 문자가 왔는데 이분에 대해 이분한테 어떤 코멘트를 살짝 해주실 수 있을지.
1: 저도 그렇다.
0: 아, 위로가 되는데요.
1: 아,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
0: 아.
1: 감정이 먼저 다가온다. 내용은 뒤에 다가온다.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것은
0: 네.
1: 내가 말할 때 감정이 먼저 다가갈 테니까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다. 반면교사로 배우시면 좋다. 빠밤입니다.
0: 핵심은 반면교사네요.
1: 그렇죠.
0: 내가 감정이 다가와서 힘든 것처럼
1: 네.
0: 나의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으니
1: 그렇습니다.
0: 핵심만 먼저 말하자.
1: 네네네.
0: 감정은 조금 뒤로 하고
1: 네. 감정이 먼저 들리는 거 정상이다. 빠밤입니다.
0: 와우, 아주 명쾌하게 아주 해결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으신데 원래도 항상 좋으셨지만
1: 네.
0: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쏙쏙 핵심을 탁 잡아가지고 캐치해서 아주 시원하게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십니다. 우리 감정의 맛이 뭔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미슐랭 이서원 교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있으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특히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글 기능이 있어서 익명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0: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우리 남편 이대로 괜찮을까 싶어서 이렇게 감정식당에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남편은 평소에도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더더더 걱정이 심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에스컬레이터 사고 뉴스를 보더니 몇 달째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오르내립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다는 뉴스를 본 뒤로는 샤워하고 나오면 바닥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을 못 지나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 걱정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받지마 받지마 난리를 치고,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본 뒤로는 가족들이 밥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이걸 몇 번씩 말해서 아이들이 귀찮아할 지경입니다. 얼마 전에는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를 보고는 뜨거운 이 여름 내내 지상 주차장에만 차를 대더라고요. 안전을 걱정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아우 저 정도면 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성훈 교수님이 잘 해결해 주시겠지만 네. 제가 먼저 숟가락을 얹어봅니다.
1: 좋습니다.
0: 이게 정상입니다. 아니 사연자님이 오히려 조금 더 덜렁대고 네. 좀 이렇게 좀 느슨하신 성격이 아니실까 아,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러라고 뉴스에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경각심을 가지라고.
1: 역시 복디님 제대로 저와 함께 2년을 보내셨네요.
0: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1: 제가 항상 말이 남편은 정상입니다.
0: 네, 이건 정상입니다.
1: 정상입니다. 오히려 사모님이 느슨한 거 아닐까. 네. 오늘 그냥 다음 2화로 갈까요?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떠오르는 몇 분이 있는데 네. 차례대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0: 좋아요.
1: 첫 번째는 2년 전에 외국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기내에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0: 교수님이?
1: 네네. 해주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요. 네. 저는 그 앞부분에 도입 부분에 기자가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 자기는 평생을 나쁜 놈들을 찾아서 고발하는 기사를 써왔다는 거예요. 가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맑아지려면 이 나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보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네.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네. 자기가 이제 한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아, 정권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하고 그 정권에서 안 좋은 사람들만 고발했는데 다음이 오니까
0: 새롭게 안 좋은 사람들.
1: 맞아요. 나쁜 인간의 종류만 바뀌더라는 거예요. 나포간 것이 잔인하게 바뀌고 잔인한 것이 이상하게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넓고 나쁜 인간은 끝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네. 그러다가 문득 지인으로부터 뭐 진주고등학교에 100억을 기부한 분이 있다. 뭐 그런 분이 있겠지 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네. 김장하 어르신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돼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네. 김장하 어르신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취재해서 보도하면서 더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 그걸 보고 아 지금까지 취재가 거꾸로 된 거구나. 좋은 사람을 발견해서 알리는 것이 나쁜 사람을 발견해서 고발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넓고 크게 빨리 미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예,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 남편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사고 정보가 들어가면 남편은 어김없이 걱정해서 네. 그것을 리액션 반응으로 삶에서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는 굿 뉴스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 김장하처럼.
0: 그렇죠. 더 좋은
1: 희망 상자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상자에는 유리 상자, 걱정 상자, 희망 상자 세 상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유리 상자.
1: 그래서 이것은 사모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되냐 하면 몸에 좋은 당근.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좋은 서원 그다음에 어디 가면 같이 하면 좋은 활동 이런 것을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열심히

0: 열심히 찾으셔서 남편의 생각 상자에 네. 희망 뉴스, 굿 뉴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남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자 말자 바로 적용하는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입력한 그대로 입력값을 네. 출력값으로 나오죠.
0: 아까 복디님이 정확히 보신 게 남편이 정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뛰어난 정상이에요. 바로 반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 맞죠.
0: 그래서 지금 아흔 하나가 되신 저의 30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정신과 의사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자인 제가 만든 말이 바꿀 수 없으니 가꿔야 된다.
1: 가꿔야 된다.
0: 네. 그래서 이 남편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안 바뀐다. 이 남편은 번개 같은 반영면이고 번개 같은 적용면이다.
1: 맞아요.
0: 그래서 들어가는 인풋을 좋게 하면 아웃풋도 좋아진다. 빠밤.
1: 빠밤.
0: 이것을 아셔서 남편한테 자꾸 그 흥부한테 제비가 그 박씨를 물어다 주시지 좋은 소식들을 물어다 주세요. 안 좋은 뉴스 보면 남편은 바로 반영하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가 두 개면 좋은 뉴스를 열 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좀 느슨해지시겠죠.
0: 느슨해지죠. 그리고 좋은 뉴스 중에 하나를 또 실천하려고 하겠죠.
1: 그렇겠죠.
0: 당근을 당연히 드시려고 하시겠죠. 그것이 남편을 바꾸는 거다. 그걸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원은 활용해야 된다.
1: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 네,
0: 그래서 지금 자원을 활용하시면 이 뛰어난 남편을 훌륭하게 그러니까 목표만 다르게 가면 명마가 되거든요. 네. 하수도로 자꾸 향하던 명마를 더 넓은 초원으로 향하게 해주는 지혜 사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빠밤.
1: 빠밤.
0: 네.
1: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네,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속상하시 힘드신
0: 그 건데. 그 부분만 힘들었는데 방향만 다르게 해주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600마지기에 별 보러 가자. 좋아. 좋아. 그렇게 맞아요.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1: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물고만 다른 데로 터지면 이 물이 너무 잘 나갈 겁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0: 맞습니다. 활용하자.
1: 활용하자. 네. 신화숙님 지적보다는 칭찬이 효과네요. 희망상자.
0: 네. 맞습니다.
1: 0563님께서 남편을 바꾸려 해도 안 돼서 포기했는데 가꿔야 하는군요. 네,
0: 그래서 인생의 명언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꾸지 말고 가꾸자. 인간관계는 가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가꾸는 거다.
1: 청년 시기에 네. 이제 내 남자친구에 네. 대해서 내 남자친구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 연애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 이런 점이 달라서 헤어져야겠다. 네. 이거보다 내가 여우들이 그렇게
0: 여우들
1: 그런 이렇게 통상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우들이 내 남친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남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잘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0: 아니 헤어지더라도 단물은 다 빼먹어야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가꿔야죠.
1: 가꿔야죠.
0: 활용해야죠.
1: 어떻게 하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0: 이거는
1: 하시는데.
0: 남녀노소 0세부터 99세까지 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다른 사람은 못 바꿉니다. 가꿔야 됩니다.
1: 가꿔야 됩니다.
0: 가꾸면 내가 꿀빠가 됩니다.
1: 임성희님 저도 남편 상담하고 싶네요. 문자로 보내면 빠밤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0: 되죠.
1: 샵 1053입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정도 요리해주시고 운명도 바꿔주십니다. 감정식당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 얘기 같네요.
1: 1번
0: 안전과민증
1: 2번
0: 안전강박증
1: 3번
0: 안전불감증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안전과민증
1: 2번
0: 안전강박증
1: 3번
0: 안전불감증
1: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즈 널 너무 모르고

0: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한 31살 청년입니다. 일을 한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초과 근무는 휴가로 챙겨주겠다고 하고 5개월을 더 계약했는데 기존에 이야기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휴가도 못 가고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있으니 퇴사할 때까지 일을 다 하라고 해서 그냥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고 이해해야 할까요? 조금 안타까워요.
1: 네.
0: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데도 네.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해할 생각을 하니까
1: 네.
0: 좀 짠해요.
1: 그렇죠. 맞아요. 짠하죠. 네. 이 사연의 핵심은 짠한 거예요.
0: 화가 나야 되는데 이걸 네.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짠하다는 말은 한편으로 그 밑 감정으로 들어가면 안타깝다.
0: 네, 안타깝다.
1: 내 동생이라면
0: 야 고발해.
1: 정답. 고발입니다.
0: 고발해.
1: 오늘의 빠밤은 복디님이 앞에서도 다 말하고 앞에서는 남편 정상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고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0: 네.
1: 지금 사연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리고 이해해야 하나요? 라고 했죠. 다스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우리도 화나는데
0: 맞아.
1: 어떻게 당사자가 더구나 돈이 걸린 일 아닙니까?
0: 맞아요.
1: 그리고 부당하잖아요.
0: 맞죠.
1: 그렇죠.
0: 네.
1: 이거는 나한테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빠밤은 거기가 뭔가 사정이 안 좋은 거잖아요. 나를
0: 네.
1: 고용한 곳이.
0: 네.
1: 그러니까 최저시급에다가 초과 근무 수당은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휴가도 없고 일을 더하게 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원래 약속보다 어긴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덜 했더니 끝까지 하면 준다고 그러고. 전부 다 갑질인 거잖아요.
0: 맞아. 갑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갑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취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0: 네.
1: 저한테 늘 해줬던 천하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0: 그건 네 생각이고.
1: 돈이 있고 없고 간에 고용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당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 사정이 어렵다고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안 주고 최저 시급 주고 일은 더 시키고 휴가도 안 보내주고
0: 마지막에 일 더하라고 하고.
1: 예, 정당한 게 아니라 부당한 거잖아요.
0: 부당하다. 맞아요.
1: 예,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은 말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0: 네.
1: 말도 안 되는 것을 화로 풀었거든요. 나와버렸다는
0: 그쵸.
1: 거예요.
0: 욱해서 나왔어요.
1: 31살 답다라는 거죠. 그때는 아씨 뭐고 다 때려쳐 안 해 이러면서 나오면 누구만 손해?
0: 손해.
1: 나만 손해. 그렇죠. 그리고 두고두고 아무리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 업체를 욕을 해도 짠하죠.
0: 그렇죠. 해소되는 건 해결되는
1: 안타깝죠.
0: 건 없어.
1: 제가 캐나다에서 30년을 산 교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
0: 네.
1: 그래서 교민한테 캐나다 사시니까 좋으세요. 늘 영어 때문에 힘들죠. 뭐. 역시 교포로 산다는 것은 원어민과 다르게 영어 때문에 힘든다는 거죠.
0: 네.
1: 30년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데요.
0: 네.
1: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러면 한국에 사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캐나다 계속 살아요. 그래요.
0: 왜요?
1: 좋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는요.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면 돼요.
0: 아, 말이 먹힌다.
1: 네.
0: 말이 통한다.
1: 그렇죠. 근데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와서 캐나다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화를 냈대요. 그러면 그 화내는 것을 캐나다 사람들은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커진대요. 전문가들이 달려오고 경찰이 달려오고 일이 조그만하던 게 일파만파로 커져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0: 오.
1: 문제가 있는데 화를 낸다.
0: 굉장히 이성적이네요.
1: 네.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거야.
1: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차분히 설명해야만 해결되지. 화를 내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일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생겨도 가서 설명하면 돼. 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면 해결이 된다.
0: 그럼요.
1: 그래서 캐나다에서 얻은 원칙은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면 된다.
0: 빠밤.
1: 빠밤. 근데 한국에서는 설명하면 안 된다. 화를 내야 된다. 우겨야 된다. 핏대를 올려야 된다.
0: 맞아요.
1: 욕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야 한다. 는 게 하나의 정석처럼 돼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화를 내면 위험 신호가 된다.
0: 오히려 화를 내면 안 된다.
1: 안 된다.
0: 말이
1: 그래서
0: 안 통한다.
1: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캐나다 정신을 이식할 좋은 순간이다. 고발 답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0: 그쵸.
1: 고발하시면 되는데 어디에 고발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다음 중 고발하면 좋은 것은
0: 1번.
1: 1번 소방서.
0: 2번
1: 경찰서.
0: 3번
1: 고충처리위원회.
0: 고충처리위원회.
1: 띵동댕. 오늘의 정답입니다. 아. 이런 사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고충처리협회라는 것도 생겼어요.
0: 오.
1: 저도 그 협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협회가 지금 학회로 정식 발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는 모든 고충, 고통이 아니라 고충, 고통과 고충은 다르죠.
0: 그쵸.
1: 고통은 마음의 힘듦이라고 한다면 고충은 삶의 힘듦이거든요. 딱 이분이 지금 고충에 해당하거든요. 이럴 때는 공공에서도 돕고 민간에서도 돕고 고충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료 변호해 주는 변호사님들도 쫙 노무사님들도 쫙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포털 사이트에다가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 뭐 이렇게 키워드만 치시면 쫙 정보들이 나옵니다. 전화번호하고.
0: 너무 유용한 팁이네요.
1: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당한 걸 당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느냐. 그러면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같은 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면 밀린 거 받을 수 있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026년 현재 근로자들의 고충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사내에 조금 큰 데는 다 고충 처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처리 안 하면 페널티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0: 네.
1: 큰 기업은 아니니까 이것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0: 그럴 수밖에 없다.
1: 네. 고충 처리위원회 혹은 고충 처리 키워드를 네 글자를 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꼭 받으시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저희 방송에 설명했듯이 조근조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거기서 아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섞여서 그 업주에게 그건 네 사정이고 고용했으면
0: 책임을 져라.
1: 책임을 져라. 지금까지 뭐뭐뭐 해고 뭐뭐뭐 해라. 그럼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럼 여기서 깨달은 거 아 문제가 생기면 화나서 직장을 때려치울 게 아니라 차분히 설명해야 된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기관을 찾아서 설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대인관계 문제도 화낼 것이 아니라 설명하면 된다 하는 캐나다 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의 빠밤입니다.
0: 빠밤. 너무 맞는 이야기네요. 전 처음에 이 사연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게 저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1: 네.
0: 항상 스스로가 을이 되는 거예요.
1: 네,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0: 네.
1: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0: 네, 보니까,
1: 프리랜서도
0: 네.
1: 하다 보면 항상 스스로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네. 내 팔자를 탓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0: 그렇고 있다.
1: 네, 그것을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꿀팁을 드립니다.
0: 빠밤.
1: 빠밤.
0: 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도 빠밤 해소를 딱 했고요. 이제 복귀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만한 감정 퀴즈 다시 한 번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안전과민증.
0: 2번
1: 안전강박증.
0: 3번
1: 안전불안증. 불감증.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우 하고 싶은 말.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서은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함께 했습니다. 자, 보기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 정답을 발표할까 싶어요. 정답은요?
1: 네, 3번 안전 불감증입니다.
0: 네, 안전불감증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네,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가꾸는 거다.
0: 오늘의 꿀팁 또 네. 배워갑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동희 썸데이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1: 하비 내근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겠죠. 누군가에게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처럼 기댈 수 있는 좋은 사다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기댈 사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다리가 없다고 해서 꼭 올라갈 수 없는 건 아니겠죠? 조금 더디더라도 내 힘으로 한 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다리 대신 숨겨진 내 날개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결국 내 삶을 살아가는 힘은 내 안에서 길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다리는 누군가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키운 날개는 쉽게 뺏기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내 안에 작은 날개를 믿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